있습니다. 게다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영조에 의해 폐서인되기까지 했는데요. 세자 사망일에 영조는 자신의 조처를 후회하고 왕세자의 지위를 회복시킴으로써 비로소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얻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정조는 1776년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부친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모친 혜빈을 해경궁으로 올렸습니다. 부친을 모신 사당은 경모궁으로 승격시키고 이내 경모궁 제례를 정했습니다. 경모궁 제례 때 음악을 연주할 악기 제작도 명했는데요. 경모궁 제례를 위한 악기 일체는 정조가 왕위에 오른 그 이듬해에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향음악 경무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사음악 경무궁 제례악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경무궁 제례와 제례학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정조임금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경무궁 제례가 정해졌는데요. 처음 제례를 제정할 때에는 사도세자의 위격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죄를 지어 처벌받았기 때문에 왕통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논의들이 걸림돌이 됐던 건데요. 정조는 그런 견해들 때문에 즉위 초반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 현실은 경무궁 제향을 올릴 때에 제례의 위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제향을 올릴 때 희생과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사용한다면 어떠한 격으로 예우해야 하는지, 그와 같은 여러 내용이 논란이 됐지만 마침내 희생과 음악을 모두 쓰고 춤은 제후의 예로서 6일무를 쓰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무궁 제례학은 후일 사도세자의 위패가 종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 폐지와 함께 연주되지 않았지만 들으신 대로 오늘날에는 기악으로만 전승되고 있어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입니다. 조선시대 여성 시인 매창이 지은 시조를 노래하는 곡인데요. 매창의 본명은 이향금이고요. 계랑, 계생이라고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여성입니다. 문제를 타고 나서 시조, 가사, 한시, 금성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을 남겼고요. 그의 작품은 지금도 매창집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573년에 태어나서 1610년까지 살았는데요. 전북 부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부안의 성황산에 있는 서림공원에 가시면 매창 시비를 볼 수 있고요. 이 이화우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는 유희경과 이별의 사연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이화우 흩날 일제 울며 이별한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도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이화우 훗날일째 울며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도다.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가곡 반주를 정식으로 할 때에는 검은고 가야금, 대금, 해금, 피리, 장구 이런 악기를 두루 갖추고 연주하지만 들으신 대로 검은고 한 대로 반주하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런 연주는 노래와 검은고 선율에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곡을 피리와 아쟁 두 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취타와 이어지는 연결가락, 그리고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까지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입니다. 이 곡을 노래하는 시조시 동창이는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때 시조시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또 노랫말에 따라서 선율이 어떻게 구사가 되는지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은 감상이 될 듯합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희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평소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고금 성현들의 글을 가운데에 의미 있는 내용을 모으고 엮어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쓴 책인데요. 하루에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 화두에 관련해서 평소 톨스토이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엮어서 소개한 책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때론 자신의 이야기도 쓰고 마지막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1년 365일 동안의 사색 일기처럼 써놓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용한 글도 매우 다양한데요. 쇼펜하우어와 니체, 에머슨과 소로, 칸트, 유교 경전, 노자 장자, 불교 경전, 성서, 우파니샤드 철학, 격언 등 동서 고금의 좋은 글, 생각, 사상이 이 책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인용한 글은 출전을 모두 밝혀 놓았습니다. 이 톨스토이 사상 형성의 중요한 글들이라서 울림이 있는 그런 글이 다 모여 있죠. 톨스토이가 쓴 서문에는 독자들이 매일 이 책을 읽으면서 고귀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생각, 그의 사상을 형성한 여러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책,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1월 29일의 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1월 29일,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 지혜는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1. 우리는 세 가지 길을 통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색으로, 가장 고귀한 길이다. 둘째는 모방으로, 가장 쉬운 길이다. 셋째는 경험으로, 가장 어려운 길이다. 공자. 2. 인간의 가치는 그가 가진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달려있다. 레싱. 3. 인생은 학교이며 거기서는 실패가 성공보다 훌륭한 스승이다. 그레나다의 슐레이만. 4. 자신을 알고 싶거든 남과 남의 행위를 관찰하고, 남을 알고 싶거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실러. 5.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다.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고, 매혹되었다가 깨어나고, 열정을 쏟아부었다가 냉정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열정을 쏟아붓기만 한 사람은 그런 적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믿었다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본 것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려면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일에 사로잡혀 봐야 한다. 아미엘. 6. 한 인간의 삶이나 한 민족의 삶의 연속성이 하루살이의 삶처럼 하찮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루살이의 삶이 먼지처럼 많은 민족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의 삶처럼 무한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자신을 아주 작은 것으로도 아주 큰 것으로도 느낀다. 저 높은 하늘에 서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 작은 유럽을 뒤흔드는 작은 회오리 바람을 알아볼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사상을 자유롭게 한다. 아미엘. 7. 우리가 흔히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 먹고 마시고 씨를 뿌리고 샘하는 존재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다. 만일 인간이 행위를 통해 영혼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신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와 만물의 근원 사이에는 벽이 없다는 것. 결과인 인간과 원인인 신 사이에 벽이 없다는 뜻이다. 에머슨. 8. 영혼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재판관이고 도피처다. 내 안에 인식하는 영혼, 지고한 내적 재판관을 모욕하지 마라. 만우. 지혜가 발현될 수 없는 상황은 없으며 그런 무의미한 일이란 없다.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월 29일의 일기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 지혜는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내용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생각, 공감이 가시죠? 또 뭔가를 이해하려면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일에 사로잡혀 봐야 한다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죠. 그런 경험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혜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겠죠. 귀한 길이고 모방이 가장 쉬운 길, 경험이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생각, 공감이 가시죠? 또 뭔가를 이해하려면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일에 사로잡혀 봐야 한다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죠. 그런 경험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혜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 이야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서용석류 대금산조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박종기에서 환주환으로 전해진 가락을 서용석이 이어받아 완성한 작품입니다. 서용석 명인은 남도음악의 진수를 온몸으로 받아낸 명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예술성이 이 대금산조에 올곧게 담겨 있습니다. 변청과 변조가 세련되게 연결돼서 선율 흐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다채롭고 풍부합니다. 서용석 명인의 남도음악에 기반한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네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명인이 직접 연주하는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서용석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you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남도 음악의 진수가 담긴 산조죠. 서용석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서용석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굵은 선, 극적인 표현력, 탁월한 식임새 등이 하나하나 이 판소리 성음에 기반한 세련된 선율과 조화를 이루어서 세련된 그런 대금산조 들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야금 병창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춘향가 중에 눈대목이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대목이죠. 춘향가 중에 사랑가 듣겠습니다.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가고지고 가고지고 우리 춘향집을 가고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춘향이를 보고지고 이렇게 이도령이 춘향을 그리다 못해 방자를 다리고가 춘향집을 찾아가서 춘향 모를 졸라 백년 가약을 맺은 후에 정이 점점 깊어가니 하루 난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

0: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
1: 그렇지.
0: 1년이면 몇 밤이냐? 365밤이지요.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1: 그렇지.

0: 여보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단 말씀은 왜 하시오?
1: 그렇지.
0: 그러면 정담을 허랴. 정담.

춘향가 중에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가야금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진도 북춤가락 준비했습니다. 보통 북을 칠 때에는 한 손에 채를 쥐고 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진도 북춤의 경우에는 양손에

부채를 들고 여러 춤사위와 함께 북을 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춤사위와 북가락의 절묘한 조화가 눈길을 끌고 귀를 사로잡는데요. 그 반주 음악을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음이 함께하는 음악인데요. 강송대의 구음, 김호현의 쇠, 김태영의 장구, 강민수 조성재, 강은영의 북, 정광윤의 징, 이재혁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진도 북춤가락 들으셨는데요. 강송대의 구음, 김호연의 쇠, 왜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휘무리 작가 바위타령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위타령은 서울 풀무골에 이현익이란 분이 처음 만들어 노래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략 늦어도 1910년대 이전 무렵부터 노래된 걸로 추정됩니다. 신문기사에 처음 보이는 게 1913년 12월 27일자 매일신보 기사인데요. 장안사에서 구연극과 함께 바위타령을 공연한다 이런 기사가 보여서 늦어도 1913년에는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노래된 사설은 지금 노래되는 것보다 장황하지 않은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설이 확대되는 양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전반기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곡입니다. 배가 고파 밥을 지었는데 밥 속에 뉘도 많고 돌도 많은데 그 이유는 이미 안 계신 탓이라고 합니다. 그 밥에 들어있는 돌은 이내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는 각종 바위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최수연의 소리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변을 보니까 휴가가 좀 늦은 분들이 이번 주에 휴가에서 돌아오시고요. 초중고 학생들 대부분 개학해서 이번 주는 뭔가 좀 바빠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대학생들은 아직 9월 개강이라 방학 막바지 보내고 있죠. 저마다 분주한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리듬 잃지 마시고요. 한 주의 마감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다가 되어야 한다.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전경옥의 멀리 가는 물 듣고 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거나 외면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감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하죠.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감정을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하겠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헤이스트링의 연주입니다. 머물다 가는 것.

헤이스트링의 연주로 머물다 가는 것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8월 21일 금요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박서보 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박서보 화백은 한국 현대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1960년대부터 반복적인 행위로 화면의 질서를 구축하는 묘법 연작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미술관은 화백이 생전 생활하고 작업했던 작업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반투명 유리를 통과한 자연광이 화백의 거대한 백색 묘법 세 점을 비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화백에게 흰색은 단순한 순백이 아니라 조선 백자의 회백색처럼 자연에서 온 색에 가까웠는데요. 이런 색채의 의도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공간인 셈이죠. 개관전으로는 내년 1월 3일까지 박서보와 흐엉도딘, 비움 그 충만이 진행됩니다.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박서보와 또 베트남에서 태어나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흐엉도딘의 작품 42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서보 화백이 물에 불린 한지 위에 선을 반복해서 긋고

잡고 밀어내며 화면을 비워갔다면 흐엉도디는 안료를 거듭 쌓아 올려 표현해왔다고 해요. 개관전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흐엉도딘을 선택한 것처럼 앞으로 박서보 미술관은 아직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작가, 특히 여성 작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교육 또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젊은 창작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박서보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8월 29일 오후 4시 목포문학관에서 김우진 작가의 서거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를 엽니다. 김우진 작가는 근대극의 선구자라고 불리는데요. 목포에서 성장한 뒤 일본 유학을 거치며 목포와 도쿄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로서는 낯설었던 사실주의와 표현주의 같은 새로운 연극 양식을 받아들이고 한국 근대 희곡의 가능성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표작으로는 이영녀, 산돼지, 난파, 또 두더기 시인의 환멸 등의 희곡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친필 원고는 1920년대 한국 희곡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한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번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평소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작가의 친필 원고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문학과 음악,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 콘서트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목포 시립합창단의 노래를 시작으로 김우진의 시에서 착안해 창작된 무대와 작가의 대표 희곡 난파를 재구성한 문학 뮤지컬 난파 청춘 1926년이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한국문학관과 목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까지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과 메가박스 신촌에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진행됩니다. 여성영화를 통해 영화의 다양성 확대를 모색하는 영화제인데요. 올해 영화제에서는 33개국 121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개막작은 사라 이스하크 감독의 영화 정거장이 선정됐어요. 예멘에서 여성 전용 주유소를 운영하는 라얄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전쟁의 참상과 또 여성의 회복력, 연대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전 세계 여성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장편 경쟁 발견에는 총 8편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세계 각지 여성 감독의 신작과 여성 주제의 화제작을 선보이는 새로운 물결에서는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꿈꾸던 모험, 또 퀴어 종려상 수상작 미야즈마 캠프에서 생긴 일, 또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한 다리가 있다면 걷어찰 텐데 등 화제작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인 김지미를 조명하는 김지미, 모순과 혁신의 초상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제의 여성 영화 특별전이 이어집니다.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악단 광칠과 라 퍼커션의 말하고 싶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박서보 미술관 개관 소식과 또 김우진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소식, 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그레타 마타샤의 노래 옹해약.

0: 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한 주는 네, 뭘로 즐거우셨을까요?
1: 아, 저는 바다에 다녀왔거든요.
0: 진짜 여름 사람 많군요.
1: 네. 네.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는데
0: 혹시 서핑?
1: 저는 서핑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냥 바다에 누워 있었는데 네. 확실히 날이 여전히 덥기는 한데 불어오는 바람이
0: 그쵸?
1: 약간 습도도 덜해진 것 같고 네. 기온도 낮아진 것 같고 아 가을이 지금 올락말락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에 네. 약간 좀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네.
0: 아, 전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
1: 네.
0: 와, 거의 막바지 바다 여행이었을 수도
1: 네,
0: 있겠네요.
1: 그죠?
0: 여름 바다로는
1: 네.
0: 네, 부럽습니다. 자, 바다를 못 간 우리는 또 영화를 보면 되니까요.
1: 그쵸.
0: 네, 그 시원함은 또 영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요즘 영화관에서 볼 만한 신작 소식 살펴볼 텐데
1: 네.
0: 어떤 영화 상영 중이에요?
1: 네, 지금 위컴앤 파이널 컷이라는 영화를 골라왔는데요.
0: 네.
1: 이 영화에도 바다가 등장하고요.
0: 오.
1: 왜냐하면 섬이 배경이에요. 네, 지금 막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고요.
0: 네.
1: 1973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던
0: 네?
1: 영국의 포크 호러 영화거든요.
0: 73년 제작된 작품이라고요?
1: 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나서
0: 네.
1: 다시 이제 국내에 왔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첫 개봉이에요.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위커맨이라는 영화는 개봉한 바 있는데
0: 아.
1: 이 원작은 이번에 이제 첫 개봉이고요.
0: 네.
1: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마지막에 약간 반전이 숨어 있기는 한데요.
0: 네.
1: 이 서머 아일이라는 외딴 섬에서 소녀가 실종됐다라는 신고를 받아요.
0: 네.
1: 경찰이. 그래서 편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소녀의 사진도 있고 이 소녀가 누구이며 실종되었으니 찾아달라라는 호소가 담긴 편지여서
0: 네.
1: 경찰이 그걸 보고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스스로 경비행기를 몰고 이 외딴 섬까지 와서 조사를 시작을 해요.
0: 오.
1: 그런데 이런 좀 폐쇄적인 마을에서는 외부인에게 협조적이지가 않잖아요.
0: 그쵸,
1: 그쵸. 그래서 경찰 혼자 여기저기 막 수사를 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은 처음 보는 소녀라 그러고 여기 사는 소녀가 아니다 그러고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경찰 하위가 막 수사를 하다가 여기에 살았던 소녀라는 증거를 찾아내요. 학교도 다녔고
0: 네.
1: 부모도 있고 그거를 이제 다 알고 난 뒤에도 주민들이 아 그래도 걔 뭐 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을 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인을 해요. 하지만 이 아이가 계속 그 소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마을 여기저기를 이제 조사하고 다니는데 이 마을이

0: 영이 이상한 거예요.
1: 네.
0: 교회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하인 굉장히 독실한 선조교 신자인데 요선 교회도 안 다니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상한 뭐 의식을 올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도 터무니없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하이가 점점 이 소녀를 찾는 것과 동시에 이 마을을 가만둬선 안 되겠다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그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과 마을 사람 사이의 어떤 보이지 않는 대결 같은 것들이 흐르게 됩니다.
1: 아니, 일단 설정 자체가 외딴 섬이고, 그 소녀의 실종 사건이고, 뭔가 조금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그 자신들만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벌써 약간의 공포감이 오는데, 아까 소개해 주실 때, 포크 호러 장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또 뭐예요?
0: 우리가 보통 공포 영화의 어떤 주인공은
1: 네.
0: 뭐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뭐 괴물이라던가 귀신, 악마 아니면 연쇄살인마
1: 그렇죠.
0: 이런 종류잖아요. 근데
1: 네.
0: 포크호러에서는 이제 특정 지역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 또는 신앙 같은 것들이 될수 있겠죠. 이런 의식을 좀 공포의 원천으로 삼는 장르예요. 그래서 어떤 폐쇄적인 마을이 주로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외부인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공포 요소로 작용하는 영화인데
1: 네.
0: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최근에는 아리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죠. 미드소마
1: 너무
0: 같은
1: 무서웠어요.
0: 경우는 정말 그 한낮에 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1: 네.
0: 꽃을 두르고 너무 얼핏 보면 아름다운 그런 풍경 속인데 그 안에서 끔찍한 공포가
1: 맞아요.
0: 발생하잖아요.
1: 네.
0: 그 미드소마의 어떤 원형이 된 영화, 미드소마에게 큰 영감을 줬던 영화가 바로 이 위컴의 파이널 컷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리메이크된 작품은 국내에 개봉된 적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위컴 앤 파이널 컷은 원작이라는 거잖아요. 73년 버전 그대로?
0: 완전히 그대로는 아니고요.
1: 예.
0: 오히려 약간 좀더 보완됐다라고, 좀 길이도 좀 늘어나고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1: 네네.
0: 73년에 이 영화가 개봉할 때 지금 봐도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그 공동체의 관습을 모사하는 기괴함이라든지 그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같은 것들이 지금 봐도 굉장히 전복적이고 기괴한데 이
1: 네.
0: 73년도에 영국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봉 과정에서 상당한 순환을 겪었어요. 이제 감독의 의도와 달리 많이 편집이 됐고, 또 로빈하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편집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영화가 자신의 의도가 달라졌고, 하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갖고, 이제 공포 영화를 언급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영화 중에 한 편이거든요.
1: 네.
0: 그렇게 명성을 얻었지만, 이게 또 감독의 의도와는 다른 편집본으로 상영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장면이 사라졌는지, 이러한 부분도 짐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필름이
1: 네.
0: 소실되어가지고,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1: 아, 네.
0: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공포 영화는 더 공포스러운 어떤 위험을 얻어간
1: 오,
0: 거죠.
1: 그러네요.
0: 이
1: 히스토리
0: 묘연한
1: 자체가.
0: 상황. 그러다가 이제 다른 버전의 필름 프린트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복원이 가능해졌고 그것을 이제 2013년에 로빈하드 감독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의
1: 네.
0: 이제 작가적 의도에 가장 가까워진 버전이 바로 이번에 개봉하는 위컴의 파이널
1: 아,
0: 컷입니다.
1: 파이널 컷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 감독이 뭐 소실된 거 이런 거다 다시 복원해서 만든 최종본.
0: 그쵸.
1: 네.
0: 진짜 최종.
1: 진짜 최종.
0: 최종본인 거죠.
1: 네, 진짜 최종본. 위컴 앤 파이널 컷이군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 포크 호러를 대표하는 고전 중에 고전이어서 아무리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그 신념이나 의식이나 어떤 종교 뭐 이런 걸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 때는 꼭
0: 맞아요. 항상 그런 영화들이 나왔을 때는 아, 위컴맨의 영향을 받았다. 받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는 그런
1: 영화서
0: 영화죠.
1: 쪽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아무래도 공포 영화 장르니까 어둡고 좀 음산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될까요?
0: 다른 점이 제가 앞서 미드소마도 얘기해드렸는데 미드소마도 되게 밝은 한낮에 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네. 그게 바로 이 위컴에서 영화를 봤는 건데 위컴엔도 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1: 오, 그래요?
0: 한낮에 주민들이 이제 농사를 짓거나 과실 열매를 따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되게 목가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네.

0: 그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 가사가 무서워. 이상해요. 가사가 이상하고 네. 또 과실을 나무로 이제 돌보고 있는데 나무를 보면 과실이 안 열리고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라고 무덤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막 사람들이 기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같은 것도 다 이제 뽑아서 땅에 널브러져 있고 오. 뭔가 약간 폐허 같은 네. 무덤인데 무덤이 아닌 그래서 왜 무덤이 이렇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자신이 원하는 모습, 뭐 토끼라던가 나무라던가 이런 걸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건 뭐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제 관념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풍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한낮의 밝은 풍경, 네. 화려한 꽃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펼쳐지니까 그 이질감이 오히려 이제 공포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1: 더 기이하게 네. 느껴지는 거죠. 이 영화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이제 여름 막바지라 그런가요? 네. 왜 그렇죠. 그럴까요?
0: 그러니까 오늘 또 여름, 저만의 여름 특집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 여름에는 공포 영화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워낙 영화 공포 영화사에 끼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이건 어떤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건 그 장면이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거를 아마 바로 알아차리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봐도 이 기이하고 불온해 보이는 마을이 정말 무서워요. 무섭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 약간 코미디를 의도한 것인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실한 신자, 기독교 신자예요. 그리고 혼전 순결주의자예요. 그 매주 교회에 가서 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바깥의 기준으로 보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이 기이한 말, 이 마을에서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 쾌락은 뭐 먹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성적인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것이 자유롭다고 여기는 마을이고 그것이 곧 신앙이 되는 마을이니까 여기에서 하이가 느끼는 그 고통과
1: 괴리감.
0: 괴리감.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흔들리는 마음.
1: 그렇죠.
0: 자기는 약혼녀가 밖에 바깥에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과도 싸우고 자신의 신념과도 싸우고 타인의 종교와도 싸우는 이 하이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이와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포나 괴로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하이의 그런 행동이 좀 위선적이라거나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코미디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영화가 리트머스지 같은 역할도 해요. 내가 어떤 스탠스를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른 영화가 될 수 있어서 훨씬 더 흥미롭죠.
1: 네. 공포영화 잘 보시는 편이세요?
0: 저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이런 거에 약한 것 같아요. 영화사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 영화는 참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타이틀은 아닌데 죽기 전 꼭 봐야 할 첫 한 편의 영화에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이런 거면 꼭 봐야지 이러고 챙겨보게 되는데
1: 아무래도 영화 때 저널리스트니까 네. 그런 타이틀에는 또 못 넘어가죠.
0: 약합니다. 네.
1: 네. 아니, 저는 진짜 공포영화 잘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흥미롭다고 여기는데 공포 영화라고 딱 장르를 규정짓는 순간 그 순간부터 벌써 무서워요.
0: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두 영화는 네. 물론 무섭기는 하지만 보다 보면 해석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공포에 좀 덜 잠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어보고 제가 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1: 알겠습니다. 위커맨 파이널 컷 신작 소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영화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영화죠?
0: 네, 이번 주는 이제 여름 특집 공포 영화로 네. 바바둑이라는 영화를 골라왔는데요.
1: 바바둑.
0: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영화, 제일 뭐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포 영화나 추천해서 제일 무서웠던 영화가 뭐예요? 뭐 제일 재밌었던 영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올타임으로 말씀드리는 영화가 한 편인데 바로 오늘 말씀드릴 바바둑입니다.
1: 공포 영화계 최고예요?
0: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선 가장 무섭고 가장 잘 만들어진 영화 중에 한 편이거든요.
1: 그런가요?
0: 네, 특히 예. 여성이 주인공인데 보통 공포 영화에서 여성의 쓰임새라고 하면 7.3일 밤의 금요일 위에 어떤 영화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듯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공포에 질린 눈을 크게 비춰주는 희생양으로서 기능을 많이 했죠.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창작자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역전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바바둑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이 느끼고 있는 사회

0: 에서 느끼고 있는 불평등과 그것이 공포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은 싱글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앞두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당해요. 그래서 같이 타고 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을 이제 낳고 이제 힘들게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그냥 싱글맘도 힘든데
1: 너무
0: 일도 해야
1: 피곤하네요.
0: 되고 남편 일은 상처여서 아직 회복도 안 됐어요. 근데 아들인 사무엘이 과잉 행동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아멜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에서 웃는 순간이 없어요. 웃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바쁜 엄마인데 어느 날 아들이 내가 퇴근하고 갔더니 책 읽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아빠와 관련된 물건들을 너무 괴로우니까 엄마가 창고에 다 넣어둔 거예요. 거기에서 이상한 그림책 바바둑을 발견하고 이걸 읽어달라고 졸라요.
1: 아, 바바둑이 그 그림책의 제목인가
0: 네,
1: 봐요.
0: 그림책의 제목이고 이 그림책에 등장하는 이제 악령의 이름이 바바둑인데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책은 집에 있어서는 안될 책이에요. 읽으면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이 아멜리아의 일상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1: 어떻게 보죠? 어떻게 저는 어떻게 볼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잠깐만, 이 작품이요. 2014년도 개봉한 작품이네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지금 10년도 훨씬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 영화로 선정을 한 거는, 물론 공포영화 중에 최고는 뭐냐 할때 반드시 등장한다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일단 이 영화는 엄마 되기의 어려움을 공포로 그려낸 그런 영화거든요. 우리가 모성이라는 거, 엄마가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즐거운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만 여성의 입장에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것을 이제 공포로 그려낸 것인데 영화 속에서 이 바바둑이라는 이 악령, 괴물보다 무서운 것은 사실 보고 있으면 아멜리아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 과잉 행동장애 아들을 혼자서 돌보고 낮에는 치매 병동에서 이제 돌봄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그 밤에는 이제 엉망이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도 치우고 가사 노동까지 해야 돼요. 이러한 매일을 쉬는 날 없이 7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1: 공포다.
0: 너무 무섭지
1: 너무
0: 않나요?
1: 공포 그 자체네요.
0: 소름 그 자체죠. 근데 또 아들 때문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눈치 봐야지. 또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여동생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다르고 처지가 다르니까 점점 소원해지면서 많은 싱글맘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소외되고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경쇠약 직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미치지 않는 게더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런 고된 현실을 이제 먹고 괴물이 무럭무럭 자라난 거죠. 그 괴물이 어느 날 우리의 방문을 바바둑 하면서 두드릴 때 생겨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공포 영화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거나 육아의 경험이 있으신 여성분들에게는 이중, 삼중고의 공포 영화로서 이보다 무서운 영화를 만나시긴 저는 힘들 거라고
1: 왜냐면
0: 생각해요.
1: 그 감정을 아니까, 그 심리를. 이거 아까 미드소마보다 더 무서워요?
0: 저는 미드소마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영화예요.
1: 더 좋아해요? 어떤 측면에서?
0: 여성의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를 했고, 미드소마도 여성이 주인공이죠.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거기서도 여성의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를 했지만 특별한 특수 상황에 놓인 인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여기에 아멜리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 평범한 상황 안에서 공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한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영화를 일단 리스트에 올려두겠습니다. 제가
0: 저뿐만이
1: 이
0: 아니라
1: 담을 좀 키우고,
0: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포영화하면 튀어나오는 영화죠. 엑소시스트를 연출했던 이 명장인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도 이보다 무서운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으니
1: 이런 표현에 또 넘어가는데.
0: 제가 또 명성에 한번 기대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바바둑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이 바바둑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화 바바둑의 OST 가운데 쇼핑몰 들려드릴게요.

0: 영화 바바둑의 OST 가운데 쇼핑몰 제드 커젤의 작곡 음악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어떡하죠? 영화 안 봤는데 이제 저 화장실 못 갈 것 같아요. 이불 속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로 이 공포 영화계의 탑 오브 탑 바바둑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그 아까 이제 어쨌든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 그 여성 싱글맘이자 네. 워킹맘인 아멜리에가 그 중심에 있는데 네. 어떤 인물일까요? 네.
1: 일단은 남편이 죽은 날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0: 아, 이건 너무 기구한 것 같아요.
1: 너무 가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남편이 돌아간 날이 기일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어요. 본인도 아직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육아와 생계를 홀로 감당하다 보니까 항상 아멜리아는 잠도 잘 못 자요.
0: 네.
1: 신경도 예민한 데다가 일도 고되고 아이도 계속 옆에서 보채니까 잠을 이제 못 자니까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없고 네. 늘 흐트러져 있어요.
0: 그렇죠. 자기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1: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0: 네.
1: 그래도 어떻게든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의 여성입니다.
0: 네. 아니, 진짜 뭐 싱글맘 혹은 워킹맘 뿐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모습이 딱 그러하거든요.
1: 네.
0: 막 출산해서 독박육아에 시달린다거나 굳이 독박육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게 생애 처음 겪게 되는
1: 그쵸.
0: 일이잖아요. 네. 또 엄마라는 것도 처음이고 거기서 오는 온갖 그 혼동,
1: 네.
0: 갈등,
1: 네.
0: 충격
1: 맞아요.
0: 네, 그런 것을 아마 이 영화에 아멜리아가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우리가 이제 그 모성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는 무조건 아이를 사랑해야지.
1: 네.
0: 엄마라면. 그리고 모성이란 건 여성의 본능 아니야? 모성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막 비난을 서슴치 않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신화화된 모성이 뭐 영화나 어떤 다른 측면에서 건드려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영화는 아멜리아의 이 모성을 어떤 식으로 그릴까요?
1: 그 불편함까지도 이제 관객들이 느낄 불편함까지도 공포의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0: 네.
1: 아멜리아는 물론 그 아들 사무엘을 사랑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0: 힘들죠.
1: 그리고 사무엘이 보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봐도 이제 뒷목을 잡을 순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울 때가 있죠. 하지만 엄마는 아들 앞에서는 티를 안 내죠.
0: 그렇죠.
1: 그리고 꾹꾹꾹꾹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누르고 있다가 이제 그게 폭발해서 터져 나올 때 너무나 무서운 이제 악마의 얼굴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자기도 처음 보는.
1: 네. 네. 그러면서 관객들은 거기에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0: 아.
1: 네.
0: 아니 그 지금 설명 들으니까
1: 네.
0: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 보면서 제가 네. 그때는 결혼 전에 봤던 영화인데
1: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0: 네. 아득하고 막막한 아. 순간을 맞게 되는구나.
1: 네.
0: 한 여성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과 그런

0: 아이를 만났을 때, 그때 그건 정말 그야말로 공포라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들었는데,
1: 네.
0: 그것과도 조금은 좀 겹쳐지면서 좀 떠오르게 되는 영화가 될수 있겠네요.
1: 네.
0: 근데 또 반면에 엄마는 이렇다면, 이 공포 영화 속에서 어린아이? 보통 되게 이제 희생자의 역할로 나온다거나,
1: 맞아요.
0: 그렇게 보통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1: 과잉 행동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막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갑자기 뒤집어져서 아무도 못 말릴 정도로 몸을 크게 쓴다거나. 그러니까 사무엘도 상처가 있죠.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잃고 받은 정신적인 상처,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라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이에게 이제
0: 그렇죠.
1: 물려가게 마련인데, 그래서 사무엘도 마음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잉행동장애도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무서운 포인트가 굉장히 독특해요. 아멜리아가 혼자 어린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동화 속에서 본 괴물 바바둑 때문에 겁에 질려요. 근데 엄마는 가뜩이나 별난 아이 키우느라고 돌아버릴 것 같은 차에 바바둑이 실제로 나온다면서 이 사무엘이 밤마다 잠도 안 쓰고 소리 지르고 떼쓰는가 엄마는 더 미칠 것 같은 거죠.
0: 그렇죠.
1: 급기야 이제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관객들도 저 녀석이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지? 그래서 아이를 어느 순간 원망하게 돼요. 마치 엄마처럼.
0: 그러니까 엄마에 되게 몰입되고 이입되나 보네요.
1: 그런데 사무엘이 케빈과 다른 점은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엄마를 도우려고 해요. 바바둑으로부터 엄마를 지키려고 어린아이가 할수 있는 나름의 노력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사무엘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두 인물은 사실 모두 다 상처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다 안쓰럽잖아요. 예,
1: 맞아요.
0: 안쓰러운데 어느 순간 이제 보는 관객이 이제 여성의 입장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엄마에 더 몰입이 되기 때문에 저놈 무자식 이러면서
1: 맞아요.
0: 좀말좀잘 듣지 이렇게 하다가도 또 엄마들은 또 이렇게 돌아서면 또 자식이 짠하니까 아유 쟤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그 절망이 있으면 그럴까 이런 마음도 들것 같고 아니 그 미스터 바바둑이라는 책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하필 아빠의 창고에. 이 그림책 자체도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 일종의 팝업북이에요. 굉장히 정성 들여서 잘 만든 팝업북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아멜리아가 갖다 버리기도 하고,
0: 아,
1: 근데
0: 버리기도 했어요.
1: 다시 또 찾아오잖아요. 이런 책들을.
0: 어머머머, 사탄의 인형처럼.
1: 그래서 굉장히 불길한 그림이죠. 막 손톱도 길고 모자도 쓰고, 이제 망토도,
0: 새카맣고,
1: 새카맣고 망토도 가지고 누가 봐도 악령처럼 보이는 그런 외향을 가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인물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바바둑이 사람에게 빙의해서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악령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죠. 아들에게도 다른 모습, 엄마에게도 다른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는 거죠.
0: 그러니까 실제 그림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바둑이라는 악령이 사람에게 쓰이는 거예요?
1: 그 그림책을 읽으면 이제 소환이 되고, 그
0: 아.
1: 소환된 악령이 사람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제 목소리와 모습을 바꿔가면서
0: 예.
1: 이제 빙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0: 네. 그런 장면을 감독은 어떤 식으로 연출을 했을까요?
1: 처음에는 이제
0: 예.
1: 아무래도 어린 아들에게 더잘 빙의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들에게 먼저 찾아와요. 근데 사무엘은 마법사가 되고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마법사처럼 하고 나오는 거죠. 긴 망토에 모자
0: 아.
1: 쓰고. 근데 사무엘이 만만치 않아요.
0: 네.
1: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지 않으니까 타깃을 엄마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더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엄마한테는 그토록 기다려온 남편의 모습으로 찾아가거든요.
0: 바바둑이요? 그 악령이 남편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1: 남편의 모습으로 찾아가니까 너무 지금 신경쇠약 직전의 아내는 거기에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래서 바바둑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바둑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이제 상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멜리아에게 빙의가 돼서 바바둑에게 점령당해서 아들을 해치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팍 원망 섞인 말도 쏟아내고 막 해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아멜리아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겨뒀던 자기도 외면하고 싶었던 진심인 거죠. 아들에게 상처를 주러 이런 말을 하는 거죠.
0: 네.
1: 그날 죽었어야 하는 건 너야라고. 아. 아빠가 아니라 네가 죽었어야지.
0: 어떡해요.
1: 하지만 우리 사무엘이 그걸 다 이겨내고 엄마를 이제 구해냅니다.
0: 네. 네.

0: 아, 좀 힘든 영화네요.
1: 네.
0: 이그 심리를 보니까 이게
1: 맞아요.
0: 그 여성이 이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걸 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 굳건하게 자리한 모성 신화
1: 맞아요.
0: 때문에 뭐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거나 아이를 원망하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거나 한다는 걸 밖으로 표출하기는 진짜 금기어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랬다가는 모성이 없는 여인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 할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런 이중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한 공포영화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을 되게 심리극
1: 네.
0: 같기도
1: 하지만
0: 하네요.
1: 무섭습니다.
0: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1: 네.
0: 보통 공포영화면 좀 깔끔하게 이제 그 결국은 그 악령과 괴물을 퇴치한다.
1: 네.
0: 이렇게 끝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바둑은 어떨까요?
1: 이 영화의 결말이 정말 이 영화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명작 반열에 올려놓게 한
0: 아,
1: 가장 큰 1등 공신인 것 같거든요.
0: 그런가요? 예.
1: 바바둑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부정하면 할수록 나는 강해진다. 그러니까 바바둑은 마치 외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림책의 악령처럼 보이지만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아, 바바둑은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관객분들이 알게 돼요.
0: 네.
1: 계속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아멜리아가 안에 쌓아뒀던 이 고통, 고독, 어둠이 이제 바바둑으로 만나서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0: 네.
1: 그러면서 그 실체를 아멜리아도 보게 되고 스스로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일종의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말에 이르러서 아멜리아와 사무엘을 보면 결국에는 바바두고 외부에서 온 악령이나 사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숨겨뒀던 내 자신의 어둠인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용감한 모자가 바바두고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물리쳐요.
0: 오.
1: 근데 그게 물리친다고 영영 떼어버리고 없어지는 종류의 것이 어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자르듯이 잘라낼 수 없고 더 커지지 않게 스스로 잘 달래가면서 때때로 내 밖으로 꺼내놓기도 하면서
0: 맞아요.
1: 그렇게
0: 예.
1: 해소하면서 같이 달래가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 결말에서 보여주거든요.
0: 네.
1: 이 결말이 무엇인지는 영화를 직접
0: 아,
1: 보시기 바랍니다.
0: 결말 때문에 봐야겠네. 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감독의 다른 작품도 궁금해져요.
1: 네.
0: 어떤 게 있을까요?
1: 정말 걸출한 감독이에요. 제니퍼
0: 네.
1: 켄트 감독은 여성 감독이고요. 배우 출신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 바바둑이 첫 번째 장편 데뷔 영화였고요. 이 영화로도 뭐 수많은 그 공포 영화제, 판타틱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했고,
0: 네.
1: 두 번째 장편인 나이팅게일로는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
0: 네.
1: 나이팅게일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호주 출신 감독인데요. 호주 대륙을 이제 유럽인들이 한창 개척하던 18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영국 군인들의 손에 자신의 아이와 남편을 잃은 아일랜드 여성이 복수하려고 길을 헤매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처절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도 보시면 한동안 아마 잊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가졌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평한줄 해주세요. 바바둑에 대해서.
1: 바바둑은
0: 네.
1: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마련한 저예산 독립
0: 아,
1: 영화예요.
0: 그래요?
1: 그 영화가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멀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이 출산과 양육의 고통, 워킹맘이 가진 어떤 일정 종류의 죄책감, 또 어떤 여성의 불안, 그러니까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공포를
0: 있죠. 예.
1: 제대로 표현해냈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공포영화에서 여성은 소외되는 좀 캐릭터, 존재일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심리극으로, 여성 심리극으로서도 또 공포영화로서도 양쪽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그 결과를 거뒀기 때문에
0: 네.
1: 이 영화를 보시는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와. 오늘 굉장히 꽉찬 느낌이에요. 저 나중에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시네 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위컴앤 파이널 컷 그리고 제니퍼 켄트 감독의 바바둑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일 축하해, 아들. 영화 바바둑 속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바바둑의 OST 테마 음악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유행일 때는요. 너도 나도 감성 넘치는 램프 조명이나 불멍하는 사진을 올리고요. 등산이 또 유행일 때는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유명한 산에 오르는 일에 진심인 분들이 많았죠. 요즘은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러닝에 푹 빠진 분들을 곳곳에서 마주하게 돼요. 유행 따라 바뀌는 취미 같아 보여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상의 답답함을 덜어내고요. 작은 성취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꽃을 보며 마음을 비우든 땀 흘려 정상에 서든 혹은 숨이 차도록 길 위를 달리든 결국은 나만의 호흡과 리듬을 찾아가는 시간인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휴식하는 건 역시 마음을 채우는 아주 훌륭한 취미이자 성취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김한나 작곡의 소풍가 이 곡으로 문을 활짝 열었어요. 민은경의 피처링 박유진 외 여러분의 연주였는데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고단했던 길이 소풍길처럼 흥겹게 그렇게 내딛는 걸음마다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곡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캠핑장의 그 아늑한 불빛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산을 오르면서 흘리는 땀방울. 요즘은 또 운동화 끈을 탁 동여매고 달리는 러닝에 빠진 분들이 좀 많죠. 아, 요즘은 진짜 러닝크루 만들어서 함께 달리는 모습 저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그때 유행하는 취미는 조금씩 바뀌지만 그 본질은 비슷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하는 건 피할 수 없으니 그 안에서 잠시만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그 소박한 만족감인 거죠. 남들의 시선이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달리고 오르고 또 쉬어가는 법을 우리는 그런 일상의 취미를 통해서 배워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대단한 장비가 없으면 어때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겠다는 그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 나만의 호흡과 편안한 공감으로 두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작곡한 곡 최준 작곡의 허공을 걷는 길 준비했는데요. 최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최준 작곡의 허공을 걷는 길 전해드렸는데요. 최준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6642님께서 이슬비 같은 비가 내리다 그치다 하는 오늘 우리 음악의 진수를 느끼게 하는 선곡의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까지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세요. 김인설님께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하루 종일 중에서 단 2시간 취미는 마루와 함께 하죠. 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하죠. 다들 그 나만의 호흡으로 쉬어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몸을 막 움직이면서 취미를 찾고 쉼을 느끼고 뭐 누군가는 요리를 하면서 누군가는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나만의 취미로 나만의 쉼을 찾아가는 것 그러기에 참 좋은 시간이 음악마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78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조카 튼튼이가 세상에 빛을 봤어요. 내일 아버지 모시고 조카 보러 갑니다. 안전운전하면서 다녀오려고요. 주말에 여행 가시는 음악마루 청취자분들 안전운전하셔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너무 이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아 그 저 입술 저 어떻게 조그마하면서도 진짜 앵두같이 그 붉은색을 이게 나타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 이렇게 눈을 다 감고 잠들어 있는 모습인데 눈이 이렇게 옆으로 길어서 아 이거 눈 뜨면 눈도 제법 클 것 같고. 핑크핑크 빛이에요. 얼굴이 약간 그 붉은, 붉으스름한 그런 색깔이 있어서 아, 진짜 복숭아 같은 느낌.

느낌? 진짜 너무 예쁘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아우, 세상에 태어난 거 진짜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모습 저희 음악마루에도 자주 좀 전해주세요. 자, 여러분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도 함께하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 자,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희 작가의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나이 60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제주에 집을 짓고요.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들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요, 전북 특별자치도 진안의 숨은 명소 운이람 반이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게요.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우리 김인설님께서 튼튼이 탄생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다는 거, 아, 이것도 진짜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지세, 그러니까 땅의 형태나 모습이죠. 이런 지세와 나라의 평안을 노래한 단가 진국명산을 소재로 한 곡 전해드릴 텐데요. 정은혜의 노래, 까대호, 김유찬의 연주로 모두가 아는 곳 듣고 옵니다.

모두가 아는 곳 전해드렸어요. 정은혜 노래 까데호 김유찬의 연주였는데요.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라고 하잖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정말 노랫말처럼 거드렁거리고 한번 놀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때는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두들쟁이 탈의 연주로 블루 윈드 전해드릴게요.

단옥 찻집. 듣도 보도 못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지, 좋은 경험이었다라며 굿바이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헤쳐 모일 것인지 충분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중간 점검의 시기를 첫 동거 후 10년으로 정했다. 그렇게 비누 마루 부부와 1인 가구인 수와 루나, 그리고 나 써니까지 한 지붕 아래 살 가족이 탄생했다. 가장 맏이는 써니, 그 아래로 5살 차이 마루, 6살 차이 비누, 10살 아래 수, 띠동

가빈 12살 아래 루나까지. 우리는 이렇듯 친구도 또래도 가족도 아니다. 혈연, 지연, 학연 그 어느 것 하나 겹치지 않는 무연고의 생판 남들이 우연히 만나 가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연고 우연 가족이라 부른다. 세부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 가끔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다행히 우리 가운데 그럴 때 문제를 부풀리거나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사람은 없다.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 이견에 대해 토론하며 조율하다 보면 어느새 이해와 설득에 이르게 된다. 그럴 때면 묘한 쾌감과 더불어 그래, 이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지 라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그 순간 우리라는 감각이 더욱 선명해진다. 함께 살려면 자기 검열은 필수다. 혼자 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이고 자녀와만 살아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른말 들어를 당당히 시전하며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 객관화도 건강한 긴장도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욕구만 있을 뿐이다.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말이 있다. 100번 맞는 말이다. 자기 경험을 권위로 착각해 쉴 새 없이 남을 가르치려 들고 자기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르는 노인이 되지 말라는 경고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건 지시 말고 질문, 지적 말고 의논이다. 머자나 몸은 점점 탈이 나고 여러 신체 기능도 서서히 약해질 것이다. 진짜 쉐어라이프의 완성은 돌봄과 보살핌을 함께 나누는 데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아프면 일단 소문부터 내야 한다. 적절한 치료법을 함께 찾는 건 물론이고 서로에게 건네는 안도와 위로의 웃음은 덤이다. 병은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불필요한 근심을 떨치게 해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쉐어라이프다. 내 통증이 너의 관심이 되고 너의 병력이 우리의 정보가 되는 집. 그게 우리 집 미로헌이다.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Going Home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신문 기자 출신인 조선희 작가의 에세이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60대인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이도 직업도 다 다른 5명의 남남이 모입니다. 그리고 제주에 아름답게 늙어가는 집이라는 뜻의 미로헌을 짓고요.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담았어요. 혈연으로 뭉낀 기존의 가족 틀을 넘어서 서로의 삶

삶을 바라봐주는 그야말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노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공간을 나눠서 이렇게 같이 살고 또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독특한 시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시 대신 질문하고 지적 대신 의논한다라는 작가의 다짐처럼 사람과 사람이 맞닿아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나이를 불문하고요. 타인을 향한 태도와 존중이 아닐까요? 나이듦이 고립이나 권위로 흐르지 않도록 서로의 일상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 아닌가 합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선희 작가의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신혜의 노래로 아름다운 사람아 전해드리죠.

이신예의 노래로 아름다운 사람아 전해드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감상해본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JOK의 연주곡 전해드릴 텐데요. 더 마인드 듣고 오시죠.

JOK의 연주였어요. 더 마인드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의 로드마루 1부 끝곡은요.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노래한 곡 준비했어요. 오지의 노래 베르다 마로의 여러분의 연주로 그 달빛 따라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신날새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달빛 아래 뱃노래 2부 첫 곡으로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2부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의 명소 운이람 반이람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 원하신다면 이 번호 기억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함께 해주시고요. 2219님께서 어제 동화책들을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맞는 책들의 내용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하시면서 그 동화책 중에 치매 앓는 할아버지와 손자 이야기인데 치매를 앓는 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얘기해주는 따뜻하고 찡한 울림이 있는 내용이었대요. 그러시면서 동화책 읽을 때 꿀팁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먼저 그림인 삽화만 보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로 글과 그림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재밌대요. 근데 이렇게 또 2219님 문자 내용 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동화와 정말 멀어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동화책 하면 진짜 뭐 아이들만 읽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내용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해주는 감동도 있고 찡한 울림도 있는 이런 동화라면 정말 찾아서 읽어봐야겠구나라는 생각 오늘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풀꽃 사이에 처진 그 거미줄이 있는데 거미줄 위로 물방울이 맺혀있는 사진인데 와 이게 또 이렇게 예쁘네요. 우리가 이렇게 물방울 방울방울 져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거미줄 위로 물방울들이 맺혀있어요. 이슬인지 아니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720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앙상블 이도의 노래와 연주로 강원도 아리랑 듣고 옵니다.

앙상블 이도의 노래와 연주로 강원도 아리랑 전해드렸어요. 710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2219님께서 조금 전에 그 거미줄 위에 맺힌 그 물방울 사진 너무 예쁘다. 꽃사진이랑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제 말씀 드렸는데요. 보내주신 사진 저희 누리집에 올려도 된다라고 해주셔서 보내주신 사진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오셔서 그 느낌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 생기 있는 약간 신선한 그 물방울의 움직임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6642님께서 청취자 사연을 곱게 읽어주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행복의 시간이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와 사진이 있어서 저희가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려요. 자, 8월 중순을 이제 넘어섰죠. 그러면서 찌는 듯한 무더위도 기세가 살짝 꺾이고 여름방학도 이제 끝나가죠.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여름방학이 예전보다 더 짧아져서 빨리 개학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개학 무렵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 바빠지던 시절 다들 한 번쯤 기억나시죠? 며칠치 일기. 이게 가장 힘들었잖아요. 한꺼번에 몰아쓰느라고 언니나 형의 일기장 훔쳐보기도 하고요. 탐구생활 이거 기억나세요? 탐구생활 같은 방학 숙제책 펼쳐놓고 밤새 끙끙대던 기억. 근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그때는 뭐 공작 숙제나 관찰 숙제도 참 많았어요. 수수깡으로 뭘 만들어 와라. 곤충을 채집해라. 식물을 직접 키워봐라. 뭐 이런 거요. 손가락에 풀칠 범벅해가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곤충 생김새도 한번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요. 감자나 고구마도 직접 키워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죠. 지나고 보니까 그 부산스러웠던 방학의 끝자락도 다 정겨운 추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바쁘게 살아가다가 문득 이런 옛 기억을 떠올리면 괜히 스며시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뭐 제출해야 할 방학 숙제는 없지만 개학을 앞둔 학생처럼 괜히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오후입니다.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볼 수 있겠죠? 강강술래 준비했는데요. 배시방 앤 입과 손 스튜디오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강강술래 듣고 오셨어요. 배시방 앤 입과 손 스튜디오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 전해드리기 전에 김인설님께서 솔직히 저는 1년 전에 쓰던 일기 베껴쓴 추억나네요. 아, 1년 전에 쓰셨던 거 안 버리고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거 갖고 계셨던 거가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버리지 말고 놔뒀으면 다음에 선생님은 어차피 담임선생님이 바뀌시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급하게 써서 제출해야 됐던 그때 또 방학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음악 우리는 마루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저희도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이 Forest for You라는 곡인데요. 각자만의 색깔이 더욱 빛나고 서로가 희망이 되고 희망이 기쁨이 되는 이야기를 담아서 어릴 적 꿈꿨던 지금은 잊혀지기도 한 그 시절의 추억을 그린 곡이에요. 순수하고도 아름다웠던 그때 우리를 한번 깨워보시죠. 김서하의 해금 조항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Forest for You 전해드립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난해 숨은 보물 운이람 바니람으로 떠나볼게요.

오니람 바니람은 이름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옛날에는 절벽이 너무 가파르고 길도 없어서 하늘과 바위, 나무, 그리고 오가는 구름만 보인다고 해서 오니람

계곡이 원체 깊어 하루에 햇빛이 반나절만 들어온다고 해서 반이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약 9천만 년 전 백악기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웅장한 기암 괴석들이 5km나 되는 협곡을 따라서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곳입니다. 용소바위, 쪽두리바위, 대불바위처럼 저마다 독특한 모양을 한 바위 사이로 맑은 주자천 계곡물이 사계절 내내 세차게 흘러가는데요. 이 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길이 220m의 아찔한 구름다리에 올라서면 발 아래 펼쳐지는 숲과 계곡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웅장한 바위 그늘에 앉아 숨을 돌렸다면 계곡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를 걸어보셔도 좋아요. 지난 고원길 아홉 구간으로 지정된 숲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흙길과 데크가 평탄하게 이어져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가볍게 걸을 수 있죠.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예전 마을 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던 천녀바위나 계곡을 감싸는 숲길의 호젓한 풍경을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요.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면서 바위와 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거짓말처럼 싹 씻겨 내려갈 거예요. 온이람 반이람을 느긋하게 둘러보신 뒤에는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이산 탑사의 기묘한 돌탑들을 둘러보시거나 용담호 둘레길을 함께 들러서 지난해 정취를 더 깊게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햇빛조차 조심스레 머물다 가는 깊은 계곡, 지난 운이람 반이람으로 여유로운 휴식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병옥 외 여러분의 연주로 매지 구름 전해드렸어요. 아 이게 풍경 참 좋은 날씨에 찍은 구름다리 위에서의 사진 보면서 이 곡 들으니까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하늘과 구름만 보이는 절벽, 그리고 햇빛이 반나절만 드는 정겨운 계곡. 전북 진안에 운이람 반이람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운이란 반이람은요, 입장료와 주차료, 그리고 구름다리 이용까지 모두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편안하게 찾아가실 수 있는 곳인데요. 다만 계곡 지형인 만큼 비가 내린 뒤에는 돌과 바위가 좀 많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탐방로를 걸으실 때는 꼭 밑창이 튼튼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챙겨 신으시는 게 안전하겠죠. 또 구름다리는요, 강풍이 불거나 우천시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전에 날씨 미리 살피고 가시면 더 좋겠어요. 지난해 오셨다면 계곡 탐방 마친 후에 근처에 또 유명한 홍삼 스파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몸을 푸시거나 시원한 애호박찌개, 또 무주뿐만 아니라 진안도 어죽이 유명하거든요. 어죽 한 그릇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손에 잡힐 듯 거대한 기암 절벽과 시원한 계곡물, 그리고 또 하늘 위를 걷는 듯한 멋진 전망을 품은 곳. 진안 운이람 반이람. 오늘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에서 함께 해봤어요. 나무와 소리끼의 삶의 기억들을 풀어내서 노래한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을 자연에 투영해서 노래하는데 그래도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노래한 곡입니다. 최유빈 작곡의 구름 먹은 나무 휘몰이시죠. 듣고 오실 텐데요. 조윤영의 피처링, 최유빈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최유빈의 구름 먹은 나무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난해 추억이 있으시군요. 4510님 문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인데요. 숲속으로 새들의 속삭임 감상하시죠.

좀 침침해도 안경은 쓰지 않을 테야. 흰머리가 제법 올라와도 염색만은 하지 않겠노라. 차림새나 일상의 습관을 들여다보면 나만의 기준들이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고집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조금 엉뚱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타협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세월에 밀려서 마지못해 그 기준을 내려놓는 날에는 마음 한구석이 더 허탈해지기도 하지만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 기준을 고집해보고 싶어지죠. 그게 고유한 개성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모습대로 보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

0: 번역펜은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국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에서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국악원 2026 우면산 별밤 축제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첫 무대인 8월 22일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김정훈이 함께합니다. 광복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문화의 힘을 노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8월 29일엔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똘갱스, 9월 5일엔 이상밴드가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9월 12일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 오름새가 전통 연희와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개성 있는 무대를 펼치고요. 마지막 9월 19일엔 재즈밴드 프렐류드,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성슬기가 함께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공예 체험과 포토부스, 푸드트럭도 운영됩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특별한 감동, 2026 우면산 별밤축제에서 잊지 못할 여름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태어난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오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작곡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포 5인의 산조가 펼쳐집니다. 작곡동인 원시인은요, 김상욱, 김정근, 유민희, 이경은, 홍수미 이렇게 5명의 작곡가가 2020년 결성한 창작음악단체인데요. 원시인이라는 이름엔 전통이라는 근원을 바탕으로 음악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우리 전통 기악음악의 정수인 산조입니다. 산조는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 점차 빠른 장단으로 흐르며 연주자의 즉흥성과 개성을 담아내는 음악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5명의 작곡가가 전통 산조의 호흡과 장단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작곡 기법과 연주자의 해석을 더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산조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김상욱 작곡의 피리 산조는 피리 연주자 이승헌, 타악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홍수미 작곡의 아쟁 산조는 아쟁 이화연, 타악 황민왕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정근 작곡의 생황 산조는 생황 김태경, 타악 서수복, 이경은 작곡의 검은고 산조는 검은고 오경자, 타악 연재호가 함께하며 유민희 작곡의 대금 산조는 대금 류근화, 타악 배런이 호흡을 맞춥니다. 같은 산조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5명의 작곡가가 그려내는 음악은 저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품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전통과 오늘의 창작이 만나는 무대.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서울 도남은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낸 두 편의 창작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창극 살로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 희곡을 우리 소리로 새롭게 해석한 창극 살로메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서울 공연은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인데요. 올해 무대에선 김준수가 강렬한 매력의 살로메 역을, 유태평양이 욕망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헤로데 역을 맡습니다. 익숙한 서양 고전이 우리 음악과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창작인

0: 전통 순환이대입니다. 하근찬 작가의 한국 현대 문학 대표작 순환이대가 창작 판소리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각 공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하트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일요일이 처서라서 이제 좀 시원해지려나 처서 매직이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처서 매직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 문제는 현재 북상 중인 18호 태풍 사우텔인데요. 올해 17개 태풍은 모두 비껴갔지만 초강력 태풍이라는 18호 태풍의 진로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0: 네, 월요일쯤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500km 해상까지 접근을 할 거라고 하던데요. 이후 경로는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주말에 날씨 정보를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당분간은 이번 주처럼 더위와 소나기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0: 자, 그래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개학 첫 주를 보낸 우리 학생들 참 수고 많았고요. 네. 집에서 직장에서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금요일 오후 2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파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첫 곡은 천지윤 해금 연주로 여름의 조각들 듣고 왔습니다.
1: 네. 어우, 어랑타령을 또 이렇게 멋지게 스페니시풍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감사드리고요.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지금 약 태풍의 영향권에 좀 들어가고 있는 거는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날이 더운 것까지는 아닌데 네. 너무 습하니까 막 그 피부에 찰싹 달라붙는 그 땀?
0: 맞아요.
1: 약간 그래요.
0: 네.
1: 아 뭐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가기도 좀 불편한
0: 그렇죠.
1: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도 지금 오키나와 동남쪽 500km 해상까지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1: 네.
0: 좀 이게 약해지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사실 완전히 어렸을 때는
0: 네.
1: 세상을 잘 모르니까
0: 네.
1: 태풍 뭐 뉴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별로 챙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랬죠.
1: 잘 모르니까.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태풍 뉴스랄지 가뭄 뉴스라든지 뭐 화재 뭐 이런 뉴스를 보면 그 뒤에 있는 그 후속 일들이 다 그림에 그려지니까
0: 맞아요.
1: 어떻게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0: 공감이죠. 진짜. 공감.
1: 네.
0: 아는 만큼 걱정도 되고 그런 거겠죠.
1: 네. 그렇죠.
0: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1: 네.
0: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좀 시큰둥해진 것들도 있을 테고요.
1: 좋았는데 시큰둥해진 네. 거.
0: 반대로 옛날에는 그냥 그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소중해. 정말 좋아.
1: 그렇죠.
0: 하는 것들도
1: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도 예. 있고 시간이 경과돼서도 있고 그죠?
0: 일단 가볍게 음식부터 그렇죠.
1: 홍어.
0: 아니요. 저는 홍어. 아직 어리네요. 그러면.
1: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홍어도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좋아하신 분들도
0: 맞아요.
1: 좀 계시는 것처럼.
0: 김치도 그렇잖아요.
1: 그죠.
0: 어렸을 때는 김치 먹기 싫어 그랬었는데 지금 김치 없으면 안 되죠.
1: 그죠, 그죠.
0: 예.
1: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면 국악을 사실 뭐 잘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0: 네.
1: 그런데 우연찮게 접하다가 좋아지게 됐다.
0: 그렇죠.
1: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0: 뭐 가볍게 바다가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산이 좋다.
1: 오, 봉영 씨는 일관되죠.
0: 저는 산.
1: 산이죠.
0: 계속 산.
1: 일관됩니다.
0: 예.
1: 네, 그런 경우도 있고.
0: 네.
1: 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온도가 변한 것들.
0: 마음의 온도가 변한 것들.
1: 예예예. 예, 예.
0: 표현 좋은데요.
1: 예. 그거를 오늘 문자 소통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0: 우물정 0302 좀 낮죠.
1: 예.
0: 울리면 더 괜찮아져요.
1: 네.
0: 우물정 0302 요건 좋았다.
1: 알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0: 입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1: 예.
0: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0: 앉아만 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김용우의 소리로 액맥이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시큰둥하는 것들, 예전엔 그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소중한 것들, 아우. 무엇이 있는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8288님께서 어렸을 적 경기민요를 즐기셨던 우리 할머니는 매일 창부 타령을 흥얼거리셨는데 그게 청승 맞다고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우리 소리의 깊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하.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할머니가 잘 부르셨나 보다.
0: 맛있게 부르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그 어른들의 성은.
0: 아유, 그거는 흉내가 안 돼요.
1: 맞아요. 세월이 묻어나온 그 자연스러운 소리.
0: 그 성음.
1: 그 호흡.
0: 그거는 안 돼요.
1: 그건 안 돼요. 네. 진짜로.
0: 아니.
1: 뭐가 뭐... 들어갔잖아요 지금. 뭐가 많이 들어갔어.
0: 터지라.
1: 이거 봐.
0: 공돌하니 백발이여.
1: 내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0: 다르죠.
1: 이게 말인지 소리인지 네. 그 가운데 경계를 딱 타고 가는데 네. 그게 음악으로 들리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신기한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게 저게 뭐야 관심도 네. 없는 데다가 어 이상해 막
1: 그쵸.
0: 그랬었는데 내가 이제 그걸 좋아하게 될 때
1: 맞아요.
0: 참 그때는 좀 신기하죠.
1: 우리도 음악 들을 때 진짜 옛 소리들을 들으면 네. 허, 너무 좋다.
0: 그죠.
1: 이런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0: 좋았죠.
1: 예. 네. 그 맛이 있어요.
0: 그렇죠.
1: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죠.
0: 또 아는 만큼 또 들리게 예. 되는 거고.
1: 근데 전통 소리는 진짜 아는 것만큼 와 좋다. 이 말이 절로 네, 나옵니다.
0: 맞습니다. 4172님께서 어렸을 적에는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떴었었는데 요즘은 누가 사준다고 해도 먹지를 않습니다. 하시면서
1: 소화가 잘 안 돼요.
0: 치킨, 피자도 되게 부대끼고요.
1: 네.
0: 아이스크림도 막 이 시리고
1: 네.
0: 너무 달고
1: 네.
0: 그 다음에 먹고 나서도 막 텁텁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1: 맞아요.
0: 안 하게 되죠 좀.
1: 그 와이프가 이제 쿠폰이 있다 그래가지고 31개 그 아이스크림
0: 아, 예, 예.
1: 그 갔더니 또 쿠폰 가격보다 저렴하게는 못 산대요. 그 이상을 결제를 해야 된다.
0: 아 그래.
1: 그러다 보니까 컵이 이만한 컵 있잖아요.
0: 그 어떻게 담아?
1: 제일 큰 컵. 지금 냉동실 한 2주 됐습니다.
0: 못 먹어요, 못 먹어. 진짜.
1: 줄지를 않아요.
0: 그거 애들 주면 어린이집 저 갖다 줘요.
1: 에?
0: 어린이집 갖다 주라고.
1: 아, 그래도 2주 지난 걸?
0: 아니 어쨌든 애들이면은 진짜 금방 순삭이니까.
1: 어쨌든 주려면 새 거를 줘야지.
0: 그래.
1: 먹다 남은 걸
0: 아, 먹다 남았어. 아, 그러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떡 선물을 4172님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싫어하시겠죠?
1: 소화 안 되니까.
0: 유산균을 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봐가면서 눈치껏
1: 예, 예.
0: 선물 드려야죠.
1: 센스가 있어야죠.
0: 8888님께서 청춘 시절에는 바다를 좋아해서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낚시도 많이 했었는데 중년이 되면서 등산을 다니게 되더라고요. 바다는 언제나 같은 모습인데 산행을 하다 보니 봄에는 꽃들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지고 가을에는 맞아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설경이 되어서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져서 더 멋있고 즐기면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1: 맞아요.
0: 뭘
1: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0: 산도 그런 맛이 있죠.
1: 예.
0: 바다도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1: 그렇죠.
0: 잔잔한 바다가 있고
1: 네.
0: 또 이게 넘실넘실되는 바다도 있고
1: 그럼
0: 막 이렇게 파도 치는 바다도 있으니까.
1: 바다는 딱 처음 갔었을 때 그 네. 광활함.
0: 아, 좋죠.
1: 뻥 뚫려 있는 그 시원함. 그리고 뭔가 다른 데 와 있는 느낌을 아, 확실히 그렇죠. 받을 수가 있어요.
0: 맞아.
1: 근데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뭔가 닿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산은 다 닿을 수 있어요. 뭔가 느낌이. 그리고 계속 변화해요.
0: 아.
1: 그리고 공기가 으아 신선합니다.
0: 그래가지고.
1: 거기다 발 계곡에다 다 담그고
0: 좋다.
1: 기가 막히게. 뭐든 다 닿잖아요. 이렇게
0: 그쵸,
1: 느낌이.
0: 그렇죠.
1: 저는 그래서 산을 좋아합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차 딱 타고
1: 그렇죠.
0: 저 위까지
1: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0: 차 끌고
1: 그렇죠.
0: 딱 올라가서
1: 네, 그렇습니다.
0: 멋있어.
1: 떡 선물을
0: 네.
1: 888

0: 8님께 드립니다.
1: 네. 떡 맛있게 드세요.
0: 네.
1: 서혜님께서 예전에는 겨울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봄이 좋아요. 꽃이 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0: 아,
1: 그 뭔가 이 대자연이 새로운 싹을 틔울 때의 예.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군요.
0: 생동의 기운.
1: 그죠.
0: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겨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눈 내리는 걸 좋아했어요.
1: 아, 재밌잖아요.
0: 그렇죠. 눈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겨울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봄은 보물이죠.
1: 아우, 봄은 또 짧아서도 귀한 것 같아요.
0: 그러기도 하고
1: 아쉽기도 네. 하고. 그렇죠.
0: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봄의 느낌.
1: 아, 네. 맞습니다.
0: 092 하나님. 제가 언니가 하나뿐이라서 언니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요. 언니가 결혼할 때 괜히 형부가 미웠는데 아하. 지금은 우리 형부가 참 좋습니다. 언니에게도 잘하고요. 우리 부모님께도 변함없이 다정하셔서 존경해요 하셨는데 이야.
1: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을 때 살짝 긴장도 되잖아요.
0: 맞아요.
1: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집안과 이렇게 융화되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0: 그쵸.
1: 고마운 분이 또 이렇게 가족이 되면은 더 좋죠.
0: 네.
1: 진짜.
0: 또 형부 입장에서 내가 가족이 된 거이기도 하고.
1: 그죠, 그죠.
0: 원래 첫 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1: 그죠. 쉽지 않아요.
0: 근데 변함없이 다정하다. 저는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멋집니다.
1: 뭐 선물 하나 좀 드릴까요?
0: 네.
1: 0921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김치도 맛있게 드시고요.
0: 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숙희의 소리로 장기타령. 요것도 좋죠. 듣고 오겠습니다.

0: 전숙희의 소리로 장기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자, 예전에는 좋았는데 시큰둥, 지금은 하는 것들 반대인 것들 문자 받고 있고요. 6499님, 어렸을 때 프리미어리그 보는 거 유행해가지고 밤낮을 바꾸고 해서 외국 축구, 해외 축구 엄청 열심히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 시절 제가 좋아했던 선수들은 다 은퇴하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식었나 봐요 하셨는데,
0: 아, 그때 또 더 젊으셨을 거고
1: 예.
0: 밤에 그렇게 축구를 봐도 그 다음날 뭐 생활하기에는 버틸만 하니까 하셨을 네. 텐데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도.
1: 저도 박지성 선수, 그때가 이영표 선수
0: 제일 좋아했을 때요.
1: 그때 정말 좋아했어요.
0: 해외 축구.
1: 엄밀히 얘기하면 해외 축구라기보다는
0: 그냥 축구.
1: 박지성 선수.
0: 아, 네. 진짜 너무 잘했으니까.
1: 맨유 경기는 다 챙겨봤죠.
0: 아, 이번에 그 이강인 선수 라리가.
1: 라리가에서 지금
0: 그 골
1: 데뷔전에서 기가 막힌 원더 골을 넣었어요.
0: MVP 받았다면서요.
1: 네.
0: 그 경기. 그 엄청나던데요.
1: 엄청 잘했더라고요.
0: 그게 그린즈만도 그 거기 SNS 남겼다면서요.
1: 그랬다고
0: 대박이라고.
1: 예. 네. 전 오늘 와서 봤어요.
0: 대박이네.
1: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0: 진짜 잘하네요.
1: 와, 어떻게 그 바깥쪽에서 왼쪽으로 탁탁탁 치고 들어가가지고 공간 만들고 열리자마자 그 궤적으로 그 속도.
0: 그 쉽지 않다면서요.
1: 그 파워로 발목 힘으로. 와, 엄청난 골이에요.
0: 세컨 스트라이커예요? 이강인 선수가 거기서 포지션이
1: 뭐 이제 봤다니까 저 하이라이트.
0: 아니 축구 또 좋아하니까.
1: 아니 근데 이제
0: 잘 몰라.
1: 톱에 서는 경우도 있고 윙에 서는 경우도 있고
0: 그래요.
1: 예, 중앙에 서는 경우도 있고.
0: 아무튼 대박입니다.
1: 예.
0: 축구 얘기에 나와서 잠깐 또 우리 이강인 선수 우리가 또 챙겨야죠.
1: 네.
0: 그죠? 예.
1: 박지성 선수 뛸 때는 안 보셨어요 그러면 해외 축구?
0: 하이라이트.
1: 아.
0: 전 하이라이트 봅니다.
1: 저희는 그때
0: 풀 경기장 보지 않습니다.
1: 박지성 선수가 선발이냐 아니냐,
0: 아~
1: 교체 명단에 있느냐 없느냐,
0: 아, 그래요.
1: 이걸로 울고 불고 했어요. 진짜.
0: 아, 진짜로.
1: 네. 그리고 경기 잘 뛰고 있는데 만약에 퍼거스 감독님이 뺐다,
0: 네.
1: 교체를 했다. 그럼 아, 왜 빼는 거야?
0: 진짜? 아, 근데
1: 이러면서 봤죠.
0: 다른 문자 혹시 소개해도 될까요?
1: 특히 이제 아인트호벤에서 뛸 때.
0: 네덜란드
1: 네.
0: PSV
1: 그때는 지금처럼 중계가 잘 되지도 않았어요. 중계되는 걸 찾아가지고 막 보고 막 이랬었죠.
0: 혹시 다음 문자 소개될까요?
1: 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0: 어휴, 다행이다. 아, 그리고 6469님께서 운전하다가 우연히 채널을 맞춘 뒤로 국악방송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1: 어허.
0: 가야금 선율 하나, 소리꾼의 추임새 하나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우리 음악의 멋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와우.
0: 하시면서 신청곡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사철가.
1: 어허.
0: 사철가 들으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달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우, 그래요 그래요. 저 일단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1: 아, 6469님의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로.
0: 그리고 그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악방송이 유튜브 채널을 또 하나 뭐 만든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름이 국악감상실이거든요. 이거 광고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음악만 쭉 듣고 싶다. 그러면 국악감상실 이거 구독하셔가지고 쭉 들으시면 또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네.

0: 자, 떡 선물 6469님께 드립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또 보죠. 6704님께서 저는 마당놀이를 보고 나서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요. 지금은 국악방송까지 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국악 틀면 조금 싫었었는데 말이죠. 아, 예전에는 좀 싫어했었는데
0: 네.
1: 이제는 관심을 가지게 되셨군요. 사람마다 그 타이밍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0: 뭘까요 이게?
1: 모르겠어요.
0: 진짜 설명이 안 돼요.
1: 너무 신기해요.
0: 네. 예전에 분명히 막 할아버지 어른들이 막 틀어놓으면
1: 아, 뭐야
0: 아유, 뭐 이런 음악을
1: 맞아
0: 근데 어느 순간에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1: 어?
0: 소화가 되고
1: 그죠.
0: 그리고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뭔가 맛있어
1: 계속 듣게 되고
0: 예
1: 그죠.
0: 참 음악의 힘이라는 게
1: 맞습니다.
0: 대단하고요.
1: 네.
0: 신하부로님 전 사계절이 다 좋아요. 예전에는 가을을 참 좋아했었는데 사철가 들으면서 그냥 사계절을 다 느끼고 사는 것만으로도 복이고 좋습니다.
1: 사철가를 찾으신 분들이 좀 많네. 일단은 준비를 제가 해놓겠습니다.
0: 네.
1: 4510님께서 저는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지난주에 무거운 소파를 위치를 옮기려고 밀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0: 아이고.
1: 다치는 줄도 몰랐는데 다음날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쩔뚝이며 걷고 있습니다. 자연이 낳기를 기다리다가 며칠 전부터 병원에 가기 시작했어요. 걷는 게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인데요. 짧은 거리도 걷는 게 힘드니 후유증이 남을까 두려워 마음도 무거워지고 두 발, 두 다리를 더 세심히 돌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저기 다치셨길래 그러셨을까?
0: 이제 무거운 거 들다가 디딤발이 약간 어긋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1: 그러셨을까? 아이고야.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네요.
0: 저도 다리를 몇 번 깁스를 해본 입장에서
1: 아 그래요?
0: 그럼요. 다리를 못 쓸 때 얼마나 걷는 게 감사한지.
1: 아 그죠 그죠.
0: 예.
1: 그래 맞아.
0: 아무튼
1: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219님께서 어릴 때 아버지와 화전을 일구러 자주 오르던 산길이 너무 좋았었어요. 한겨울엔 아버지와 산 약초를 캐러 다니면서 설경 가득한 그런 산이 참 좋았습니다. 헌데 50이 넘은 지금은 산이 싫어졌어요. 왜냐? 무릎이 아파요.
0: 어허. 그렇죠.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1: 잘못하면 완전히 또 구르게 되니까 네. 위험하잖아요.
0: 그러니까 관절이 아프대요. 내려올
1: 그죠.
0: 때.
1: 그죠, 그죠, 그죠. 세상에. 아이고.
0: 그러게요. 그 아버지와의 추억은 진짜 마음 깊이 남아 있으시겠네요.
1: 이럴 때는 진짜 봉영 씨의 그 철학, 산에 대한 철학이
0: 네.
1: 이 일구님께도 그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0: 차 타고 올라가세요.
1: 산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고
0: 네.
1: 차 타고 올라가는 곳이다.
0: 들어가고 싶다면 차를 타고 들어가.
1: 그래요.
0: 네.
1: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0: 거기 길이 왜 나 있겠습니까?
1: 타고 가라.
0: 타고 가라는 거 있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무릎 안 좋으신데 억지로 걷지 마시고.
1: 네.
0: 5497님. 엄청 더울 땐 국 대신에 냉국으로 해먹다가 조금 기온이 떨어져서 어제는 북엇국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또 더워지니까 다시 냉국으로 후진하게 되네요 하셨는데
1: 그쵸, 그쵸, 그쵸.
0: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 습해.
0: 네.
1: 네, 되게 좀 힘듭니다.
0: 우리는 냉탕 온탕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 네, 우리는 인생 자체가.
0: 그럼요. 네. 하나만 뭐 고집하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다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네, 필요가 없어요.
1: 맞습니다.
0: 이것도 먹었다가 네. 저것도 먹고
1: 네.
0: 원래 갈팡질팡이 좋습니다. 인생 아니겠습니까?
1: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 중에 주정란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사디야 정말 시원시원한 진행에 반했어요 하시면서 국악 감상실 소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로 또 시청하고 계시군요.
0: 아 어서 오세요.
1: 오늘 2부까지 유튜브로 쭉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오늘 2부에서 또 정말 멋진 분이 오늘 출연을 해 주시거든요. 오늘 불금행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는요. 살로메로 돌아온 소리꾼 최예림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처음으로 창극 연기에 도전하는 소리꾼 최예림 씨의 창극 살로메로

0: 플룸의 이야기와 또 다양한 그 라이브들 네. 요거를 또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데 예림 씨 뭐 여러 채널에서 네. 보여줬던 모습 보면 연기도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0: 아우 그럼요. 네. 다재다능하시죠.
1: 728 하나님도 예림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귀 쫑긋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우. 내일 살롬에도 보고 싶어서 예매해두고 두근두근하고 있어요. 최롬의 파이팅 하시면서 또 남겨주셨고요.
0: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또 우리 밭투의 상사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공연 선물 있죠.
1: 네.
0: 9월 3일부터 봉영 씨가 해주세요.
1: 9월 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국립극장에서는 세계 음악극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2026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가 열립니다.
0: 네, 그 중에서 9월 12일과 13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하는 상하이 경극원의 지단 왕자의 복수 공연에 바투의 상사대야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 공연 날짜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공연이고요. 한 분께 두 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6469님 그리고 신하부로님이 신청해 주신 사철가 한번 들어봐야죠. 네. 조상현의 소리 박춘맹의 북장단으로 듣겠습니다.
2: 이상 여상 얼쑤 꽃의 병이 분명코 봄이로구나.
3: 그러죠.
2: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으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기어 흔들 쓸 때 있나.
3: 좋습니다.
2: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입고 여름이 가고
3: 얼쑤
2: 가을이 도래하면 한로 상풍 연애한해도 체절에는
3: 얼쑤
2: 굽히지 간듯 방국 단풍도 뜨겁고.
3: 좋습니다.
2: 가을이 가고
3: 얼쑤
2: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 한천 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설백 천지백헌지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무정세월은 터덕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

말 이내 한 말 들어보오.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참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사는 현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 지은

0: 아우의 만반진수는 부려 생전에 일배규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 너리다는 뜻나.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털이다. 계랑비에다 넣어놓고 국곡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모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분입 내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터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들은 걸 그리고 놀아보세.
1: 6469님 그리고 신하보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조상현의 소리, 박준맹의 북장단으로 사철가 듣고 왔고요. 2058님께서 여기는 경로당인데요. 어르신들과 늘 라디오 애청하는데 오늘 유튜브로 두 분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큰일 났네. 두 분 참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한 분은 멋진 수염에 한 분은 참하게 안경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2: 참. 감사합니다.
3: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자.
2: 잘생겼대요.
1: 고맙습니다.
2: 아이, 감사합니다. 네.
4: 점심 먹고 나른하면 파투가 달려간다.
5: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4: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6: 커피 사고 싶다.
4: 똑딱이 퀴즈
5: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5: 이것저것
4: 이놈 저놈 묻지마
5: 따지지마
4: 우리 모두 파투한테 달려간다.
7: 파투의 상사디아. 안녕하시오. 나는 토사 전우치올 씨다.
8: 맨날 토사. 진짜 지겨워 죽겠네. 아니 맨날 토사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오늘은 제대로 된 도수를 좀 보여줘봐.
7: 어허, 제대로 된 도수를 보여달라? 그래 좋다. 초랭인 너는 밤에 잘 때 바로 자는 편이냐 옆으로 누워서 자는 편이냐?
8: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어떻게 자더라? 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 같은데. 왜?
7: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질 않더냐?
8: 어떻게 알았지? 역시 도사 천우치네.
7: 내가 도사여서 아는 게 아니라 수년간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잘 때 옆으로 잠을 잔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기도가 확보돼서 코골이 예방에도 좋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하지 않더냐?
8: 그러면은 이 도술이 아니라 과학인 거네?
7: 당연하지. 위와 식도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구나.
8: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니까 해부학적으로다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크네.
7: 그렇다 초랭아. 불편함이 없다면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다 하니 그냥 자던 대로 자려무나. 그럼 이만 토사 전우치는 사라져 볼까?
8: 같이 가 전우치 같이 가.

0: 파멸하고 하는 것이다.
1: 빨간 점에는 더욱 좋다. 성광도 후반족이라 요다. 당장 천리마로다. 연왕은 오백금으로 죽은 내 살았으니 너를 산채물하다가

0: 이날치의 좌우나절 듣고 왔습니다.
1: 네. 옆으로 누워자시 주무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때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챙겨드렸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네. 이것이 문제로다.
1: 잘생긴 고막 남친 진짜 유해진 딱이네요. 훈동맨님이.
3: 아이고. 진짜 고맙네.
2: 전우치는 어떠신지도 좀 평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1: 전우치는 그냥 전데요.
2: 너무 편하게 해요.
1: 아, 뭐 따로 할 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2: 아니, 그 연구를 하셔야죠.
1: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2: 아, 너무 대놓고 나 김봉양이요. 이러니까
1: 뭐 춘향이나 뭐 저기 오키나 다 지금 똑같은 거 하시잖아요. 이제 언년이나
2: 오지명 씨나
1: 대기라 서방님 다 그러니까 아저씨 대기라
2: 그러니까 대기리나 오지명 씨 할 때 되게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처럼.
1: 아, 이건 힘들어요. 요 정도. 이거는 주인공이 유해진 씨다. 초랭이가 주인공이에요.
2: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가야죠.
1: 가겠습니다.

0: 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8월 22일 내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관에서는요,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6개국 666개 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2056대가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첫 대회와 비교를 하면 참가팀이 무려 138%로 출전 로봇은 30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을 구현한 종목에서도 성능을 겨룬다고 하는데요. 전체 51개 종목이라고 하네요.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의 종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2: 1번 핀셋으로 콩 집기, 2번 탁구, 3번 닭 튀기기, 4번 병뚜껑 열기.
3: 그렇구나.
1: 예. 이 중에 세 개는 종목이 있고요.
3: 네.
1: 남은 하나는 종목이 없습니다.
3: 없고
1: 없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3: 그 외에도 되게 많네요. 종목들이.
1: 예. 예, 51개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3: 그러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아닌 것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핀셋으로 콩 집기, 탁구, 닭 튀기기, 병뚜껑 열기 중에 아닌 거를 맞춰주세요. 로봇 운동회에서
1: 이제 운동회 로봇을 운동회 시킨다 했었을 때 결국은 움직임이잖아요.
3: 네.
1: 구현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필요한 종목들이 아마 선정이 되겠죠.

0: 그중에 단순 노동이나 단순 움직임은 굳이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1: 이미 하고는 있지만.
0: 네.
1: 그죠?
0: 네. 네. 난이도가 그러니까 좀 높아야 종목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1: 어떻게 소리로 힌트 내드려요?
0: 그래야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1: 그죠. 또 네. 그거밖에 없죠 또.
0: 네.
1: 잠깐만 저 뒤돌아서 할게요.
0: 어떻게 하실려고?
1: 기대되죠. 너무 커서 소리가.
0: 어 기대돼.
1: 아 어제처럼 어제도 뒤돌아서 했잖아요.
0: 아, 네. 아 그거.
1: 네. 아. 뒤돌게요.
0: 그거.
1: 네. 할게요.
0: 네.
1: 할게요.
0: 여러분 준비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1: 이것으로 저의 힌트를 마치겠습니다.
0: 네.
1: 봉규 씨는 없어요.
0: 오늘 반반 가겠습니다. 반반.
1: 반반이요?
0: 네.
1: 반반.
0: 반반.
1: 반반.
0: 짬짜면 뭐 이런 것처럼.
1: 네. 반반.
0: 반반.
1: 반반.
0: 저는 항상 반반을 주문하는 편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반반.
0: 오리지널과
1: 네.
0: 이제 맛있는
1: 양념.
0: 네, 소스가 들어간 반반.
1: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100m, 400m 뭐 역도, 멀리뛰기, 축구 되게 많네요. 뭐가.
0: 네.
1: 뭐가 엄청 많아요. 51개 종목이라고 하니까 되게 재밌겠네. 자. 제가 이제 사운드 힌트도 드렸고요.
0: 맞아요.
1: 요즘 뭐 애들이 너무 또 좋아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0: 예전에 시장에서
1: 시장에서
0: 이거
1: 네.
0: 한 거 먹었을 때 아, 그때 그 맛을 아무리 찾으려 그래도 없어요, 지금은.
1: 물론 시장에도 이제 이게 있긴 한데
0: 그때 그 느낌이 아니에요.
1: 예.
0: 그 박스 같은 데다 담아 가지고. 기억나세요?
1: 그럼
0: 그리고 얘도 좀 작아요, 다. 그때 당시.
1: 그
0: 상공부 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처음 그렇습니다. 먹었던.
1: 자, 정답 발표해도 될 것 같은데요?
0: 요 문자로 정답을 발표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오?
0: 5911님. 와. 저도 닭 튀기는 일 투잡 중입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오.
1: 아이고야, 고생 많으시네.
0: 예, 닭 울음소리 죽이네요. 죽이네요. 2628님.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정답은 3번 닭튀기기가 정답이었어요. 네. 오늘 12월 푸에르토리코에서 2026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1: 20일부터 내일까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요.
0: 로봇이 2000대가 넘는데요.
1: 어마어마해.
0: 와, 다 다른 종류일 거 아니에요?
1: 다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진화해버리는.
0: 예.
1: 내년 되면 더 어마어마해지고. 그죠?
0: 그렇죠. 예. 우리 실생활에서 횡단보도에서 같이 서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떡 선물은 7206 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오늘 대구에서는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가 9월 3일까지 펼쳐집니다. 전 세계 106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맞춰서 대구 수성문화재단과 대구 간송미술관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까지 모두 4차례 선보이는데요. 시조창과 승무, 살풀이 춤을 만날 수 있는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제목은 한국의 이것인데요. 이것은 한국 전통 문화의 흐르는 공통된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한국의 호흡, 2번 한국의 엇박, 3번 한국의 시선.
0: 네.
1: 그러니까 호흡이냐 엇박이냐 시선이냐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전통문화의 공통된 가치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1: 그렇습니다.
0: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 항상 있죠.
1: 네.
0: 호흡, 엇박, 시선 중에 보이지 않는 것. 뭐 아, 이거 되나?
1: 뭐야?
0: 숨.
1: 숨이요?
0: 네.
1: 그럼 커피 사야 되겠는데요?
0: 아 그래요?
1: 숨이라고 꺼내버리는 그 순간.
0: 약간 그런 느낌.
1: 자, 힌트를 숨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게 지금 1번 호흡.

0: 2번 엇박, 3번 시선인데
1: 네.
0: 숨이라고 해버리면.
1: 근데 이 단어는요.
0: 네.
1: 숨의 의미만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0: 네.
1: 이걸 맞춘다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가 약간 공통된
0: 네.
1: 가치로 이걸 꼽는 이유가 공동체적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숨 이것뿐만이 아니라
0: 네.
1: 같이 뭔가 함께 어우러지는
0: 네.
1: 어우러지는데 호흡이 맞을까요? 엇박이 맞을까요? 시선이 맞을까요?
0: 그러니까 커피는 다음 주 월요일에
1: 아, 알았어. 커피는 내가 사는데
2: 예, 예.
1: 알았어. 커피는 사는데
2: 사야 될 것 같아, 솔직히
1: 그래 그래. 사는데
0: 예.
1: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좀 큰 범위의 단어다.
0: 아 맞아요.
1: 예,
0: 동의합니다. 네네네. 커피는
1: 네.
0: 사시는 거죠?
1: 네 커피는 살게요.
0: 아, 그러면 아주 훌륭합니다.
1: 커피는 살게요.
0: 아 예예.
1: 예. 예, 예.
0: 그렇습니다. 커피는 예. 사니까
1: 어.
0: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네네.
1: 이럴 줄 알고 어제도 커피를 사고
0: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그럼 소리 누구니 커피
1: 예.
0: 커피 각이다 이렇게 한희정님이 남겨주셨는데
1: 상원 씨는 이미 샀어요.
0: 오늘 샀습니다.
1: 예.
0: 제가 이미 사버렸어요. 예. 네.
1: 그러게.
0: 감사드리고요.
1: 아니 닭튀기기인데 꽉 껴 하면 그것도 커피
0: 그래,
1: 각이지.
0: 그래 샀잖아요. 샀잖아요.
1: 예.
0: 예. 아 두 분을 보면 이거가 생각난대요.
1: 아, 아 아주 좋은 힌트.
0: 요 딱 적절하잖아요.
1: 그러네요.
0: 예. 어,
1: 역시 우리보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몇 배 위에요.
0: 그럼요.
1: 예, 몇 수. 앞서가고 계십니다.
0: 네. 자 이렇게 하면
1: 할까요 이제?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정답은 1번 한국의 호흡이
1: 네.
0: 정답이었습니다.
1: 호흡.
0: 네.
1: 그렇습니다. 두 분의 힌트 웃음이 절로 납니다. 에헤라디아 상사디아 최고예요. 6704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저기 김치 선물을 드려야 되죠?
1: 네.
0: 저는 2058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9954님께서 아들이 연주할 때 몰입이 돼서 같이 숨쉽니다.
0: 아, 이거죠. 그쵸, 그거.
1: 예.
0: 그거예요, 그거.
1: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고 있는 거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자, 김치 맛있게
0: 네.
1: 2058님 드시고요.
0: 자, 오늘 이제 1부 끝내고 2부에서는 우리
1: 예림씨.
0: 예림씨와 함께 호흡해야죠.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예, 벌써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1: 많아요.
0: 계시네요. 좋습니다.
1: 네.
0: 자, 1부 끝곡 지순자의 연주, 지순자와 수임당 가락타기 지음지우의 연주네요. 메나리쪼 신하위 승화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0: K-POP과 함께 K-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도 K-컬처의 뿌리인 전통과 국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두터워지는 분위기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1: 그런 부분도 있지. 국립극장의 여우락 페스티벌만 봐도 2010년 출범 이후에 누적 관객이 약 8만 8천 명이고 평균 객석 점유율도 90%를 기록했대잖아.
0: 대중음악과 국악의 만남으로 관객층도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여우락뿐만 아니라 락이나 테크노, 전자음악을 접목한 국악 밴드들도 많고 해외 투어로 화제인 팀들도 많지 않나?
1: 그럼 그럼. 지난달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폐회식에 대미를 장식한 악단광칠은 6년 만에 정규앨범을 판매하고 바로 유럽 투어에 나선다잖아.
0: 조선팝을 정체성으로 내세운 서도 밴드도 최근 춘향가 앨범을 냈고 펑키한 굿판 음악을 하는 추다의 차지스, 아방가르드 재즈를 국악에 접목한 우룩과 풍각쟁이들 같은 그런 신인 밴드들까지 국악계에서도 전통부터 창작까지 엄청 다양해진 게 사실이지.
1: 그지 그지. 국악계 생태계가 다채로워지고 있는 건 좋은 거지. 다양해진 전통과 창작 국악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더 좋겠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21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악당광칠의 매우 쳐라 듣고 왔습니다.
1: 전통의 깊이와 창작의 다양성, 넓이까지 두루 갇힌 우리 국악의 팬층이 다양해지고 또 두터워지고 있는 게 여우락 페스티벌이나 또 락 페스티벌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K-POP과 국악의 만남도 활발하고요. 게다가 소리꾼 이자람 씨의 눈눈눈은 아비뇽에서 기립박수를 받았고 창극부터 시작해서 국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극작품들도 굉장히 많죠.
1: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국악은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인지도가 낮은 국악팀이라도 개별 연주자들의 실력은 대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네.
0: 요즘 공공기관들이 하는 행사들도 많고요. 공연도 많습니다. 그런 공연도 좋고 또 창작자들이 발표하는 공연과 음악들도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지금 벌써 뭐 우리 예림님 언제 나오시냐고.
0: 네.
1: 원스타님도 그렇고 뭐 7281님도 기다리고 계시네요. 지금 만나봐야죠.
0: 그렇죠.
1: 네.
0: 신하부로님도 예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 살롬의 넘버 하나 해주시나요 하고 질문까지 있는데
1: 이거 혹시 짜증을 내고 있나요?
0: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1: 좀 친절하게
0: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1: 아 감정. 네,
0: 기다리는 그 애타는 감정
1: 뭐 이런 거
0: 예림 씨 만나고 싶어가지고.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알겠고요. 지금 바로 예림 씨를 만나러 갈게요.
2: 불금의 구가
0: 라디오 버스킹 버스퀴.
3: 가야금 병창으로 시작해서 6시 내 고향 리포터 활동, 그 와중에 2010년에는 전국 국악 판소리 부문 최우수상까지 수상한 실력파 소리꾼이 어느 날 풍류대장 래퍼로 변신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0: 바로 그 멋지고 당당한 화제의 소리꾼이 작년에는 창극 살로메의 주인공으로 배우로의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입니다. 또 한 번 살로메로 무대에 서는 살로메 최예림 씨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의 퀸입니다.
1: 살로메의 광기와 슬픔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최예림 씨와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오늘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 AKFM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취임새와 응원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자, 무려 5년 만에 바투의 상사디아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최예림 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야, 등장부터 다르죠?
4: 네, 반갑습니다. 최예림이에요.
0: 요즘 완전 살로메에 빠져 계시는구나.
4: 맞아요. 캐릭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4: 네.
0: 무려 5년 만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5년 만에.
1: 네.
0: 지금 인사드리는 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네. 아까부터 많이 기다리셨어요.
1: 그렇습니다. 네.
0: 인사 좀 해주세요.
4: 5년 만이에요. 네, 최예림이고요. 바토의 상사디아 늘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나오네요.

0: 오늘 즐기다 갈게요.
1: 네.
2: 약간 살로메가 그런 캐릭터입니까?
0: 어,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아하. 네, 그런 역할이고 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을
1: 아하. 목을 쳐라.
0: 목을 쳐라.
3: 내일인가요?

0: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1: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연기가 처음이시라고.
0: 그렇죠. 이런 작품의 연기를 한다라는 건 이제 처음이었고 창극도 대학교 때 이후로는 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도망갔었어요. 처음에는
2: 하기 싫어서.
0: 네, 너무 무섭고
1: 겁나니까.
0: 그래서 도망을 갔다가 아니다. 이미 생긴 게 살로메다.
1: 누가 그래요? 기획자가?
0: 고선웅 연출님.
2: 아, 고선웅 연출님.
0: 그리고 이제 준수 씨도 그랬고 예. 이제 그 김시화 연출님부터 작창가님까지 네. 다 모두가 네. 생긴 것부터 기세가 살로메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성격은 또 집순이거든요. 남을 그러세요. 해야 하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좀 손해를 봐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성격인데 살로메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의 성격이라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했는데 네. 아니다. 이미 눈빛에서 살로메가 느껴진다.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아 그래요?
2: 왜냐면 보여줬던 무대들도 다 약간 뭐라 변신의 퀴즈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1: 기대가 되네요. 진짜.
0: 성격이랑 좀 다른데.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코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버스커가 직접 소통을 하면서 네. 가는 코너예요.
0: 네네.
2: 알고 계시죠?
1: 보셨습니까? 네.
0: 봤어요.
1: 모니터.
0: 네. 네네.
2: 누구 거 누구 편 보셨어요?
0: 저는 신승태 신승태님.
2: 아, 승태 씨 거.
0: 네. 네.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의처 씨가 네. 또 같이 제 엄마 역할로 나와요. 살로메에서.
1: 안 그래도 연습한다고 지금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본인도 나갔었다고 네. 그래서 얘기를 좀 귀뜸을 들었어가지고.
2: 많은 정보들을 또 챙기셨네요.
0: 네,
2: 그래도
0: 보고 왔죠.
2: 알겠습니다.
1: 잘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2: 가서.
1: 가서. 첫 번째 곡은 뭐야?
0: 이렇게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2: 정보를 챙겨서.
1: 엔지 카트.
2: 자, 생방송 카트.
0: 아 그렇구나. 자, 자, 죄송해요. 제가 약간
1: 약간 그러자.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순간 여기가 집인 줄 알았던 거야. 집순이어가지고.
0: 입력이랑 출력이 좀 잘못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1: 오늘 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뭐 첫 번째 곡은 뭐 A인데 뭐 이거는 저에게 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2: 아, 살로메에 대해서도 아직 못 하신 얘기도 있네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풀면서.
0: 맞아요, 맞아요.
2: 예, 이야기 가보면 좋을 것
0: 그러면
2: 같아요.
0: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곡은 네.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곡들은 네. 대체적으로 살로메와 살짝 비슷한 연관이 조금 있어요.
2: 연관이.
0: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살로메 이야기는 아니고.
2: 아니고. 네.
0: 제가 옛날에 사랑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네. 그 남자를. 위에 만든 곡인데요.
1: 왜 이렇게 웃기지?
2: 그러니까 약간 개그 코드로 웃지 않아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집순이에요. 해놓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저도 옛날에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0: 이 바투 성사디아가 약간의 그 컬투 느낌이 좀 있다고 느껴져요.
1: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바투예요.
0: 아 바투예요. 죄송해요. 예, 예. 죄송해요. 엔지 컷, 컷.
1: 컷.
2: 뭐 이렇게 컷이 많아 생방 중에.
1: 자,
2: 다시 그래도 돼요.
1: 자, 카메라 롤, 오디오 롤.
0: 롤.
1: 액션.
0: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를 위해 너 나랑 같이 살래? 하고 만든 곡이었죠.
2: 진짜로?
0: Stay with me. 들려드릴게요.

0: 소리 좀 주세요.
1: 네, 오케이 오케이.
2: 자, 음악도 컷. 다시.
0: 잠시만.
1: 이거 다시 갈게요.
0: 왜냐면
1: 진짜 생방 중에 컷 나왔다.
2: 컷 나왔어. 진짜 깜짝 놀랐어.
0: 지금 생방송이고 네. 요거는 말씀드려야 돼. 지금 저희가 이어폰을 끼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우리 그 로고 할 때 네, 끊기더라고요, 여기가. 모니터가 소리가. 그래서 지금도 한번 끊겼습니다.
2: 네.
0: 그래서
2: 네,
0: 노래를 못 했죠.
2: 네, 네, 네.

0: 자, 다시 갈게요. 자,
1: 자 끊어 잠깐만. 그럼 끊어진 김에 네. 이 남자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2: 아 맞아 맞아. 나
1: 그거나 얘기 야. 듣고 갑시다.
3: 그걸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3: 그 다음 곡이랑 또 연관이.
1: 아 좋아 좋아 좋아. 맞아.
2: 잠깐만 그러면
1: 스토리텔링이 있구나.
2: 그거를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는 공개합니까?
3: 공개하죠.
1: 그러니까
2: 도망갔냐 아니냐 궁금해서.
1: 진짜 궁금해.
3: 궁금하시죠? 네, 네. 절대 고정.
1: 아 해야겠다.
2: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1: 제가 고정해야겠어.
2: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네. 해보렸단 말이죠.
3: 네 하겠습니다.
1: 아 다음 곡까지 막 다 네. 기대가 됩니다.
2: Stay with me. 예. 나랑 같이 살래?
1: 그러니까.
3: 이거 말이죠.
1: 네. 네. 좋습니다.
2: 음악 반주 네. MR 다시 주세요.

0: 너 나랑 살래?
1: 네. 와 가사가
0: 이런 곡이었어요.
1: 와
0: 지금 문자가 막 오고 있죠. 네. 직접 소통해 주시면 좋아요.
2: 네. 9646님. 네. 오 처음 들어보는 노래네요. 앨범을 내신 건가요? 아니요. 미발매 곡입니다.
1: 근데 자작곡이잖아요.
2: 네. 자작곡.
1: 인데 미발매 곡이에요.
2: 네. 그래서
0: 미디도 직접 하시고.
2: 네. 미디는 그 같이 하시는 작곡가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0: 언제 발매하세요? 네.
2: 발매는 아직 미정인데.
1: 그럼 오늘만 들을 수 있는 거였나요?
2: 네. 그렇습니다.
0: 야, 이제 유튜브로 계속 들으면 되죠.
1: 라이브는 그럼 이번이 처음이세요?
2: 이번이 지난번에 한번 공연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 발매는 되지 않은 곡이어서 음원으로는 네. 들을 수 없고. 알겠습니다.
1: 드라마 OST 같았어요.
2: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냥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쓴 곡입니다.
0: 와. 지금도 이게 마음이 있어요?
2: 없죠.
0: 아 없어.
2: 그는 떠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절 인연.

0: 노경수님, 노경수님.
1: 네, 노경수님, 예림님 목소리 맑고 청량한 게 좋네요. 좋아요. 네, 맑고 청량한 목소리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그 에미넴 할 때 막 난 당장 이음악에 이런 카리스마. 목소리 카리스마. 네. 근데 제 안에는 이런 솜사탕 같은 또 여린 목소리가 있답니다.
0: 있죠.
2: 7921님
1: I love you, I love you. 은근 따라 부르게 되네요. 그래서 그 남자랑 어떻게 됐어요? 네.
3: 헤어졌어요.
1: 헤어졌어요.
0: 우리네 삶이 그렇죠.
3: 그렇죠.
0: 만나다 헤어진 게
1: 우리네 인생인데. 헤어질 수 있죠.
0: 아, 그럼요.
3: 그렇죠.
1: 네, 원스타님 노래 좋아요. 예림님이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면 어떤 남자가 도망갈 수 있겠어요?
0: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나에게 음악적 이 자원만 이게
1: 남겨주고
3: 그러면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0: 그 사람의 역할이었던 거야.
1: 맞아요. 네.
3: 그분은 이 음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3: 아, 그럼 라이브로
0: 뭐래요? 네, 뭐래요?
1: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아 하셨고 했는데 이 또 예. 삶은 예. 우리가 또 그 음악만큼 달콤하지 않잖아요.
3: 그렇죠.
1: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각자의 서로의 길을 예. 걸었고 아하. 그냥 시절 인연으로 아름답게 남았다.
3: 오케이. 네, 이제 그렇습니다. 완전 이해가 됐어요.
0: 저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어. 솔직하게 내 맞아. 얘기를 이렇게 맞아요. 음악으로 담아서 오늘 이렇게 한 시간을 가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되고 좀 좋아요.
3: 그래, 그래.
0: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곡도 연결이 된다.
1: 맞습니다. 떠났어요.
0: 엔?
3: 이별곡인가 보다.
1: 이별곡이에요.
0: 네. 자, 첫 번째는 너 나랑 살래?
1: 맞아요.
0: Stay with me 네. 했어요. 네. 그 두 번째 곡은 뭡니까?
1: 자, 꽃이 지네입니다.
0: 잤어. 배가 잤네.
1: 제가 꽃을 보면서 네. 이게 꽃이 금방 폈다 팍 지잖아요.
3: 예.
1: 그걸 보면서 하, 이게 인연인 건가? 뭔가 사람이 빨리 인연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 이별이 있고 그렇네. 영원한 게 없고 네. 그래서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아 그는 같구나.
0: 저 꽃이 나다.
3: 이게 그러면 몇 년 전에 쓰신 곡입니까?
1: 이 곡은 한 2년 전에?
3: 어, 얼마 안 됐구나.
1: 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어. 이거는 음원으로도 나와 있어요.
3: 나와 있어요.
1: 네, 네, 네.
3: 오케이. 꽃이 지네 한번 들어봐야죠. 얼마나 애절할지.
0: 와, 나 잠깐만. 와, 울 것 같아.
3: 이별 안 맞아본 분 없잖아요.
0: 그렇죠. 아니, 자, 다 있죠.
3: 그러니까요. 네. 꽃이 지네.
0: 꽃이 지네.
3: 라이브 두 번째 곡입니다. 네. 우!

0: 아, 애절하다 애절해.
1: 박수 못 치겠어.
0: 아, 그는 떠났습니다.
2: 네, 지금은 여기 마음에 네. 없대요. 마음에 여기에 남아 있지 않대. 네,
3: 한 한 구석에 에이. 그냥 살짝 남아 있는
2: 내 인생에 아. 그냥 한 페이지.
3: 네네네. 예전에. 근데 이제 그냥 그래 잘가 헤어진 정도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2: 네. 아, 그때 아. 당시에는.
3: 아. 이런 느낌이었어서.
2: 근데 그래야지 이렇게 또 곡이 멜로디 이렇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3: 맞아요. 그래서 나온 곡이라서 네. 약간 진한 이별의 네. 아픔의 네. 곡이죠.
0: 있네요. 그렇죠. 어, 진함이 있었어요.
2: 야, 지금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남겨주세요. 5730님.
3: 네. 네. 네. 아, 풍류대장 때 생각나네요. 진짜 노래 잘하십니다. 오늘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2: 맞아요.
3: 감사합니다. 약간 네. 가을의 느낌이 조금 느낌. 나죠.
2: 네. 네. 네. 네. 원스타님.
3: 원스타님. 아, 꽃이 지네가 이렇게 나온 노래였군요.
0: 알고 들으면 더 귀에 잘 들어와요.
3: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7746님, 꽃이 지고 거름이 되어 더 멋진 꽃이 필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곡, 이제 다음에는 전 꽃이 피네로 만들 거예요.
2: 아, 꽃이 피네?
3: 네,
2: 아,
3: 피네.
0: 좋다.
3: 네.
0: 어. 근데 아직은 안 폈나요?
3: 아직, 아직 안 핀 것 같아요.
0: 어, 뭐가 있긴 있나 본데.
3: 없어요.
0: 아, 그래요?
3: 아직 안 폈어요. 폈을 때 제가 한번 꽃이 피네로 한번 불러볼게요.
0: 곡이 발표가 되면 아 꽃이
3: 그
0: 폈구나.
2: 중간에
0: 어허.
3: 네.
2: 꽃이 필까? 하나 해놓고.
3: 그쵸, 그쵸. 아.
2: 하나 해놓고
0: 소재가 썸이야.
2: 그렇지.
3: 꽃이 필까?
2: 필까?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0: 폈으면도 나올 수
2: 있지. 폈으면 진짜 필까? 나온 다음에
0: 꽃이 지네 2가 나오는 거야.
3: 무슨 소리세요? 꽃이 필 거예요.
2: 꽃이 피네 나온 다음에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벌초. 네. 벌초.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3: 무성하게 잡초. 아, 무성하게 아, 자랐다가
2: 뭔가 이렇게 해서 앨범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아,
0: 네. 근데 좋네요.
3: 네,
0: 왜냐면 곡 제목만 가지고도 예림 씨의 어떤 흐름을 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네. 시류를 읽을 수 있는
2: 맞아요. 아무튼 벌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미래파랑 님? 네.
3: 노래 너무 좋은데요. 스테이 위드 미도 음원 내주세요. 발매해주세요.
0: 계획이 있습니까?
3: 오, 계획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0: 예.
3: 근데 내야겠어요.
0: 네.
3: 내겠습니다.
2: 좋아요.
3: 네.
0: 영종이님.
3: 스쳐 지나갈 인연이 아니라오. 좀 더 머물다 가시오. 이별을 지는 꽃에 빗대어 운명처럼 만든 너무 애절한 곡입니다.
2: 맞아.
3: 맞아요, 맞아요.
2: 내 얘기라서 더 절절하게
0: 맞아요.
2: 잘 살려서 부르신 것 같아요. 진짜.
3: 2390님 예림님 얼굴이 이국적으로 딱 살룸의 역시네요. 목소리 또한 힘차고 구성진 게 정말 좋아요. 작사 작곡까지 재주도 많으시네요.
2: 진짜.
3: 감사합니다.
2: 재주가 진짜 많으신 분.
0: 그러니까요.
3: 네, 아, 감사합니다.
2: 자 네. 다음 곡을
3: 다음 곡은요.
2: 이것도 연결이 되네요.
3: 네, 살짝 연결이 됐어요.
0: 아 그래요?
3: 네, 네. 살짝.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팝 중에 한 곡인데
0: 아, 예.
3: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가지고
0: 아.
3: 어제 급하게 리허설 살롬의 리허설 마치고 노래를 막 불러봤어요.
0: 네.
3: 근데 왠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곡이 Time in the Bottle이라는 팝송인데
0: 네.
3: 굉장히 유명한 팝이고요.
0: 네.
3: 이 곡의 뜻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0: 네.
3: 시간을 병에 담아 보관한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만든 곡입니다.
0: 네.
3: 그래서 그 살로메의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아, 이번에 살로메의 마음으로 부르는 거.
2: 아,
3: 네.
2: 좋습니다.
0: 자,
2: 박수로
0: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네. 물 한 잔 안 드셔도 돼요.
3: 한 잔만.
0: 그래 그래 잠깐만 물 한 잔 드시고.
2: 이 곡이 73년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짐 크로치가 발표한 곡이라고 하네요.
3: 맞아요.
2: 네. 자, 타임 인 어 보틀 들어보겠습니다.

0: 오늘 이 장면도 정말 이 병에 담아서 추억을 남기고 싶네요. 예.
1: 이런 저음도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네,
2: 사실 제가 굉장히 저음이에요.
1: 아,
2: 목소리가.
1: 그러세요?
0: 그래요?
2: 네.
0: 어디까지 내려가요?
2: 저 많이 내려가요. 진짜 많이 내려가요.
1: 진짜 많이 내려간다.
0: 더 내릴 수 있어요?
2: 더 내릴 수 있어요. 많이 내려가죠.
1: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자 소리꾼인데 저음이 그렇죠. 좋으면 네.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0: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2: 그렇죠. 캐릭터상으로는
0: 맞아요.
2: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또 판소리는 시시상청이 굉장히 또 네. 사랑을 받잖아요. 네. 저는 시시하청의 그 목소리요.
0: 그런 판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2: 맞아요.
1: 저는 하청이 좋은 소리가 더 좋습니다. 상청 막 계속 지우는 것보다 하청으로 꽈득 치우는
2: 저 그 느낌. 하청으로 하고 싶어요. 뭔가 한번 도전을 하세요. 해보고 싶어요.
1: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아, 지금 문자가 쏟아지고 네. 있어요.
2: 4804님 선곡 순서까지 너무 멋지네요. 오늘 아주 가을 추억에 졌습니다. 가을하죠.
0: 진짜.
2: 날씨가 제법 좀 시원해져가지고
1: 맞아요.
2: 뭔가 아직은 덥지만 네. 그래도 뭔가 빨리 이 느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의상도
1: 그러니까.
2: 약간
1: 여름인데요?
2: 마시마 속 마시마 쪽
1: 느낌을 봐야지 느낌.
0: 한여름인데?
2: 질감
1: 봐야지 질감 느낌.
0: 미안합니다.
1: 7746님
2: 와인 한잔하면서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일하면서 듣고 있네요.
1: 지금 자세도 와인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자세이시거든요.
0: 그러니까.
2: 자,
1: 저 새끼 손가락 보세요. 그죠? 근데 평소에 어떠세요? 와인 좋아하세요? 주종 어떤?
2: 저 와인이랑 위스키 좋아해요.
1: 역시. 네. 여기 맞아요. 막걸리 좋아하시거든요.
2: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막걸리.
0: 왜요? 왜요?
2: 이 턱수염의 그 질감이 왠지 네. 파전 녹두전하고.
1: 그렇지.
2: 뭔가 네.
1: 여기 수염에 약간 이제 그 막걸리가 묻으면서
2: 싹 섞으면서
1: 주모.
2: 맞아.
1: 이 느낌.
0: 아유, 나가봐야지. 그런 느낌.
2: 맞아요. 그런 느낌.
1: 근데 와인도 잘 드시잖아요.
0: 안 먹어요.
1: 알겠습니다.
0: 안 먹어요. 그 위스키는
1: 와인과
0: 위스키를 머리 아파가지고.
2: 그렇구나.
0: 네. 그렇습니다.
1: 아 상호 씨 예전에 아이 넘어갑시다.
0: 2166님.
2: 네, 애절함이 흠뻑 묻어나네요. 맞아요.
1: 맞아.
2: 이 Time in a Bottle이라는 노래 자체도 뭔가 그 영원하지 않은 걸 염원으로 담고 싶어 하는 느낌이 강했어서
1: 그쵸.
2: 그 제가 이 곡들의 순서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또 있어요.
1: 네.
0: 뭐죠?
2: 살로메. 살로메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라는 남자인데 그 남자한테 사랑을 좀 구걸해요.
1: 갈구해요.
2: 갈구하고
1: 네.
2: 나를 사랑해줘. 너의 몸은 하얘. 그리고 너는

0: 머리카락도 검었고 너의 입술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난 널 만지고 싶고 널 갖고 싶어라고 하는데 그냥 도망가요. 싫다고.
1: 역할은 누가 하죠 이번에?
0: 요한의 역할은 김도환님이라고 예. 그 무용수 분이시고 배우이신데 네. 제가 이번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같이 또 무대에 섰었어요. 아하. 그래서 너무 저랑 호흡이 또 잘 맞는데 너무 멋있는 분이셔가지고 요한을 보시면은 반하지 않는 여자분이 없는
1: 누구라도 반할 수 맞아요. 없는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막 으아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호위무사 나라보스가 등장을 하는데 네. 그 나라보스는 저를 사랑하거든요.
1: 아 삼각관계.
0: 네, 네, 네. 나라보스는 날 사랑하는데 나는 요한이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나라보스한테 데리고 오라고 시켜야 되는데 얘는 날 사랑하니까 싫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꼬셔요.
2: 나라보스를?
0: 나라보스를. 네. 잠깐.
2: 말 잘 듣게.
0: 네, 네. 그때 잠깐 부르는 곡을 이 네 번째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2: 어장 관리라고 하잖아.
0: 맞아요. 네. 맞아요.
2: 맞아요. 나도 그거 잘 알거든. 어장에 같이 그 물고기 내가 그 잘 알거든. 그 느낌이 와. 아, 느낌. 내가 물고기인데. 그 느낌이 와.
0: 아, 내가 물고기인데. 네. 저는 아, 낚으시는 분.
2: 아니 아니야. 뭐지? 어, 나 여기 들어와 있네. 그 느낌이 싹 온다.
0: 아니 저는 낚으시는 분 생긴 좀 약간 이렇게 낚으실 것 같은 낚시꾼 같은 느낌이신데
2: 내가 낚는다 낚입니까? 참 주제 파악을 해야지. 물고기로 인정해 물고기로 인정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1: 아 내가 물고기였네. 이게 너무 웃겼다.
2: 너무 웃겼다. 아이 그럼 내가 어부냐? 아무튼 그때 뭐 무슨 버스?
0: 그래서 나라보스
2: 아 나라보스 나라보스를 유혹하는 할 때
0: 곡이 살짝 있어요. 아. 근데 살로맨이 그 나라보스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라보스를 보고 시작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1: 이때 진짜 살로맨의 모습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벌써 지금 예림 씨 표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2: 캐릭터 들어왔네요. 북쳐요?
1: 이제 뭐 살짝 네. 예, 방해되지 않는
2: 알겠습니다.
1: 선에서
2: 알겠습니다. 네. 제목이 너는 친절했어 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0: 아 생각난다. 생각나. 언젠지는 몰라. 미안. 너는 친절했어 나에게만 아니던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줬어 아니던가.

0: 호기심에 그냥 한 번만 살짝 보기만 왕이 두려워한다니 더더더 내가 원하는 걸 해줬어 아니던가 허면 나도 네 원을 들어주마 내일 가마를 타고 신들의 석상이 우뚝선 어지를 지날 때 꽃을 너에게 꽃을 자꾸 파란 꽃을 흩어뿌려주마 네 이런 대목입니다. 이게
1: 완전 달라지신다. 네,
0: 피아노하고 이렇게 가야금하고 예.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1: 지금 움직임도 어쨌든 장면에 들어가는 어떤 움직임을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0: 맞아요. 그 사실 그 남자 나라보스를 막 만지면서 해요. 막 손도 잡고 가슴 쪽에도 이렇게 막 기대고 얼굴도 훑고 막 이러면서 막 꼬시는.
1: 근데 액팅을 진짜 잘하시네요.
0: 아, 그래요?
1: 평소에 움직임에 대한 것도 많이 뭐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세요?
0: 그 공부를 따로 하진 않고 네.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배우분들이나 뮤지컬 하시는 분들 몸짓을 예. 그냥 따라 많이 해봐요. 거울 보고.
1: 그리고 팔다리가 기셔서 그러는지
0: 아,
1: 한번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큰 거 같아요.
2: 안무가가 있죠?
0: 네, 네.
2: 다 또 지도도
0: 네,
1: 디자인이 되어 있겠죠.

0: 어렵진 않으셨어요?
1: 너무 어려웠어요.
2: 어렵지. 연습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거고.
1: 그리고 사실 제 성격상은 좀 남자한테 대시를 뭐 그렇게 뭐 해본 적은 크게는 없는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 너 좋아해.
0: 그냥 직진.
1: 직진. 이런 식인데 이렇게 뭔가 난 너 좋아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을 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0: 현실에 그런 경우 현실, 별로 없죠.
1: 약간 이런 거가 있진 않잖아요.
2: 남자들도 그럼 싫어요. 저희들도
0: 왜 그래?
2: 뭐야 이제 대낮에 술 취한 것도 아니고
0: 내가 물고기인 줄 아나 봐.
2: 왜 저래?
1: 네, 그래서 살로베를 탈 때는 좀 그런 게 들쑥날쑥 되게 많아요. 그런 장면이 왕한테도 조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0: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안무 중에 일곱 베일의 춤이라는 춤이 있는데 정말 유혹하는 춤이 있어요.
2: 춤도 추셔야 되는구나.
1: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장면이 있는데
0: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없는 거고
1: 맞아요.
0: 근데 여기서 풀리는 거 있죠.
1: 맞아요. 카타르시스를 좀 느껴요. 살로메를 하면서.
2: 안무가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1: 엄청 많아요.
2: 우리 진짜 안 하기 잘했다.
0: 연락도 안 하고.
2: 그렇지.
1: 근데 왕 역할 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2: 왕은 안무 없어요?
1: 왕은 그 약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2: 그러니까 안무 없냐?
1: 안무는 있는데 있는 안무가 아니에요. 막 춤을 춰요.
2: 그래도
1: 막 그냥
0: 그래, 막 춤을 막걸리 먹으면서 좀 닦아가면서
1: 맞아요.
2: 그다음에 또 나가야 되는데
0: 대사가 나는 불고기였다.
1: 그리고 대사에서도 계속 술을 가져와 이러면서 술을 계속 마시거든요.
0: 그렇지, 그렇지.
2: 실제 술이어야 됩니다.
1: 그럼 안 되겠다.
2: 자 내일 최혜림 씨가 주인공인 살로메를 내일 만날 네. 수가 있대요.
1: 맞아요.
2: 마포 아트 센터. 에서.
1: 네. 네.
0: 이 문자 참 좋네요. 2166님.
1: 네. 네, 따뜻한 시나몬 향의 카푸치노 느낌의 목소리예요. 가을 보이스 참 좋습니다.
2: 목소리가 저 가을이랑 잘 맞으신 것 같아요.
0: 네. 7746님.
1: 이 언니 나를 홀리네 홀려.
2: 내일 가서 또 보셔야지.
0: 지금 완전 살롬이에요.
2: 노경수님.
1: 노경수님 콘서트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2: 8614님.
1: 살롬의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준수님 살롬이하고 예림님 살롬이 어떻게 다를까요?
0: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1: 진짜 진짜 다르고요. 준수님은 저는 사실 준수님이 더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0: 잘하시죠.
1: 일단 소리도 너무 탄탄하잖아요. 네, 게다가 네. 이제 그 춤도 너무 잘 춰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반했던 포인트. 네. 그리고 제 살로메는 아무래도 이 살로메가 여자이다 보니까
0: 네.
1: 여자의 감정과 감성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0: 그렇죠.
1: 그게 좀 아무래도 저는 그냥 대사를 그냥 툭툭 쳐도 여자니까
0: 네.
1: 아 여자라면 진짜 살로메가 저랬을 것 같아 라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0: 둘 다 궁금하네요.
1: 그렇죠. 진짜 네. 달라요.
0: 확실히 궁금해요.
2: 서울에서는 되게 짧게 하네요. 연습 많이 했는데 맞아요. 조금 더 하면 좋을 텐데.
1: 근데 이제 또 바로 투어가 9월 12일까지 이제 뭐 부산, 천안, 울주, 창원,
0: 엄청
1: 대구.
0: 엄청 많더라고요.
2: 되게 고생이겠다. 네. 스태프들도 되게 고생이겠다.
1: 맞아요. 맞아요.
0: 연습 많이 하셨어요?
1: 연습을 사실 다들 배우분들이 너무 바쁜 분들이 그렇죠. 다 모여서가지고 네. 주요 장면에 있는 분들만 따로따로 매일 거의 만나고 이제 마지막 연습은 7월 말부터 좀 준비를 좀 빡시게 시작했어요.
0: 안 그래도 정윤영 씨도 출연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 부산에서 서울을 진짜
1: 맞아요.
0: 계속 왔다 갔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엄청 과로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또 역할이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원래 하던 나라보스들이
0: 네.
1: 국립창극단에 다 이번에 단원이 됐어요.
0: 단원으로 들어가면서 네. 공석을 이제 다른 사람이
1: 맞아요.
0: 메워야 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급하게 또 그 아까 나라보스의 역할이 두 명 다 더블이었는데 두 분 다 창극단에 들어가셔가지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0: 그 중에 한 분이 정복원 씨죠.
1: 맞아요,
0: 복원 씨예요. 정복원 씨랑
2: 아 그래.
1: 그리고 준석 씨하고.
0: 네, 준석 씨가 들어갔고 네. 그러면서 정윤영 씨가 이제 그 역할.
1: 네, 그 역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또 근데 또 다른 매력이 또 있으니까
0: 네.
1: 보시면은 작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근데 그 역할 바뀌면 진짜 또 다시 연습해야 되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와, 진짜 고생들을 하셨겠네요.
1: 네.
2: 마지막 곡이 하나 더 있네요.
1: 네. 마지막
2: 뭡니까?
1: 이 곡은

0: 을할 수가 있나요? 시간 괜찮을까요?
1: 괜찮아요. 네, 설마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2: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1: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안 할 수는 없게 돼요.
0: 아니에요. 너무
2: 세 곡 더 할 수 있어요.
0: 아, 어?
2: 네. 자 이제 마지막 곡이 뭐죠?
0: 마지막 곡은요. 늘 새로운 시작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이 곡은 이 제가 이 국악 방송에서 예전에 창호의 드린 햇살에서 네. 그 햇살공방에서 만든 곡이에요.
1: 아, 그러셨구나.
0: 네, 김병환 PD님이 하셨을 때 그때 네. 같이 그 햇살공방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 곡을 만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여우라 페스티벌에서 동양고주파랑 이번에 같이 공연을 예. 했거든요. 예. 그 곡 마지막 곡으로 시작이라는 이 곡을 또 했었어요. 근데 이 지금 가지고 온 음원은 제 음원을 갖고 왔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양고주파랑 또 같이 연주를 했었어서 네. 또 되게 즐거웠었고 이거는 청취자분들도 같이 따라 부르시기가 너무 좋은 곡이어가지고 EDM 곡이에요.
1: 아하.
0: 그래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1: 게다가 끝곡인데 제목이 시작이야.
0: 네.
1: 의미가 있네요.
2: 모든 맞습니다. 끝은 또 모든 시작이니까.
0: 맞아요. 그렇습니다.
2: 네.
1: 그래 이제 만나다가 헤어져야 또 다른 사람을 만나.
0: 그럼요.
1: 아, 그거예요.
2: 어장에 물고기도 대줘 먹어. 어? 그 먹이 이렇게 쭉 주면 그 먹이도 좀 받아 먹어 보고. 그래야 삶을 아는 거죠.
1: 그렇죠. 이별 후에 이제 시작.
0: 맞아요. 새로운 시작.
1: 시작. 시작 전에 물 한잔 드시죠.
0: 네.
2: 네. 자 저희는 박수로 또 이렇게 시간을 벌어 드리겠습니다.
1: 네.
2: 자, 자, 자. 자, 자.
0: 가자, 스타트!
1: 어. 어.

0: 재밌게 즐겨주세요.
1: 얼씨구!

0: 예. 자, 지금까지 버스퀸 우리의 퀸 최예림 씨의 무대 다 만나봤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1: 지금 계속 문자가 와가지고 끝까지 세 개만 더 소개해 주시죠.
2: 네네네. 네. 원스타님 얼씨구 신난다. 이거 떼창해야 되는데 동양고주파랑 악어떼 재공연 기다리고 있어요.
3: 아, 다시 맞아요. 계획은 없죠.
2: 아직 지금 이제 꼭 이 공연이 한 번만 하기엔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희도 지금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때가 이대로, 되면.
2: 네, 때가 되면.
1: 때가 되면.
2: 네.
0: 노경수님.
2: 오늘 노래마다 다 색깔이 달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살롬의 화이팅!
0: 아, 흐름이 네. 너무 좋았어요.
1: 그러니까.
2: 괜찮았나요?
0: 네. 네.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583 하나님.
2: 네, 나는 내일 최롬에 만나지롱. 내일 만나요, 예림 씨.
0: 아, 예매를 하셨군요. 보러 가시겠네요. 공연 끝나고 어떻게 로비 같은 데 나가서 팬들 좀 만남 좀 갔습니까?
2: 네, 좀 뵈려고 합니다.
0: 그렇죠. 네, 네. 그래야죠. 어떤 분들은 막 귀찮아 가지고 칼퇴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예림 씨는 역시
2: 네.
0: 역시 무조건. 스타답게.
2: 네. 근데 이제 좀 다크서클이 좀 많이 내려와 있을 거라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1: 아, 오늘 준수 씨 첫 공이죠?
2: 네, 맞습니다.
1: 오늘 그럼 보러 가세요. 모니터 차원에서?
2: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제까지 이틀 내내 공연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 공연 저녁 공연에 준수 씨 모니터를 한번 보려고 해요.
0: 네. 일단 공연 전날은 푹 쉬시는 게 네. 사실 제일 좋습니다.
2: 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링거를 또 한 대 맞고
0: 그러니까 지금 링거 힘으로 오늘 라이브를 해주신 거예요.
1: 너무 오늘 텐션 업이 되어 계셔서 컨디션 괜찮은가 보다 했었어요.
0: 이제 딱 끝나고 차에 타면 아마 쓰러지실 것
2: 같아요. 맞아요. 오늘 장어 먹으려고요.
0: 그 말을 또 그렇게 저으로 얘기해.
1: 그것까지는 궁금하지 않은데. 아니 내가 오늘 어장 그 얘기했잖아. 또 장어를 드신다니까. 아 오늘 나는 오늘 그냥 고기 먹으려고 그랬거든. 한동안 난 물고기 쪽은 안 먹을 거야.
2: 전 살로메니까 낚는 사람이니까
0: 낚아야 돼요.
2: 낚아야 돼요. 오늘 장어 낚으러.
1: 오늘 채소나 먹어야겠다. 아 연말에 개인 앨범을 네, 준비하고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얘기 좀 해주세요.
2: 그러니까 제가 사실 EDM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좀 있어요. 어허. 그래서 풍류대장 그 5라운드에서도 크게 라디오를 켜고라는 곡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아직 좀 아쉬움이 좀 남아있었어서 두 가지 이제 같은 곡인데 버전이 두 버전이에요.
0: 네.
2: 밴드 버전과 EDM 버전으로 해가지고 두 곡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0: 그래요.
2: 네.
1: 그러면 아까 그 처음 하셨던 그 곡은 네. 이때는 안 나오네요.
2: 네, 이때는 안 나오고 이제 차츰차츰.
1: 아 Stay With Me.
2: 네, 그 곡은 이제 꽃 그 컬렉션으로 해가지고 쫙 내봐야죠. Stay With Me, 꽃이 네. 피네, 아, 벌초, 꽃이 꽃이 피네 이렇게.
0: 여러분으로 죄송하고요. 예림 씨 다 받아주시네. 아 너무 멋진.
1: 세상에.
0: 예림 씨였어요.
1: 오늘 너무 감사해요 진짜.
2: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보니까 진짜 전국 7개 도시를 투어하시네요.
2: 네 맞아요.
1: 재밌기도 할 거고.
2: 맞아요 맞아요.
1: 또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2: 네.
1: 그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진짜.
0: 그러게요.
1: 오늘 어떠셨습니까?
2: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뭔가 이게 좀 재밌게 좀 잘 꾸며보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나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네.
2: 저도 너무 즐거웠고 또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2: 불러주세요.
1: 저희도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요. 네.
2: 그래서 앨범 나오면 꼭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자, 정말 모든 그 끼를 재능을 다 가지고 계신
0: 그러게요.
1: 최예림 씨와 오늘 함께했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예림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이제 여기서
0: 네.
1: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예림 씨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무대 너무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지금까지 최예림 씨와 함께 했습니다.
3: 자, 그리고 두들쟁이 탈의 연주로 남방 돌고래 띄워드릴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더 밝은 에너지로 와야죠.
2: 얼마큼?
3: 지금은 파트의 시대.
2: 파트의 상사대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남긴 글 중에 경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글 속 주인공이 먼지가 뽀얗게 앉은 흐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거울이 너무 티없이 맑으면 자기의 못난 모습이 그대로 비쳐서 사람들이 거울을 깨뜨려버리고 말 것이니 차라리 먼지가 좀 낀 듯 희미하게 보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도 함께 떠오르는데요. 때로는 흐린 거울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죠. 오늘도 노래가 좋다 함께하면서 둥글둥글하고 여유로운 마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병의 소리로 경상도 쾌지나 칭칭 보내드립니다.
1: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하늘에는 별도 많고
2: 쾌지나 칭칭나네
1: 신의 경변에 자갈

미구나 진진아 진진아리 서산에 지른 해를 긴 끈에 다 메어두고

0: 나 칭칭나네.
1: 둘째 딸 울어 길을 떠나
0: 계지 나 칭칭나네.
1: 셋째 딸 울어 입시에 갔니
0: 계지 나 칭칭나네.
1: 올라가면 올 꼬사리

김동명의 소리로 경상도 쾌지나 칭칭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 경설이라는 내용을 보면 참 나한테도 혹은 내 주위 사람에게도 울림이 크다, 깨달음을 주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절에 집에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없던 점이 생겨가지고 이 점이 뭐야, 점배로 가야 되나, 생각보다 너무 큰데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지나가길래 여보 나 얼굴에 점이 생겼어. 없는데? 알고 보니까 거울에 딸아이들이 그 매직으로 이렇게 장난치다가 덜 지운 거를 제가 점인 줄 알고 봤는데, 이 거울이 너무 맑고 투명하든지 혹은 너무 때가 껴 있든지 어느 쪽이든 이 거울의 상태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진짜 사실을 모르게 된다는 것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동해안 별신굿 중에서 토지지신굿 보내드립니다.

산산 보내고 주산은 국이라 사두강 남은 시를

마냥 가보러 누리시고 니야 도주야 주세님 내 시위야 3년 더러 우별신아 자별신아 그리야 내 별신으로 받아야 자시든아 토주야 주세님

김동현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동해안 별신 곳 중에서 토지 지신 곳 보내드렸습니다. 심중에 먹은 마음 뜻과 같이 점지하옵소서.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져라.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인 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 판을 벌리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금강산 타령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금강산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불러보세. 무대에서 가끔씩 진짜 한 2년에 한 번씩 부를 일이 생기는데 마지막 대목이 다가올 때마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나올 것 같은데? 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커튼콜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 금강산 타령 원래는 창극에서 그 선녀와 나무꾼 대목에서 나무꾼이 그 나무를 하러 가서 부르던 그 노래가 지금까지 신민요로 전해져 온 것이라고 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우리 노래 잡학사전. 오늘은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남량 특집으로 귀곡성 준비했습니다. 귀곡성, 판소리 창법 중에서 귀신이 우는

0: 듯한 소리를 표현한 것이고요.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인 송흥록에서부터 유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명창 중 한 분인 김창룡 명창이 남긴 귀곡성 음원이 송흥록 씨 송선달 귀곡성이었다라는 안일이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송흥록이 귀곡성을 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송흥록과 귀곡성에 관련된 일화도 몇 가지가 전해오는데요. 굳은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 사람들이 찾아와서 송흥록을 대밭에 있는 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 있던 노파는 춘향가 중 옥중가를 불러보라 하고 송흥록이 소리를 하니 노인은 귀곡성이 아직 부족하다며 소리를 가르쳐줍니다. 송흥록은 그 소리를 배우고 난 후 잠깐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에 깨어보니 어느 무덤가에 혼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귀신이었던 거겠죠. 이게 아무리 무섭게 읽으려고 해도 요즘에 어떤 그 수위가 너무 세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송흥록은 귀신 소리를 듣기 위해 비가 오는 밤에 공동묘지를 배회하며 귀곡성을 익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로식의 조선창극사에도 송흥록과 귀곡성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주 촉성루에서 판소리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모두들 눈물을 금치 못하였고 사면이 저교한 깊은 밤인데 춘향가 중 옥중가의 귀성을 바라는 대목에 이르러서 음산한 바람이 슬 돌면서 수십 대의 촛불이 일시에 탁 꺼지고 허공에서 귀곡성이 은은히 나는 듯하였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옥중가에 등장하는 귀곡성 만나볼 텐데요. 동초 김현수 명창의 춘향가의 귀곡성이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천운 우습 깊은 밤에,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 축축한 깊은 밤에 모진 광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지동치듯 불고 굳은 비는 퍼붓는데요. 도채비는 휘휘, 밤새는 부부 울고 형장마저 죽은 귀신, 처녀 귀신 등등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동초째 춘향가 중에서 옥중가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1: 그때 사또는 춘향을 가두라는 호령이 지어머니. 춘향의 이존 육촌된 방자가 춘향을 업고 향단이는 갈머리 들고 여러 기생들은 부축구요. 옥으로 내려갈 때 일부

목을 울고 육청에서 공론하여 춘향 같은 열녀를 다른 죄인과 같이 한옥방에 가두어둘 수 없다하고 딴 방 하나 수참하여 담배 6초 촉구지와 알심 있는 비자 하나 육청에서 요를 주어 춘향을 위로하게 하고 남은 음내 수절 과부들도 다각기 형세대로 전국간에 다 물은지 누가 시키고 헐리지랴. 그때여 춘향이는 적적한 옥방 안에 주야장탄 우르머는데 천지 삼여

0: 나를 두고 치여든가.
1: 아,
0: 아. 도련님이 떠나시를 적고 치워주고 가신 가서 한창헌이 갔었냐 동창그 슬픔이여 소다가 몽불성은 중부사그스름이라 하시더니 검은고에 울려타면 탈정마다 아예 맺혀 눈물 번지오 떠두지래 완악군께 복슴이여 모진게 간장이라 심어

0: 피드 오고 벌수
1: 벌수 아
0: 도련님과
1: 벌수
0: 예생 예성
1: 후
0: 영영 못살 재경이라며
1: 수
0: 아 잘하긴 내가 먼저 임불임바지온 부셔갈까

운동. 실 소주 떡시 떼어. 이모 방어 트르 떠거. 밥 종이면 식.

들보 위에서 두런 두런 형장 맞으어 죽은 귀신 난장 맞으어 죽은 귀신 횡사 급사 즉사 우사 앞사 액사 죽은 귀신 처녀 죽은 사귀 혼신 아예 죽어 동자 귀신 둘이

볼

0: 오덤네 초냥이 킥가 맥격
1: 아

0: 내 동무로나
1: 아, 씨.
0: 거울을 들고 보니 예전 얼굴이 간곳 없고

0: 그렇지.
1: 우리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안숙선 명창의 일화에도 창극단 시절에 이제 너무 일찍 가서 연습을 하시는데 연습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건물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소리 연습을 하셨는데 새벽인 거죠. 귀곡성 대목을 하필 연습을 하셨는데 보일러실 자체가 또 울리잖아요, 엄청. 그래서 근데 경비 아저씨가 진짜 귀신인 줄 알고 기절할 뻔했다라는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네요. 성함에 숙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노래를 다 잘하시나? 황민숙으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승희의 해금, 정준의 장구장단으로 서도민요 연곡 보내드립니다.

진짜 노래하는 사람 목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해금 소리가. 네. 오, 참 좋은 연주입니다. 이승희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지금 교수님이신데 제가 참 좋은 연주입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서도민요 연곡 사년불, 자진연불, 난봉가,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은 김유리의 소리로 반메기 비나리 준비했습니다. 음악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한편 둘러보니 옥난간에 비었도다. 옥난간에 비틀놓고 비틀다리 양요다리에 은거조추 엉벌려놓고 앞다리 일랑 도다놓고 뒷다리 일랑 낮춰놓고 가르세라 질린 양은 배포장에 질렸도다. 안질게라 안진 양은 우리나라 경사님의 용산장이 하신 듯이 비태라고 둘른 걸사 호인하

경기냥은 산대독자이동 아들 명가복가 경기였도다.

없도다. 질갈들인 홍에게 난 배영강에 알을 두고 알품하러는 나더네. 무자지는 무자질게 문화의 안개 속에 모욕하러는 나더네. 바디지쳐는 소리에

소리로다. 잉에 때는 사명지요. 잉에 오리 많다 해도 백만 군사 그늘이고 문경세자 넘나드네. 놀림 때는 호래비요. 강태분의 꽃은 낙수 우수변에 던져놓고 심은 앞짝 비기미는 육만조에 들어앉아 양피너로 갈라내고 사치미는 형제로다. 배피라고 지는 양은 선부님 내 숙가친가. 여기도 저고 저기 저고 도토마리 지는 양은 좁은 골에 비락쳐는 소리로다. 영두머리 우는 양은 다세가는 새복달에 올라가는 이기러기 우는 소리 분명하네. 철로구번 신진나무 헝겊거네 옥수로 목을 메고 안동처 앉아 금자놀기 기로삼삼 넘나더네. 하루 이틀 짜가지고 근데 비를 짜였도다. 언자로나 채연해서 응가세로 집어내서 은방망이 손에 들고 언덕을 옆에 쥐고 언따베니 머리 얹고 압록강에 휘와다가 빈노강에 휘와다가 하루 이틀 푸세해서 굵은 실로 상침 놓고 가는 실로

0: 중심 놓고 개똥밭에 히던제다 은달에 미불을 담아 이리 실적 때리내서 장롱문을 열터리고 장롱 안에 비틀있다 앞집에 김선비요 뒷집에 이선비요 올해 선비는 왜 안 와요 오기야 오지만은 압록강에 콩질검은 잠발라고 뒷록강에 녹디질검 송림나고 텀박이기는 실을 쓸고 민폐 잡아는 문제 안고 쩌구 잡아는 간수 일고 아이고 답답 내 팔자야 죽단 말이 인말인고 삼땅 같은 이네 머리 구름같이 비틀이고 땡기는 끌러서 낭을 주고 비내는 빼서 땅에 꽂고 한모란이 돌았으니 만산때가 앞을 쓴다 또 한모리 돌았으니 스물여덟 호장군에 서른여덟의 상두군에
1: 소시적에 노래자랑에서 1등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 실력이십니다. 정정출 어르신의 소리로 경상도 문경의 배틀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구학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항규, 박동매, 이영자의 소리로 진도 지산면 인지리의 전승들 노래 모심는 소리, 상사 소리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산면 인지리의 전승 들로래 진도 지역의 노래입니다. 모심는 소리 상사 소리를 김항규 박동매 이영자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장기타령 준비했습니다. 전체가 장기 두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한 절이 이제 장기말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민요 장기타령 오늘은 김옥시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옥심의 소리로 경기민요 장기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고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이충선 명인의 피리시나위를 만나보겠습니다. 시나위는 9세 반주 음악이었던 것이 무대화되면서 기하갑주 혹은 독주로 연주되고 있는데요. 이충선 명인은 경기도 광주의 세습무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이덕재는 광주 일대에서 유명했던 악사로 다양한 악기를 연주했고요. 소리 실력 또한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친인 최정자는 시어머니에게 내림굿을 받아 무업에 종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일선, 이충선, 이달선, 삼형제 모두 서울 경기 지역 9세 악사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충선 명인은 피리뿐 아니라 대금, 해금, 양금, 가야금 등 다양한 악기에 뛰어났고요. 송파 산대놀이, 양주 별 산대놀이에서도 활동을 해서 1973년에 송파 산대놀이의 장고 대금 피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됩니다. 이충선 명인은 국악사 양성소에서 피리 산조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한주환류 대금 산조 가락과 자신의 피리시나위 가락으로 산조 수업을 했고요. 당시 학생이었던 서한범이 이 가락을 체보해서 이충선류 피리 산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의 제자였던 정재국 명인은 이충선과 오진석의 가락을 바탕으로 정재국류 피리 산조를 만들었는데요. 이 피리 산조의 창시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충선 명인도 그중 한 명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들을 피리 시나위는 피리 산조 발달사의 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충선의 피리 연주로 피리 시나위 보내드립니다.

이충선의 피리 연주로 피리 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농부가 자진농부가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요. 성우향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성우양 명창의 소리로 남도민요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그리고 농부가 자진농부가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신고산 타령 박준영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8월 26일 같은 날 열리는 두 가지 국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대표 오전 콘서트 다담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다담은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관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역사자료 수집가 박건호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개관교수이자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30여 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의 기록과 유물을 수집해온 연구자인데요. 방송인 황수경과 함께 백범 김구가 꿈꾼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역사 속 인물과 시대의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서울 도남은 국악당의 2026 국악 플러그인입니다. 국악 플러그인은 청년 국악예술가와 협업해 공연과 팬미팅,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선보이는 서울 도남은 국악당의 대표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세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이하진입니다. 이하진은 깊이 있는 판소리와 맑고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신성진 밴드마스터를 비롯해 판소리와 밴드 사운드,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무대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7일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광명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춤앤사운드 시그널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18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요. 전통 춤과 현대 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인데요. 공연 제목인 시그널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신호이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몸짓과 새로운 사운드가 서로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무대 위에 담아냅니다. 무대엔 장인숙 희원무용단과 시오트가 함께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리는 국악대전 젊은판 프로젝트 빛의 공연입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그룹 프로젝트 빛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번 공연에선 입춤을 바탕으로 한 춤 산조, 대풍류를 새롭게 풀어낸 유영, 역동적인 몰이, 남도 민요 연곡 연화와 창작곡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7일 서로 다른 색깔로 전통의 오늘을 들려주는 두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국 전통음악의 오늘을 만나는 수림문화재단의 2016 수림 뉴웨이브 어시 오는 8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원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 뉴웨이브는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온 창작 전통음악가들을 꾸준히 소개해온 공연인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통해 동시대 우리 음악의 흐름을 들여다보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엇입니다. 엇이라니. 제목부터 조금 낯설죠? 전통음악에서 엇박과 엇무리처럼요. 익숙한 흐름을 살짝 비틀어 새로운 긴장감과 재미를 만들어내는 감각을 뜻하는데요. 무대엔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전통음악가가 차례로 오릅니다. 8월 27일 소리꾼 정상희를 시작으로 9월 3일 가야금 이준, 9월 10일 민요 추다혜, 9월 17일 판소리 정은혜, 10월 1일 해금 최태영, 10월 8일 검은고 이재하, 10월 15일 타악 이준영, 10월 22일 생황 김효영, 10월 29일엔 가야금 이화영, 그리고 11월 5일 피리 이나연까지 각자의 음악 세계를 담은 신작 뉴웨이브 오리지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입석표를 끊고 탄 기차에 운 좋게도 빈 좌석이 있을 때 그 좌석 주인이 탈 때까지만이라도 일단은 앉아갈 수 있지만 언제든 주인이 오면 비켜줄 준비를 하며 정차하는 역마다 긴장하고 눈치를 살피게 되죠. 종착역은 정해져 있지만 거쳐가는 역마다 누가 타고 내릴지는 알 수 없는 기차. 그러고 보면 인간의 운명도 기차와 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인 건 누구나 알고 출발하지만 그 과정은 아무도 미리 알지 못하니까요. 우린 모두 인생이란 열차에 정해진 좌석 없이 탑승해 처음부터 보장된 내 자리는 어디

기회도 없고 운이 좋아 앉게 된 자리도 영원히 내 자리라 생각해선 안 되죠. 하지만 설레는 여행에 동반자만 함께 있다면 아무데나 철퍼덕 주저앉아도 추억과 낭만이 된다는 것. 입성열차와 인생열차의 또 하나의 닮은 점 아닐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오열의 노래로 한강열차 들으면서 8월 21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인생과 기차의 닮은 점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기차 중에서도 특히 좌석을 못 구해 입석표를 끊고 탔던 기차 여행의 추억.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요즘은 기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오히려 낭만은 줄어든 감이 있지만요. 목적지까지 한참 걸리던 완행열차를 입석으로 타보신 분들은 아예 객차 사이 통로나 제일 뒷좌석 뒤에 남는 공간에 절퍼덕 주저앉아서 장거리 여행 가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청춘 시절에는 편안한 좌석보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낭만이었죠. 정해진 좌석은 없어도 누구나 편안히 앉아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만나호 완행열차에 저 오늘도 모두 탑승해 주시고요. 여기서 꽃피우는 여러분의 이야기 문자 냉빙고에 시원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치환의 노래, 박경민의 대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완행열차 함께합니다.

안치환의 노래, 박경민의 대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완행열차 듣고 왔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2016 젊은 국악 단장 최종 선정작 중에서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두 명의 전통 소리꾼과 퍼커션, 그리고 작곡가 겸 건반 연주자가 함께하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감정을 노래하는 팀인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다들 그러고 삽니다는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 비교하며 흔들리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 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쇼케이스에서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 성음에 동시대적인 가사 감각을 더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전문가 평가단과 관객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2016 젊은 국악 단장의 최종 선정작으로 드디어 본공연을 펼치게 됐는데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 문자에는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성함도 꼭 적어주셔야 누락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까지만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첨되신 분께는 두 장의 티켓을 드립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몰랑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희망은 문득 그대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올해는 신기하게도 입추를 지나고부터 밤 공기가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이 올해 새로 기록됐을 만큼 올여름 정말 뜨거웠죠. 놀 때는 물론이고 일할 때도 노래를 불렀던 옛사람들은 뜨거움을 견디기 위해서도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늘 한 점 없는 한여름 들판에서 부르던 일 노래들도 그렇지만 애초에 뜨거움을 견디고자 작정하고 들어간 온천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일정 시간을 견뎌냈죠. 서도 소리로 전승되어 온 관암새기가 바로 평안도나 황해도 지역에서 온천욕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 관암새기의 노랫말은 하나부터 백까지 숫자를 세는 것인데요. 그냥 숫자만 주구장창 세면 재미없으니까 10단위마다 연상되는 사설을 늘어놓으며 즉흥적으로 소리를 엮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부터 10까지 세고는 15야 밝은 달은 운무 중에 걸렸구나. 이렇게 10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사설을 노래하고요. 다시 11부터 20까지 세고는 스물스물 끓는 물에 만병이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해학적이거나 유명한 식구에서 따온 사설을 붙여가며 100까지 세어나가는 것이죠. 이 노래를 관암새기라고 부르는 건 관세음보살을 센다는 의미인데요. 보살은 원래 불교 용어지만 우리가 흔히 인품이 훌륭하거나 인내심이 강해 화를 낼 법한 상황에서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보살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 뜨거움을 견디려면 그렇게 보살 같은 인내심이 필요하기에 관세음보살을 세워나가는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재밌는 건 이 서도 소리 가운데 숫자를 세며 부르는 노래가 또 있는데 그건 노름판에서 불리던 노래

0: 였다는 겁니다. 바로 투전판에서 불리던 투전풀이인데요. 이 노래는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는 말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사설이 구성되어 있죠. 그럼 먼저 운천욕을 하며 부르던 관함세기부터 투전판에서 불렸다는 투전풀이까지 오봉녀의 소리로 두 곡 이어 만나보겠습니다.
1: 초로한 관두반서여 노여 다서여서로 일구야 드라오베 열애관함 열이면은 십이로구나 십오야 밝은 달은 운무중에 놓였구나 서여 너여 다스여서 일고야들아 오베 낭십이로다 낭십이면은 스물이로구나

우리 한관 두관 서이요 너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삼십이로다. 삼십이면은 서른이로구나. 서른 사정 어따가 할 거나. 외롭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에 서른에 한관 두관 서이요 너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사십이로다. 사십이야 사사모사 생각하니 옛일이 새로 튀는구나. 님의 생각도 저절로 나누나. 여기에 사십에 오팔단사 하나 둘 서이요 너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오십이로다. 50이면은

다시 점지는 못하리로다. 여기에 절반 복판 하나 둘 서요 너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60이로다. 60이면은 내 세상은 다 살았구나. 60 갑자 동방석에 명을 빌 수밖에 또 있느냐. 여기에 한 관 두 관 서요 너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70이로다. 70이면은 70 장년 늙은 몸이 죽장망에 단표자로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인간 70은 고래인데 80장론 90촌광

오구나. 여기에 80에 한 관 두 관 서요. 너여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에 90이로다. 90이야 90 전광 늙은 중이 육난 미토리 옆에 끼고 만참 청산을 들어가서 연불 공부나 하여 볼 거나.

간다. 에 뜨겁다. 당선아 찬물 좀 대라. 에이 숨차다.

오봉녀의 소리로 관함새기, 이어서 투전풀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앞서 관함새기는 진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부르신 것처럼 오봉녀 명창께서 마지막에 아이고 뜨겁다 찬물 좀 내라 라고 하셨죠. 우리가 견딘 올여름의 뜨거움도 벌써 입추 지나 이제 곧 처서니까 끝이 머지않았네요. 이 관함새기에 이어들은 또 하나의 숫자풀이 노래 투전풀이는요. 투전판에서 흥이 나서 부르기도 했지만 노름꾼끼리 상대의 패를 알려주거나 신호를 하기 위한 암호로서의 기능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1972년에 제작된 레코드 서도소리 대전집에 김정현 명창이 남기신 설명을 보면요. 예전에 시골에서 돈양이나 있는 사람들이 평양 구경을 오면 노름꾼들이 노름판으로 끌어다 투전을 하면서 노름꾼끼리 암호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시골 양반은 멋모르고 흥겹게 이 노래를 따라 불렀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도 모르는 건 판무시기로다. 이런 사설은 상대가 가진 배에 적힌 숫자가 1이라는 얘기고 이러구야 살 수 있나 저러구야 살 수 있나 이건 상대가 2자가 적힌 패를 갖고 있단 암호였던 거죠. 지금은 몇 가지 사설이 굳어져서 한국의 민요로 불리지만 아마 실제 노름판에선 그때그때 다른 사설을 익살스럽게 붙여가며 시골 양반의 혼을 쏙 빼놨었겠죠. 자, 이 투전풀이를 재해석한 두 곡의 음악을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만나볼 곡은 서도소리꾼 예결과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함께한 투전풀이입니다. 이 곡은 보컬과 색소폰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컨셉으로 구성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만나볼 곡은 이희문 오방신과의 개소리 말아라인데요. 경서도 소리꾼 이희문과 조선 아이돌 놈놈 그리고 노선택이 이끄는 밴드 허송세월이 함께 만든 그룹이 바로 이희문 오방신과였죠. 개소리 말아라라는 강렬한 제목은 투전풀이 가사의 한 소절을 따온 것인데요. 자, 그럼 먼저 예결과 프렐류드의 투전풀이부터 만나보시고 바로 이어서 이희문 오방신과의 개소리 말아라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예결과 프렐류드가 함께한 투전프리에 이어서 이희문 오방신과의 개소리 말아라까지 두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일본에서 들어온 화투나 서양에서 들어온 카드놀이에 밀려 투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어졌지만요. 투전놀이는 일반적으로 길고 좁은 두꺼운 종이에 숫자나 그림을 그려서 하던 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태백에선 종이로 만든 투전 대신 엽전을 이용해서 하던 놀이가 성행했었다고 하는데요. 사시랭이라고 불리던 이 놀이는 초상집에서 밤을 새울 때나 의병들이 밤에 번을 설 때도 즐겼었다고 하죠. 이 사시랭이 놀이에도 역시나 노래가 따랐는데요. 사시랭이 소리에는 각각의 패에 해당하는 숫자를 언어 유의하는 숫자 불림과 사시랭이가 진행되는 상황을 드러내는 상황 불림이 있었다고 하네요. 태백 지역 내에서만 토속 민요로 전해지던 소리를 이유라 명창이 복원해 부른 사시랭이 소리, 그리고 이 노래를 민요 록밴드 싱싱이 재해석한 곡까지 두 곡의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만나본 이희문의 목소리를 이번엔 싱싱의 보컬로 다시 만나겠지만 앞서 만나본 오방신과와는 또 다른 뮤지션들의 합을 비교 감상해보는 재미도 있겠죠. 지금은 이날치의 멤버로 활동 중인 어브 프로젝트의 장영규가 베이스를 담당했고 이철희의 드럼, 이태원의 기타와 키보드, 그리고 이희문과 함께 신승태와 추다해도 보컬로 합을

맞춘 팀이었는데요. 2017년에 발매된 싱싱의 유일한 EP 앨범에 수록된 사실행이 소리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이유라의 소리로 태백 사실행이 소리부터 두 곡 띄워드리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라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팀이죠. 잠비나이의 나무의 대화입니다. 지난주에 이 곡을 연주할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비가 흩뿌리는 무대에서의 야외 공연이었습니다. 바람도 좀 스산하게 불었고요. 이 곡은 숲에서 나무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또 국악기들의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악기들의 대화, 즉 나무의 대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와 바람이라는 자연의 현상을 마주하면서 공연을 하니까요. 또 이 곡이 더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그 느낌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선곡했습니다. 잠비나이의 연주로 나무의 대화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견두리와 최형석 그리고 예술숲의 연주와 노래로 바람에게 묻는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 금요일에 저장해 주신 이야기들부터 꺼내볼게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해당화 꽃입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에서 보았습니다. 연분 홍꽃잎과 좀 늦은 오후에 햇살을 받은 해당화 꽃의 느낌을 담아보려 했는데 그 느낌이 아주 조금밖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시간 따라 달라지는 햇살의 느낌이 다르고 그 햇살을 받은 꽃들도 느낌이 달라지는데 6시 전후 여름 햇살을 받은 꽃들을 만나드리며 살펴보시길 권해봅니다. 다음엔 그 느낌을 온전히 담아보고 싶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신 예쁜 해당화 꽃 충분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김영기님께서 저녁 시간이면 웃음이 넘치는 만나 함께합니다. 수고들 하세요 하시면서 고주랑의 양산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잠시 후에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0093님께서는요. 국악 아이돌의 신나고 참신한 소리들 많이 보내주세요. 만나 시간엔 귀도 호강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요즘 젊은 국악인들은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재치 있죠. 만나에선 그런 곡들 많이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네, 오셔서 좋은 음악 듣고 가세요. 삼승할부지님께서 지각생 삼승할부지 출석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게 경청할게요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주민요 이어도 사나 신청해주셨는데요. 지각생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사랑님께서 독립군 아리랑과 광복군 아리랑을 들으니 당시 상황이 상상되며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해준 만나 뜻깊은 시간입니다. 해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광복절 전날이었죠. 그래서 만나에서 독립군 아리랑과 광복군 아리랑 띄워드렸었는데요. 이 음악 들으시고 또 뜨거운 마음이 드셨다니까 참 좋습니다. 8888님께서도 아리랑도 정말 맛이 다양하네요 해주셨어요. 이 아리랑이 각 지역별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군 그리고 혹은 광복군 아리랑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도 불렸죠. 이 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정신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섬섬옥수님께서 개천절에는 특별히 산신각 생중계 부탁하외다 해주셨어요. 이 산신각은 사찰 내에 산신을 모신 건물이죠. 개천절에 어느 산신각에서 어떤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까요? 아, 저도 궁금해집니다. 섬섬옥수님 혹시 오늘도 듣고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쓰기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더 시크릿 코드의 이어도 사나

더 시크릿 코드의 연주와 노래로 이어도 사나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냉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자, 이번 주 월요일은 광복절 대체 휴일이라 녹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날 남겨주신 흔적들도 꺼내볼게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버베나 꽃입니다. 마편초과의 식물로 꽃색도 다양하고 꽃말은 가족의 화목, 단결, 화합인데 작은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하나의 큰 송이를 이루는 모습에서 유래된 거라고 하네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나 사랑꾼들에게 딱 어울리는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만나의 모습과 좀 닮은 것도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버베나 꽃사진은요. 지난 화요일에 선곡표에 올려드렸으니까요. 또 와서 구경하시고 가도 좋겠네요. 3033님께서요. 보미누님, 저는 오늘 대체 휴일이지만 일하러 갔었습니다. 일당은 1.5배 받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휴일에 일하셔서 이번 주 화요일에 휴식을 취하신 거였군요. 열심히 일하시고도.

즐겁게 휴식도 잘 취하시는 일상 보내시길 바라고요. 승승장구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3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오늘도 만나와 편안히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라디오 극장 들으시고는 100일 지나야 깊이 자요. 저희 딸 키울 때 생각나네요. 오늘도 마음 따뜻한 라디오 극장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러면 이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정말 신통하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렇게 자주 깨던 아이가 점점 통잠도 자고 사람의 일상을 갖춰가는 하, 이게 자연의 신비네요. 0118님께서는요. 비가 많이 와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이번 한 주도 국악방송과 함께해요 해주셨는데 아 경남 지역에서 함께해 주셨나 봅니다. 이 피해 복구가 또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삼승할부지님께서도 하루 종일 지내는 비가 오네요. 삼승할부지 오늘도 지각생이 되었습니다. 생방인지 녹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조건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무조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도요. 내도 여기 왔어. 오늘은 일 제끼고 땡땡이 하루 종일 뒤집어져 있어요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환영합니다. 0750님께서도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 김영기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문자 냉빙고 문 닫을게요. 고주랑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양산도.

고주랑의 노래로 양산도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 김용우의 노래로 용천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사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에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자를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에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0: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스리 목숨을 놓은 내가 다인 거다. 떤다. 그러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까지 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숨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악기 가운데 신기한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소리를 더 맑게 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는 소리를 내기 위해 일부러 작은 구멍 하나를 뚫어놓은 악기, 바로 대금입니다. 그 구멍을 청공이라고 하는데요. 갈대에 얇은 막을 붙여놓으면 바람이 스치며 은은하게 떨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떨림으로 인해 대금은 사람의 목소리를 담게 되죠. 조금 떨려도 괜찮다고, 조금 흔들려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대금의 소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혜선이 쓴 시에 정영택이 곡을 붙인 개수나무, 소프라노 임청아의 목소리와 정하선의 대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국악기 대금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바람이 연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연주하는 것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악기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담고 때로는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대금은 멜로디만큼이나 바람을 잘 들려주는 악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김지아 씨, 박이재 작곡, 에린송, 바리톤 박흥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남조 씨, 김순애 작곡, 그대 있음에, 소프라노 황윤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고개 숙이고 지쳐 홀로 걷는 새벽길. 먼 곳에서 눈발처럼 조그맣게 다가오는

바리톤 박흥우가 부른 에린송, 소프라노 황윤미가 부른 그대 있음에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전윤우 시인의 시 동막지에 부는 바람에서 뽑았습니다. 금빛 들려캔 향기롭고 싱그러운 실한 열매가 익어가네. 풍성한 흙과 물을 포옹하는 하늘의 가슴이 대지를 품는다.

전현우 씨, 김성희 작곡, 동막지의 부는 바람, 테너 김태무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 춘향가 중에 한 부분이죠. 장동인이 작곡했고요. 제목은 갈까보다. 국악인 김현진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상용 씨, 백병동 작곡,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바리톤 장철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원한지 사령이 원한지 여부로

김현진의 소리로 들으신 갈까 보다. 바리톤 장철이 부른 나무로 창을 내겠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대금은 그 바람을 잠시 머물게 합니다. 좋은 음악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아있죠. 오늘 전해드린 노래들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바람 한 줄기처럼 오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평조우락 유자는입니다. 박민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단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8일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공연한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실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기하갑주 신아이와 판소리, 무용과 아생산조, 그리고 민요와 사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 공연으로 관객들과 함께 흥을 나눈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번 공연 중 기하갑주 신아이와 판소리, 세산조춤 반주음악, 그리고 아쟁산조와 민요 경기대감 놀이 순으로 감상하실 텐데요. 먼저 첫 곡 기하갑주 신아이 감상하겠습니다. 신아이는 무속음악에서 파생된 음악입니다. 산조라는 기하곡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흐트까락 또는 신아이라고 불리면서 연주됐는데요.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여러 악기의 산조가 만들어지고 정착되면서 산조와 신아이의 음악적 명칭이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아이는 정형화된 가락보다는 연주자들의 즉흥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육자 베기토리의 선율을 기본으로 연주자들의 스타일과 가락 그리고 성음을 담아서 합주와 독주로 연주됩니다. 이번 국립남도국악원의 기하갑주 신아이는 가야금, 검은고, 아쟁, 대금, 피리, 장구의 기악 편성으로 연주됐습니다. 그럼 각각의 악기별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기하갑주 신아이 감상하겠습니다. 연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0: 기하갑주 신하이 감상하셨습니다. 이어 감상하실 곡은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입니다. 판소리는 전통 판소리 외에도 창작 판소리로 만들어져 근래에는 소리나 극으로 연주 공연되는데요. 열사가는 한일 투쟁 영웅들의 정기적 사실을 엮은 것으로 현대 창작 판소리의 효시가 되는 작품입니다. 조선조 판소리가 허구적 사건을 엮은 것이라면 열사가는 역사적 인물의 정기적 사실을 바탕으로 엮었다는 점에서 전통 판소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준,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등의 독립운동 과정을 사건을 중심으로 엮어서 판소리의 창자의 소리와 안일이 발림을 통해 그날의 치열했던 시간과 역사를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국립남도국악원 단원 여러분의 소리로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 감상하겠습니다.
1: 그때의 관수는 이화학당 후원에 홀로 앉아 자탄을 허는 뒤 장차

내가 비록 여흐잘망쳐 배달 혈통이 그아

0: 이렇다시 슬피우니 두 눈에 눈물만 흘러 앞섭을 다 적시고 구곡간장 타는 가슴 혼문수 탐되었더라.
1: 그때여 관순이는 이화 학당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 거기를
0: 우리가 배움이 없어 이 나라를 잃었으니 이제라도 많은 연구와 공부에 열중을 허리라. 전성이 본래 활발어요.

한번 일러는 마른 예로 잔책이 없는지라 이와 합당 세공빛을 못다운 우리 저녁 동방예가 분명하고 원동유수는 그에

0: 말씀은
1: 내 세계 중원 책임 커다 내 관념이용 전혀의 정결함은 문가정의 근본이라 이 강산 이 땅 위에 퍼져가 우리 위생 한수는 우리 알고 유유시간 소재함을 주라고 생각한다 이때는 2월 28일 민족 대표 33명이 손병희 씨 댁에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민족 선언서에 서명을 한 후에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의 각국 대표들에게 독립 선언서를 보낸 후
2: 대응하를 기다릴지.

떠나갈 때 우국에 찬 청년 납도 소설 뜻이 나.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무용 세산조춤의 반주음악입니다. 세산조는 25형 가야금 협주곡으로 작곡가 박범운의 작품입니다. 25형 가야금만의 아기자기한 앙상블과 화려한 테크닉을 담고 있는 곡인데요. 12연 전통 가야금보다는 화려하고 25연에서 나오는 음역의 자유로움으로 풍성한 선율감과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개량된 25형 가야금과 함께한 세산조춤 반주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반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이어 감상하실 곡은 기악독주 김일구류 아쟁산조입니다. 아쟁산조는 1940년 후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되고 연주되고 있어 그 역사가 70년이 넘어갑니다. 이번 연주된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가야금과 판소리 명인이었던 장월중선의 아쟁산조 가락을 전수받은 김일구 명인이 30분의 긴 산조로 자신만의 가락으로 만든 산조입니다. 김일구 명인만의 시원스러운 활대 테크닉과 아쟁 특유의 애절함, 중중몰이부터 자진몰이로 이어지는 빠른 장단에서 느껴지는 흥과 재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쟁산조입니다. 연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원 오혜빈이 연주했고요. 장구에는 김주원이 함께 했습니다. 그럼 김일구류 아쟁산조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곡은 민요 경기대감놀이입니다. 경기대감놀이는 서울 경기 지역의 전통꽃인 서울꽃이나 경기 도당꽃의 대감거리에서 무당이 부르던 소리로 경기 소리꾼에 의해서 점차 통속화되어 현재는 무대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재물과 복을 관장하는 탐욕스럽고 익살스러운 대감신을 달래고 집안의 재수와 복을 빚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재수와 복을 빚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기대감놀이를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공연한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실황과 함께했습니다. 기악과 무용, 소리, 연희 등 다양한 전통음악으로 관객과 함께한 남도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국악방송과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지금까지 정미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이라 아래 때걸 우때걸 아니신가 경복궁 세대걸 왕래하던 의전 때감 법전 때감 아니시리 대감님 수위에서 국태민한 시와 연풍하게 도와주고 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국립남도국악원에 공연 보러 오신 모든 분들 2026년도 목돈 다발돈 벌게 해주고 아이. 집집마다 태평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순아 아 그러나 저러나 이것이 다 무슨 정성이냐
1: 아 우리 남도 국악원에 상설 공연하는 그 자리입니다
0: 어허 아유 따박따박 대답도 잘하는구만 아이고, 아 우리 대감이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덩덕궁 니나나 기간까 단숨에 달려러 왔지 뭐야 근데 좌우정성 살펴보니 이렇게 좋은 날 뿌연 막걸리 한 잔에 원산 말뚝한 왔구나 어허이 캐시모다
1: 아이고 대감님 그 소소하고 약소하지만은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모셨으니까 마음껏 복 좀 많이 주고 가시오
0: 에휴 소소하고 약소하시다 에휴 그래도 우리 대감님이 이 소소한 정성을 대상같이 받들어서 오시는 길에도 복을 드리고 가시는 길에도 명을 드렸어 아, 재수 있게 도와줘야지
1: 어허,
0: 그러고 보아하니 아 오늘 우리 대감님이 진도에 온다고 소문이 났는지 빈자리가 안 보이는구만 어허 허씨의 계주야
1: 예.
0: 오늘 이분들이 누구 보러 오셨느냐
1: 아이고 당연히 우리 대감님 보러 왔지요
0: 대감님 보러 왔단다 알수나 아이들아 근데 우리 대감님이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고 아 의심도 많아서 이 허씨의 계주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한번 직접 물어보리다 아 여러분 누구 보러 오셨습니까 안 들린다 할수나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대감님을 보러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대감님이 기분이가 너무 좋아 어허 아 이렇게 좋은데 놀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1: 놀고 가지요
0: 할수나

해보자. 아유 그냥 흥이 나서 그냥 궁뎅이가 들썩거리고 저정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팔이 왜 이리도 무거운 건지. 어허, 팔이 무겁고 이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먹먹하고 아유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 어허 무슨 일이냐. 부정한 일이

0: 나려 들부 정도만 놓았구나. 하지만은 불사님 수위에서 아내가 이 빛 보고 이 소리 듣고 가는 길에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싹 다 걷어가리라.
1: 아이쇼!
0: 차라!

0: 이제야 그냥 발걸음이 사뿐사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우리 대감님이 부정도 풀고 재수도 드리고 있는데 박수가 약하다.
1: 아이씨고.
0: 우리 대감님 힘들어. 더 박수가 커야지.
1: 박수!
0: 아유, 그냥 이제야 그냥 기분이 좋구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많이 주셔서 우리 대감님이 힘을 받았으니까 또 꿀팁을 하나 전해드려야지요. 허시의 계주야.
1: 예.
0: 웃으면 뭐가 오느냐?
1: 웃으면 복이 오지요.
0: 할순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복도 같이 오지요.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절망을 위한 절망 연습이었으면 좋을 내 불면의 밤에는 당신의 사랑만이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이은복 시인의 시 길 위의 사랑 노래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잠들지 못하는 밤,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깊게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은 우리의 마음도 사랑도 깊어지는 시간이죠. 우리 마음이 깊어가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음악 그룹 시로의 사랑을 사랑하여요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이은복 시인의 시 길 위의 사랑 노래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죠. 고독하고 괴로운 밤, 사랑이 깊어지는 마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때로 밤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있다면 그 밤도 마냥 외롭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가야금 앙상블 4개 전용 노래 4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가야금향상블 4개의 전형 노래 4 만나보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그리고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홍 앱을 통해서 온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전통 판소리의 깊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소리꾼 김유리 씨와 재즈와 월드뮤직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사운드를 구축해온 베이시스트 서용도 씨가 듀오 음반 정담을 발매했습니다. 네, 그 수록곡 가운데 누구나 부르는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유리의 노래와 서영도의 베이스 기타 연주로 누구나 부르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이어가겠습니다.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바로 김화진 작가의 장편 소설 악마는 열심히 산다 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제목대로 정말로 악마가 등장하고 악마가 열심히 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는 현대 한국입니다. 주인공인 가영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일이 잘 안 풀려 고립된 생활을 자처하는 청년이죠. 그리고 악마 제트는 이런 가영의 집에서 가영의 불행의 기운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마 제트는 가영에게 제안을 하죠. 그렇게 살기 싫다면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고요. 계약이 성립되고 악마 제트는 가영의 몸으로 대신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포기한 가영 대신 가영의 삶을 시작한 악마 제트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흥미로운 상황을 제시하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소설 악마는 열심히 산다인데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소설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날의 노래로 꿈 만나보시죠.

한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삶을 포기한 인간과 그 인간의 삶을 대신 살아가게 된 악마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작품의 한 대목 읽어드리죠.

전체적으로는 엉망인데 순간순간 박장대소할 뿐인 것이 인간의 삶이로구나. 악마 제트는 생각했다. 하루하루는 이렇게 재미없는데 그 하루 중에서 30초 정도 웃는 게 인간인가? 가영의 삶을 살아본 악마 제트가 인간의 삶에 대해 느낀 바를 서술하는 대목이었는데요. 뭔가 뼈아프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죠. 인간의 삶이란 결국 괴로움의 연속 가운데 어쩌다 한번 웃을 뿐이라는 것. 하루에 30초 정도 웃는 게 삶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죠. 하루하루는 너무 길고 대체로 재미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죠.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야기 속 악마는 인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은 가영은 또 어떻게 삶을 대하게 될까요? 아주 가볍고 귀여운 터치로 전개되는 이 소설은 읽다 보면 우리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립의 시대였던 팬데믹 시절을 배경으로 한 것도 사람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떠신가요? 열심히 사는 것, 당연한데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삶이 버겁고 지친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소설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수년회 여러분의 연주로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민요 달맞이 노래 만나보시겠습니다.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민요 달맞이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여쁘이 그대 청춘 20여세 남짓하니 연부역강 그야말로 세월을 아낄 때지 해 길어서 햇볕 쬐고 여가가 많을 테니 고서를 읽기에 제일 좋은 기회일래 조선시대 변계량의 시 서적을 햇볕에 쪼이러 중원으로 가는 권맹손에게 주다했습니다. 중원은 넓은 들 가운데를 뜻합니다. 절기로 처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맘땐 여름날 습기로 축축해진 책을 꺼내 햇빛에 말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권맹손은 변계량의 제자로 연부역강, 그러니까 나이가 젊고 힘이 강해서 세월을 아낄 때라고 했어요. 청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계량은 또 책을 말린 다음에도 해가 길어서 시간이 남을 테니 마른 책을 읽기에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창 때인 어린 제자가 모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길 바라는 스승의 마음인 거죠.

0: 하늘에 대하여 제2악장 당신의 환상 태양은 정원을 천연색으로 바꾸다 였습니다. 이지영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끌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변계량의 시 서적을 햇볕에 쪼이러 중원으로 가는 권맹손에게 주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변계량은 4살에 시를 외우고 6살에 글을 지을 정도로 총명했고 14살엔 과거시험인 진사시와 생원시에 급제했습니다. 또 학식과 문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춘향가 중 장원급제 대목부터 서리역졸 출발하는 대목까지 조상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반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춘하 주동 사시절을 생불여사로 이렇듯 세월을 보낼 적에 이때 도리어님은 서울로 올라가여 글공부 힘을 쓸 제 춘추사력 동상이 사서삼경 백가예를 주야로 입고서니 동궁서문견이요 백낙천 기수로다 금수강산은 안고에 담아두고 풍운월로를 북거으로 희롱을째 국가의 태평화사 경과보실째 이도령이 들어가서 장중을 살펴보니 백설백목 제1장막 보고구에다 높이치고 서백목 설포장은 구름같이 둘러난 뒤 홍일산 홍양산 홍미선이 완연하구나 시를 바라보니 병조판서 봉병제도 총관타진들과 승사각생이 들어섰다 선상의 훈련대장 중앙허영대장 호감중군 700명 섬령군호장의 장 일광을 해룡할 때 억초창생 만민들 어악풍유떡궁다하루나지루나 행보다 중춘한듯 대제약 택출하야 허지를 내리시니 토성기 묘세내야 포장구에다 번듯 거니 그글이 하야하스되 준당준색 고금동이라 둥둔에 도령 바라보고 시제를 펼쳐놓고 해제를 생각하여 용지연의 머그를 갈고 가뭄의 부설 풀어 왕이지어 필법으로 조맹구 체격이라 일필이지 지연해여 일천의 선장헌의 상시관의 글을 보고 칭찬하여 이른 말이 문안도 용커니와 규작이 그루거니 자자의 비점이여 규계마다 관조라 장원 급제 박내거니 이몽룡 힐레히 이몽룡 힐레히 전사령이 나온다 전사령이 나온다 청철잽 앞에 치고 자세책인 소매를 보기 좋게 활개쳐 장중연목가에 참나무장을 뒤엎이듯 이준상자제

정중히 뒤집히고 준당대 떠나가듯 산풍도골 이몽요 세수를 헌년 후에 토포도 다시 읽고 정한 사람께 부여가야 실례진 뜨거녀노 어주삼배 내리시니 이 몸이 황홀라야 황송이 받아 먹고 천은을 배사하고 기화를 타고 십제 마리오 예거사과요 몸에 난 청포 흑

사수의 옥구리요 수홍패로다. 금의 화동은 쌍계를 뛰어난 뒤 국화문반 나고 실제 청노수 빗겨타고 장한테도 상으로 이래가라 저리가라. 노류장화는 저저이 저잔난디 고사당 참말하고 부모전 영화하니 세상에 좋은 것은 과거밖에 또 있는다. 초립사 한림 주소 대교로 계실 적에 그때 나라 겸년들 전라 의사를 보내실 때 이몽룡 입시시켜 봉서 한 벌을 내어주시니 피봉혼하임이라. 사청 육청 마패 수혜를 몸에 입고 직속의 하지 숙대 전라도로 내려온다. 삼대문바성 매달라 집회 발표 정패 배달이 애국에 걸른 너무 동격강 월강하야 과천에 융화하고 사근의 미력등이 골사근해를 지나야 상유촌 하효촌 대행도 덕경거리 고무장태를 지나여 지련소사 광제나란 보롱공주 금강월가 하여 높은 안지를 대문에면 내성 붙게 닭다리 황해지기 지암의 고개를 얼른 넘어 산업을 당도월제. 그때 의사 또는 여산이 전라도 초비라 서리 역조를 각초로 분발하는디 서리 너희들은 예선하려 우도로 연문하되 여산 다녀 익산 보고 하멸 다녀 옥기 보고 담양 다녀 순창 보고 김계 다인으로 도로 얻어 4월 15일 날 남은 광한루로 대령하라. 너희들은 예선하려 좌도로 연문하되 고산 금산 무주 용담 진안 장수 웅붕으로 도로 다녀 관양 순천 헌양 다간 부성자 흥 강해남 진수영으로 도로 얻어 영암 나주 무안 한평 능남평 화순 동부 광주로 도로 다녀 북극 두식 하나 놈 부모 보료 하나 놈 형제 화목을 못하는 놈 술 먹고 기조 잡담 피생업 많은 자 낱낱이 적발하야 4월 15일 날 남은 광한루로 대령하라.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조상현의 소리, 김창완의 북반주로 춘향가중 장원급제 대목부터 서리역절 출발하는 대목까지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최경만회 여러분의 연주로 능계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조선시대의 변계량은 어느 날 밤에 앉아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정원에 이슬 짓자 귀뚜라미 목이 메고 밤중에 가을바람 나무에서 이는구나. 적막한 창가에서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달 밝은 밤 뉘 집에서 피리를 불어대나. 이 시간엔 정말 풀벌레 소리와 함께 선선한 바람도 느껴지죠. 기다리던 가을이 곧 손에 잡힐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끝곡 박민희의 노래로 귀뜨라미는 귀잠자고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이탈리아에는 파세지아타라는 문화가 있대요. 해가 저물고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 자, 동네를 산책하는 겁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가게를 구경하거나 우연히 만난 동네 사람과 잠시 서서 안부를 묻거나 한다네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일반적인 산책과 달리 함께 걷는 가족이나 우연히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고 하는데, 목적 없이 천천히 걷는 시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따뜻한 시선을 곁들이는 시간, 오, 바쁘고 복잡한 일상이 좀 훈훈해지는 느낌이죠. 석양이 아름다운 유럽의 어느 골목을 상상하면서 우리도 산책하듯 함께 해볼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선우정아 씨의 상상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네요. 우리도 요즘에는 저녁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 많죠. 네, 자주 보는 얼굴 보이면 또 눈인사 건네기도 하고 뭐 강아지나 아가들 보면 우리가 말을 걸기도 하고 말이에요. 물론 뭐 지금은 산책하기엔 너무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예, 이음밤에서 예, 마음 산책 예, 여유에 한번 가져보시죠. 양희은 씨의 노래입니다. 산책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번 주 공연 티켓 협찬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국악밴드 악단 광칠의 공연인데요. 3집 발매 기념 콘서트예요. 신곡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된다고 하네요.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공연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어요. 문자로 신청받고요. 세 분 추첨해서 티켓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모두 세 쌍을 초대해요. 당첨자 명단은 오늘 방송 끝나고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말머리에 공연이라고 딱 달고 신청해 주십시오. 금요일이네요. 예,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여러분의 고민 센스 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잠시 후에 성우 방우호님과 함께 할게요. 그리고 2부에는 예, 역시나 변함없이 K클래식 한 장 같이 예, 넘겨볼 테고요. 남궁옥분 씨의 나뭇잎 사이로 조동진 씨의 음악은 흐르고 두 곡 듣고 옵니다.

0: 어디 가서 털어놓기 애매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호 성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지난주 덩덕쿵 사연 좀 살펴볼까요?
1: 네, 간나리님. 쭌디랑 방호님 안녕하세요. 두 분 대화 들으니 정말 재밌어요.
0: 아우, 감사합니다.
1: 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0: 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네,
1: 순수앤님. 사연 쓰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사연 쓰는 공간이 여기가 맞는지 어려워요. 하셨습니다. 알려드려야겠네요.
0: 덩덕쿵으로 일단 잘 보내셨고요. 네. 덩덕쿵 말고도 보낼 곳이 많잖아요.
1: 네, 문자 있습니다. 네, 네, 샵 0301이죠.
0: 자, 0302.
1: 아, 02 죄송합니다.
0: 지금
1: 1과 2는 뭐 한 끗 차이니까요. 인별그램 댓글로도 가능합니다.
0: 네,
1: 네, DM 전부 받고 있습니다.
0: 예, 뭐 보내주신 덩덕쿵도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무료니까. 네네. 더구나. 우리
1: 네.
0: 성우님 얼굴이 약간 탄력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1: 좀 타기도 했습니다.
0: 아, 좀 약간 까맣게.
1: 제가 2주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아침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0: 그러니까요,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제가 열심히 타가지고 1kg 정도를 뺐어요.
0: 체중을?
1: 예.
0: 예.
1: 근데 지난 주말에 하루 그 포천에 그 바베큐 축제가 있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루.
0: 그래서요.
1: 2kg 쪘습니다.
0: 아니, 애초에 1-2kg는 그거 한 끼 굶으면 빠지는 거고 한 끼 좀 과하게 먹으면 다시 늘어나는 거지.
1: 그게 잘 안 되던데요.
0: 에이,
1: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0: 아니, 많이 먹으면 찌는 거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2kg 먹으면 2kg 느는 거지.
1: 네.
0: 옷을 두꺼운 걸 입으면 그만큼 늘어나.
1: 네네.
0: 그리고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네. 이 세상 모든 씨름을 다 비우고 나오면 또 한 1kg 빠져요.
1: 아, 그 무게였구나.
0: 그러니까
1: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0: 몸무게를 재도 항상 일정한 시각.
1: 네네.
0: 뭐 자고 일어나서 뭐라든가 아니면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딱 일정한 시각 그거 정해서 해야지. 키도 마찬가지고요. 키 아침에 재면 키 더 큰 거 아세요?
1: 아, 그래요?
0: 자고 일어나서 재면 이 연골 같은 거 관절 같은 게 이렇게 릴렉스가 돼가지고 좀 늘어나요. 그래서
1: 네.
0: 많게는 한 2cm까지 차이가 나요.
1: 우리 키 작은 친구한테 좀 알려줘야겠네요.
0: 네? 야, 너 아침에는 170 넘어.
1: 네,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았습니다.
0: 자, 고민 해결사 네. AI 루미에 참고만 해. 우리 방성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드립니다. 우리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의 조언들 다 종합해서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볼까요?
1: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퇴사 후에는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생활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한두 달이면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이직 준비가 길어지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예요.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라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상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먼저 계산하면서 저를 많이 배려해줘요. 여자친구에게 고맙긴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줄이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지금 이직 준비 중이라 수입이 잠시 중단이 된 상태예요.
1: 네. 네,
0: 여자친구와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보통 이런 네. 분들은 실업급여.
1: 실업급여.
0: 네, 그거 잘 받으시던데 그거가 상황이 잘 안 되시는 건가?
1: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것도 또 줄어드니까 좀 걱정.

0: 중이신가 봐요.
1: 아, 예, 기간이 생각보다
0: 네.
1: 길어져서.
0: 그래서
1: 네.
0: 여자친구분이 그래도 내 생각 해주면서 돈도 대신 내주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1: 네.
0: 또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되게 좋은 분을 만난 건
0: 네,
1: 참 다.
0: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1: 그게 다행이긴 한데,
0: 네.
1: 그렇다고, 아유, 뭐, 여자친구가 내주니까, 뭐, 그냥 저는 열심히 그냥 이참에 놀고 있어요. 이러면 이것도 문제인데,
0: 아이고.
1: 예. 또 서로 좋은 분들끼리 참 만났는데,
0: 네네.
1: 상황이 좀 받쳐주면 좋으련만 그러지
0: 맞습니다.
1: 못하네요.
0: 네.
1: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인별그램 댓글부터 확인합니다.
0: 네, 먼저 크라운님. 여자친구분이 금전적으로 배려해주는 건 깊은 애정의 표시 같아요. 공원 피크닉이나 산책처럼 돈이 들지 않는 데이트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말고 자주 표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저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게 이런 거였어요. 산책이나 공원이나 뭐 등산.
0: 네네.
1: 돈이 아예 안들 수는 없겠지만, 예, 이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거 꼭 돈이 없어야지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뭐 재벌들도 등산을
0: 맞습니다.
1: 하는데.
0: 예, 그렇죠. 오히려 돈 많으신 분들이 더 주로 하시는 게 등산입니다.
1: 그러니까요.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다음 사연은요.
0: 네, 서린님. 주말만 만나서 데이트하더라도 애정 표현을 더욱 많이 해주면 여자친구가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앞에서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가 더
0: 네.
1: 막 예민해지고 화낼 일이 아닌데 그냥 이럴 때
0: 그러니까요.
1: 진짜 못난 게 저도 많이 경험해 왔는데
0: 맞습니다.
1: 제
0: 네.
1: 상황이 안 됐고 좀 괜히 미안한 게 있으면 그게 미안함이나 고마움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괜히 심통이 나고 막 이래요.
0: 그러니까요. 괜히 마음이
1: 어,
0: 꼬이죠.
1: 그 꼬여, 맞아,
0: 예.
1: 꼬여요.
0: 아.
1: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0: 맞아요.
1: 진짜.
0: 괜히 어느 한순간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마치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딱 성우님 표현대로 딱 괜히 꼬여, 뭔가.
0: 예.
1: 예, 그러지 않도록
0: 그렇습니다.
1: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레이나님. 여자친구분이 데이트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 돈 대신 노동으로 갚는 방법도 있죠. 맛있는 도시락을 싸거나 데이트 장소를 찾아보는 식으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준비해 주는 겁니다. 지갑 대신 정성을 많이 쓰는 거죠. 하셨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아예 이제 막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역할이 정해져 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고 잠시 이런 거니까.
0: 네.
1: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많이 지불하잖아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0: 맞습니다.
1: 안 하셨나 봐.
0: 저희 때는 남자가 무조건 다 내는 거였죠.
1: 옛날엔 그랬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여자분이
0: 네.
1: 어디 가자 혹은 뭐 영화를 봐도 뭘 보자, 혹은 뭘 먹자, 이렇게 정해주는 것만도 고마웠어요. 제가 그런 걸잘못 정해서. 그래서 그렇게 정해주는 것만도 어우, 돈을 내는 것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0: 진짜 고르기 힘든 건데.
1: 그러니까 이것도
0: 그죠?
1: 쉬운 게 아니에요.
0: 오.
1: 그렇다 그래서 또 오늘은 어디 갈 거야? 뭐 먹고 뭐 하지? 염치 없이 적어 가지고 시간표. 그건 또 그렇고. 예,
0: 맞습니다.
1: 적당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타이밍에
0: 네.
1: 메뉴라든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미리 서치해 온 티를 좀 내면 괜찮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요. 노력을 많이 해서 한 세네 가지 딱 골라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딱 펼쳐놓으면 감동도 받고,
1: 예.
0: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성우님은
0: 네.
1: 2525님하고 뭐 데이트하실 때
0: 네.
1: 주로 누가 결정하시는 편이에요?
0: 뭐 이렇게 그 데이트할 때는요.
1: 네.
0: 잘 맞았어요.
1: 옛날에 결혼 전에는
0: 네, 어디 가자고 하면 나 거기 생각했었는데
1: 어머,
0: 이런
1: 어머,
0: 포인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1: 어머, 예.
0: 뭐 짜파게티를 먹고 싶어? 어머, 뭔가 뭐 라면이 특정한 게뭐 어떤 게 먹고 싶어? 라면
1: 예.
0: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걸 또 먹고 싶다고
1: 오, 나 그거 먹고
0: 순간
1: 싶었는데.
0: 이렇게 짝짝꿍 하는 때가 많았어요.
1: 예.
0: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1: 하고 나니까.
0: 지금 따로 먹습니다.
1: 나 짜장라면 먹고 싶어. 아, 하필 골라도 내가 제일 그거 빼고 다 먹고 싶다, 지금은.
0: 지금은 겸상을 안 합니다.
1: 아유, 어떡하니? 물론, 예,
0: 네.
1: 약간 이제 과장된 표현이시죠? 예,
0: 맞습니다.
1: 방송에
0: 네.
1: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가끔 같이 식사도 하신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0: 합니다. 자, 네. 루미는 어떤 얘기를 해줄지 바로 불러봅니다. 하이 루미.
1: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나 말이야, 다니던 회사 관두고 이직 준비하고 있잖아. 그런데 통장 잔고가 줄어드니까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고민이 돼. 요즘 여자친구가 계속 계산을 하는데 점점 미안한 마음이 커지네. 이거 어떡하지?
1: 네, 당신의 고민을 분석했어요. 이직을 준비하느라 데이트가 부담스러울 땐 데이트 방식을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0: 데이트 방식을 바꾸라고? 어떻게?
1: 산책이나 한강 피크닉은 어떠세요? 유부 초밥이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서 여자친구와 같이 먹으면 가성비와 감동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0: 그래, 그것도 좋은데 아직은 날씨가 좀 덥잖아. 나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실내에서 만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1: 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내 데이트 코스를 검색해 볼게요. 날씨가 더워 야외에서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면 입장료가 착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추천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입장료가 매우 저렴하거나 심지어 무료일 때도 많거든요.
0: 오, 그래. 에어컨 빵빵하고 볼 것도 많으니까 괜찮겠네. 루미야, 근데 여자친구가 밥 사줄 때 내가 눈치가 보여서 죄책감이 드는 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1: 경고, 경고, 경고 메시지를 발동합니다. 여자친구가 계산할 때 죄인처럼 고개 숙이기는 금지, 금지예요. 사주는 사람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당신이 새로운 회사에 멋지게 합격하는 날 기다려줘서 고마웠어 하고 크게 한턱 쏘시는 건 어떨까요?
0: 그래, 기죽어 있지 말고 이직 성공하고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주면 되겠지?
1: 네, 맞아요. AI 루미가 당신을 위한 추천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이직에 성공하는 날 여자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해당 설문조사를 참고해보는 게 어떨까요?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은 선물 탑 3. 3위 전자기기, 2위 액세서리.
0: 오? 그래? 좀 불안하긴 한데 그럼 1위는 뭐야?
1: 1위는 현금.
0: 응?
1: 현금입니다.
0: 아, 진짜? 남자친구한테도 연금이야? 아니, 자식들한테 말고. 나,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와, 결국 돈이구나.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그래도 덕분에 좀 무섭네. 알았어, 나 이제 이력서 다듬으러 갈게. 루미는 쉬고 있어.
1: 네, 당신의 사랑을 응원하는 고민 해결사 AI 루미,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0: 네, 이직 준비 중에 데이트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연자를 위해서 AI 루미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은 선물 첫 번째가 현금이라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진행한 실제 기사에 나온 설문조사라고 하는데,
1: 네네네.
0: 뭐 이게 100%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신가. 야, 진짜 이게 나는 다른 걸 떠나서 사람의 네.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 사람들이 솔직해졌다. 옛날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차마
1: 네네네.
0: 이게 뭐 사람이 묻든 설문조사로 묻든 ARS가 묻든 이렇게 얘기를 못했었거든요. 네네. 차마 그냥 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근데 현금.
1: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전자기기를 또 좋아하시네요.
0: 전자기기가 뭐예요?
1: 뭐 핸드폰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거밖에 없는데
0: 이번에 뭐 접었다 폈다 하는 거
1: 시계 뭐
0: 아 못 살아. 액세서리는?
1: 액세서리 가방?
0: 목걸이 반지 이런 거?
1: 목걸이 반지 뭐 값 좀 나가는 거?
0: 이런 분들한테 아닐까요? 공원 가자 그랬다가 혼나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1: 어디 뭐 이렇게 샵 들렸다가 예. 공원 가야겠습니다.
0: 아, 예. 네. 그러니까요 더 뭐야 빨리 이직에 네. 성공하셔가지고 예, 기다려준 내 여자친구한테 현금과 전자기기 액세서리. 아, 진짜 쉽지 않다.
1: 네. 그래도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네요.
0: 그래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고민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스위스로 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저기 가면

0: 스위스로우의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기 가면 은행이 있거나 무슨 뭐 샵이 있거나 뭐 가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1: 더 걸어야겠네.
0: 짜증내지 말고 조금만 더 걸어가자. 자,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고민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호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머리 잘라주는 미용사 언니가 저를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면서 언니가 말을 걸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열심히 리액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하러 갈 때마다 언니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별의별 가정사까지 다 알게 됐을 정도예요. 그런데 가끔 피곤한 날에는 대화를 나누기보다 편하게 머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미용사 언니와 어색해지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눈 감고 자는 척이라도 해야 될까요?
0: 아, 머리하러 갈 때마다 미용사분과 대화하는 게 좀 네.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 고민에는 청취자분들이 또 어떤 댓글을 남기셨을까요?
1: 네, 먼저 오렌지 주스님.

0: 님. 갑자기 말수를 확 줄이기보다는 대답을 짧게 하고 아 그러셨구나 정도로만 리액션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워낙 열심히 호응해 주셨으니 리액션의 강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1: 그래 뭔가 신호를 드리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 같거든요.
0: 진짜 말씀 많이 하시죠.
1: 예예. 예. 아니 근데 네. 그 미용사분 입장에서는 네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은 내가 뭔가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 네네. 그래서 네. 그분도 사실 피곤한데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막 쥐어 짜내서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그 표시를 좀 자연스럽게 내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상대를 오히려 편하게 해주고 뭔가 좀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0: 저도 이렇게 미용실 같은 데 가면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머리를 깎거든요.
1: 네.
0: 근데 자꾸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호구 조사를
1: 그러니까 그게 네.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말이라도 건네면서 좀 네네. 친해져야겠고 네. 좀 뭔가 좀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결국 어디 사세요?
0: 그러니까 그게 당황스럽더라고요.
1: 왜요? 어디 사는 게 왜 궁금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0: 네. 네. 여기 근처에 어디 있다고 그렇습니다.
1: 자, 하자드님의 의견입니다. 네.
0: 미용실에 갈 때 책을 들고 가세요.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오늘 꼭 들어야 할 게 있어서요 라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자연스럽습니다. 오, 하셨습니다.
1: 오, 그래요. 글쎄요.
0: 보통 미용실에서 이어폰 안 끼지 않나요?
1: 안 끼죠. 근데 예전에는 줄이 있어서 네네. 그게 되게 방해가 됐었는데 요즘은 무선 이어폰 있으니까 껴도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커트를 하는 날은 네네. 안 되겠지? 커트 그리고 염색하는 날도 안 되겠지.
0: 염색은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1: 그럼 파마도 안 될 테고 뭐 할 때 끼지.
0: 네, 이어폰은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래도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해 의사 표현.
0: 나는 음악 듣는다.
1: 나 오늘 네 말 안 듣고 싶어. 이거만큼 확실한 게 아니면 귀마개.
0: 너무 노골적인데요.
1: 비행기 타면 주는 비 귀마개 딱 없고.
0: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상대가 너무 정확하게 알아듣겠네요.
1: 그래. 산들바람님.
0: 네. 계속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머리하는 동안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셨습니다.
1: 책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손이 커트보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0: 그렇죠.
1: 맘대로 할 수가 없는데
0: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1: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 여자분들은 또 남자하고 많이 다른 건가?
0: 그러니까 파마하고 나서 좀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계속 말을 걸면 힘드니까.
1: 파마 다 했는데 예. 왜 계속 진짜 혼자 앉아 있는데 왜 와서 말 걸어?
0: 정말 남자는 손이 없네요.
1: 이게 저희가 예,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0: 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어서
1: 예. 아무튼 그 네. 공통적인 건 그거였어요. 뭔가 표시를 해야지 계속 참고 있다가 너 말라 죽는다.
0: 네, 네, 네. 맞습니다.
1: 자 우이 아니 그래 저 뭐야 네. 성우님은 예, 예. 막 집이 네. 어디예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0: 저도 다 이렇게 대답을 되게 친절하게 저도 잘 하는 편이거든요.
1: 예.
0: 근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이에요. 예. 아, 예. 여기 어디 살아요?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1: 아니, 근데 되게 친한 분이 아닌가 보다. 저는 10년 네네. 넘게 한 분한테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그리고 맨날 머리가 똑같잖아요. 10년 동안. 근데 저는 그래요. 딱 가서
0: 네.
1: 나 잘 거야.
0: 아, 더 편하네. 아, 그냥 얘기하면 되네요.
1: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겁니다. 네네. 솔직하게 제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 수도 있으니까
0: 예,
1: 혹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졸면 잘못하면 커트하다가 망할 수 있으니
0: 맞습니다.
1: 잘 깨워주세요. 라고 하면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말 걸어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루미를 만나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
0: 네.
1: 루미.
0: 하이.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루미야. 나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하다. 나 머리 해주는 미용사원이 있잖아. 완전 수다쟁이야. 일방적으로 계속 들어주는 것도 지치는데 이거 어떡하지?
0: 네. 저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미용실에 갈 일이 없지만 당신의 평화를 위해

0: 동사의 속마음을 분석해봤어요.
1: 그래, 민머리 룸이야. 이럴 땐 네가 부럽다, 부러워. 미용사 언니가 계속 나한테 계속 이 말을 거는 이유가 뭘까?
0: 먼저 당신이 리액션을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핸드폰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을 잘해주는 손님을 만난 순간 수다로 힐링을 느끼는 거죠. 또 단골을 만들어야 된다는 영업 철학 때문에 당신과 친해지려고 말을 거는 걸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 그 정도야 나도 충분히 이해하지. 아, 그래도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 이렇게 피곤한 날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0: 네, AI 루미가 당신을 위한 솔루션을 검색했어요. 첫 번째, 연기파 배우 전략입니다. 이건 목소리 연기가 중요해요.
2: 선생님, 제가 목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요. 오늘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0: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면 퍼펙트. 완벽한 침묵 속에서 사각사각 가위 소리만 들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1: 아이고, 내가 진짜 학원 가야 되니? 참 조용히 머리 자르기 쉽지 않네. 어? 학원 안 가도 되는 다른 방법은 없어?
0: 네, 두 번째는 유턴 전략입니다. 미용사의 TMI가 시작될 때마다 주제를 내 머리카락으로 유턴 시키는 거죠. 말보다 상황극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미용사 역할을 맡아주시겠어요?
1: 그래, 알겠어. 싹둑싹둑싹둑. 아우, 자기야. 글쎄, 우리 남편이 오늘 또 일을 저질렀지 뭐야. 내가 속이 터져서, 진짜.
0: 아, 그래요? 오, 속상하시겠다.
1: 아우, 진짜.
0: 근데 제가 머리숱을 좀 치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일까요?
1: 아니, 그건 걱정하지 마, 자기야. 머리 내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아,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둘째가 요즘 학원을 안 가겠다고 그냥 고집을 피워갖고 내가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어.
0: 아우, 애들 참 키우기
1: 아, 힘들어, 힘들어
0: 힘들죠. 근데
1: 죽겠어.
0: 제가 정수리 쪽에 펌을 좀 넣으면 볼륨이 잘 살까요? 요즘 머리가 별로인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이네. 이런 식으로 대화의 주제를 헤어스타일로 강제 유턴 시키는 거죠. 그럼 미용사분도 아, 이 손님이 오늘 헤어스타일에 예민하구나 하면서 본업인 미용에만 집중하실 거예요.
1: 그래, 좀 피곤하긴 해도 거기만큼 머리 자라는 미용실이 없긴 하거든. 다음에 갈때 루미가 알려준 방법들 써먹어 봐야겠다. 고마워, 루미.
0: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1: 네, 미용실에서 편하게 머리 받고 싶은 분을 위한 AI 루미의 조언이었습니다. 사실
0: 네.
1: 이렇게 자꾸 이제 요즘 머리가 별로인 것 같아서 신경 쓰여 이런 얘기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시지 않을까요? 제가 10년 넘게
0: 네.
1: 15년 가까이 한 분한테 하다 보니까 그분도 사실 조금 긴장감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 어떻게 해도 제가 변함없이 항상 거기만 가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가가지고 제가 혼자 한 머리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날 머리가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봐봐, 이거 봐라, 나도 되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오빠, 이거 오빠가 한 거예요. 이 뒷머리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서당께 3년이면 풍화를 입지.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됐다. 오빠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0: 네.
1: 평소보다 한 10분은 더 하더라고요. 막,
0: 아,
1: 막 이렇게
0: 긴장해가지고.
1: 빼꼼이라고 막 이렇게 세우려고 애도 쓰고, 야,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긴장하니까.
0: 충격을 줬네.
1: 그러고 나서 갔더니 사람들이
0: 예.
1: 오늘 머리가 잘 됐다고 또 다들 그러더군요.
0: 아, 신경을 더 써야 되는군요.
1: 해줘야 돼. 어?
0: 네. 잘하셨습니다.
1: 자,
0: 아이고.
1: 노래 한곡 듣고
0: 야.
1: 가겠습니다. 예. 아우, 이분은 참 선곡이 참 갑자기 좀
0: 네.
1: 안타깝네. 김민우입니다. 이병열차 안에서.

0: 김민우 씨의 이병 열차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예. 아, 혹시 예. 우리 성우님은 다른 사람 머리 잘라줘 본 적 있으세요?
1: 저요. 군대 있을 때 이발병을 했습니다.
0: 우와, 제가 진짜 예. 질문 잘했다. 이발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1: 그 주말마다 이제 부대원들을 잘라주는 건데요.
0: 그러니까 그게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게 경력이라기보다 이게 사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병한테 배워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머리를 잘랐죠.
0: 그럼 이발병이라 네. 하면 다른 근무는 안 쓰고 이발만 하시는 거예요?
1: 아닙니다. 주말에 따로 그냥.
0: 아, 그럼 다른 사람 쉴 때?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 당시에 이제 월급도 적고 그리고 예. 집에서 보내오는 돈도 없었는데 그 이발을 해가지고 그 부대원들이 고맙다고 과자를 그렇게 저 주말마다 막 너무 풍성하게 먹으면서 보냈습니다.
0: 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 머리 잘라주셨겠다.
1: 네네네.
0: 그러면 많이 늘었어요 나중에?
1: 일단은 제가 조금 스타일을 다르게 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바리깡이라고 하나?
0: 예예, 바리깡.
1: 그걸로 이제
0: 그
1: 딱...
0: 일본 말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예, 예.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가위질을 하는데 손으로 하거든요.
0: 예.
1: 근데 저는 그 바리깡을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0: 그거
1: 손기술로.
0: 그 실력이 좀 되는 분들이 예. 그렇게
1: 그래서
0: 하는데?
1: 부대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 이 사람은 군인 같지가 않다. 싸제 같다.
0: 싸제 민간인처럼 깎아준다고.
1: 예, 싸제처럼 자른다.
0: 실력이 좋으셨구나.
1: 네.
0: 전 이 얘기를 왜.

0: 했냐면 저도 저는 이발병까지는 아닌데 이발병이 휴가 가면 제가 대신 깎는 역할을 했었어요. 저는 그냥 행정병이었는데
1: 오.
0: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거의 95% 바리깡으로 하고 가위는 마지막 끝머리만 이렇게 돌려깎기만. 근데 저한테 제 고참은 제가 무서워서 참아 못했고요. 제 하급 제 쫄병들만 했는데 이 녀석들이 그다음부터 경례를 안해 나를 봐도
1: 어떡하냐?
0: 삐져가지고.
1: 아, 저도 처음 배웠을 때그 후배를 마루타 삼아서 했는데요.
0: 어머.
1: 머리가 계속 짧아지더라고요.
0: 어우, 예.
1: 그래서 나중에는 타조알이 돼가지고
0: 어머.
1: 예, 처음 잘랐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0: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또 우리 성우님의 과거를 하나 캐어봤습니다.
1: 네.
0: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 받고 있습니다.
1: 네, 제가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쭌디와 함께 고민 상담을 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2, 그리고 무료인 덕도쿵 앱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세요.
0: 네, 오늘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눕니다. 오늘 끝곡 윤건, 김연우가 함께 불러주는 갈색머리입니다. 성우님 안녕히 가세요. 루미야 잘 가.
1: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앞에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 유리상자의 웃어요 듣고 왔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덩덕궁 앱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윤종신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환생.

윤종신 환생, 이승환 좋은 날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7243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친하게 지내는 사촌동생이 조카를 낳았는데 너무 예뻐요.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요. 우리 애들은 다 커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거든요. 다 커서가 아니고 덜 커서죠. 예, 좀 더 크면은 다시금 돌아온다면서요. 예. 제가 아이들하고 막 어떻게 재밌게 노는 얘기하면 야 그래 딱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시간 보내라 다들 참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왠지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자기도 다 그랬다며 근데 뭐 결국 지나고 나면 다시금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보다 사촌동생의 아이면 이제 오촌인 건데 사실 뭐 그러니까 이촌, 친형제, 친남매끼리도 요즘은 사실 자주 못 보고 친하게 친하다는 말조차도 좀 어색하지만 가깝게 못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촌 동생하고 진짜 아주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그러고 보면 이 촌수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그 속초에 사촌 누나가 뭐 횟집을 해가지고 제 아는 지인들 이렇게 가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촌 누나가 아니고 육촌 누나예요. 우리 엄마하고 그 누나네 엄마하고 사촌인 거죠.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알고 조금 약간 충격받았어요. 친자매가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하지? 왜냐면 다른 친자매들과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그냥 다 친자매처럼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까지도 그게 잘 이어지더라고요. 자, 박효신 씨의 노래 들을까요? 바보.

박화요비 씨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9772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동생이랑 라면을 끓여 먹다가 치즈를 언니 많이로 싸웠어요. 치즈 넣으면 국물 맛 버린다면서. 입맛 별로인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거 있죠? 참나.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 넣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또 그거 싫어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그 라면 본연의 국물 맛이 사라지니까 싫을 수도 있는데, 아, 그 다음 말이 좀 그렇다. 입맛 별로인 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말 본새도 참 이쁘기도 하네. 아이고. 어렸을 때 언니한테 많이 맞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근데, 응? 억울하지 않으세요? 옛날부터 입맛이 별로셨어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라면을 끓여준다면서 라면을 끓여왔는데 저는 이제 계란만 넣고 끓여 먹는 게 익숙한데 걔는 소세지를 넣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맛이 이상한 거지. 어렸을 때 소세지는 어지간하면 무조건 다 맛있는데 라면에 들어가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소세지랑 라면이랑 따로따로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두 가지를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아우, 뭐 먹을지 진짜 모르네. 근데 친구네 집이었고 친구가 끓여준 거라 그냥 그래, 그렇지 하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이안입니다. 물고기 자리.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사철가라고 하면 대개 이렇게 시작하는 곡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바로 단가 사철가죠. 단가 사철가는 주로 판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곡인데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합니다. 첫 구절 노랫말을 따서 이산 저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제목이 같은 또 다른 곡이 있어요. 남도 민요풍으로 만들어진 신민요 사철가인데요. 이 신민요 사철가는 단가 사철가하고는 장단도 가락도 노랫말도 다릅니다. 경쾌한 느낌으로 각 계절의 풍류를 노래하지요. 오늘은 이 신민요를 거문거로 연주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민요의 느낌을 거문고로 최대한 살려보았다고 하는데요. 민요 특유의 흥과 맛을 거문고라는 악기만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합니다. 신민요 사철가 이재하의 거문고 연주로 들어볼까요?

미녀와 검은 곰. 언뜻 생각하면 잘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검은 곰 특유의 이 묵직한 울림이 또 남도 미녀의 바탕에 깔려있는 정서를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은 곰은 양반의 악기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신민요 같은 장르의 맛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검은 곰 연주자 이재한은 바로 그런 편견을 깨고 검은 곰의 영역을 넓히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재하의 검은 곰 연주로 들어본 신민요 사철가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진윤경의 향피리 연주가 이어집니다. 상령산 프리.

진윤경의 상령산 프리에 이어서 김준수, 이한철이 함께해 준 사철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7011님, 옆차가 딱 붙여서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운전석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조수석으로 타서 운전석으로 넘어가는데 차가 좁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가끔 보면 이렇게 참 매너 없이 예, 주차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반대편에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그러면 저기 뭐야, 그쪽에 뭐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그러면 최대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붙여주는 게 예의인데, 가운데에다 대는 것도 그냥 그것까지는 그냥 뭐라 할 수 없어. 근데 오히려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예, 자기 편하려고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얄미운 게 그거야. 그 선을 살짝 물어가지고 옆에 못 대게 하는 거. 아예 그냥 가운데다 딱 진짜 막 건달 생활 하시는 분들처럼 몰라 이러면서 그냥 딱 대면 밉지만 이 사람은 의도가 보이는데 그냥 아주 살짝 물어가지고 딴 채 못 대고 마치 뭐 모르고 어머 제가 언제 이렇게 대죠? 약간 그런 거 같은 사람들 진짜 얄밉죠. 예전에 그거 보고 제가 진짜 거기 포스트잇에다가 매너 주차 좀 하자고 그렇게 써가지고 딱 붙인 적이 있어요. 딱 붙여놓고 보니까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다시 떼서 가져간 경우. 그래서 다음

이제 프린트를 해갖고 다닐까 이런 예, 그런 정성은 없고 에이 참 아무튼 예, 미워. 7011님 사연이었습니다. 자, 0605님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웃음 참느라 어금니 꽉 깨물었네요. 예. 제가 이런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예. 모르는 척, 예.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지 못 들은 척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노래 같이 해주는 거, 같이 조금 불러주는 거. 근데 대부분 보면 모르는 체 하고 딱 탔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쓱 따라하면 이제 뒤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지. 노래 잘 부르셨나요? 들어보고 싶네. 아, 자,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도라지 타령. 예, 오늘 끝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주말 우리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금 반갑게 만나시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는 나이 10살 되던 해에 혜빈과 가래를 올렸는데요. 결혼한 지 20년이 채 안 되는 1762년에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영조에 의해 폐서인 되기까지 했는데요. 세자 사망일에 영조는 자신의 조처를 후회하고 왕세자의 지위를 회복시킴으로써 비로소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얻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정조는 1776년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부친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모친 혜빈을 해경궁으로 올렸습니다. 부친을 모신 사당은 경모궁으로 승격시키고 이내 경모궁 제례를 정했습니다. 경모궁 제례 때 음악을 연주할 악기 제작도 명했는데요. 경모궁 제례를 위한 악기 일체는 정조가 왕위에 오른 그 이듬해에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향음악 경무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사음악 경무궁 제례악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경무궁 제례와 제례악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정조 임금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경무궁 제례가 정해졌는데요. 처음 제례를 제정할 때에는 사도세자의 위격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죄를 지어 처벌받았기 때문에 왕통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논의들이 걸림돌이 됐던 건데요. 정조는 그런 견해들 때문에 즉위 초반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 현실은 경무궁 제향을 올릴 때에 제례의 위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제향을 올릴 때 희생과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사용한다면 어떠한 격으로 예우해야 하는지, 그와 같은 여러 내용이 논란이 됐지만 마침내 희생과 음악을 모두 쓰고 춤은 제후의 예로서 6일무를 쓰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무궁 제례악은 후일 사도세자의 위패가 종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 폐지와 함께 연주되지 않았지만 들으신 대로 오늘날에는 기악으로만 전승되고 있어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입니다. 조선시대 여성 시인 매창이 지은 시조를 노래하는 곡인데요. 매창의 본명은 이향금이고요. 계랑, 계생이라고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여성입니다. 문제를 타고 나서 시조, 가사, 한시, 금성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을 남겼고요. 그의 작품은 지금도 매창집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573년에 태어나서 1610년까지 살았는데요. 전북 부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부안의 성황산에 있는 서림공원에 가시면 매창 시비를 볼 수 있고요. 이 이화우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는 유희경과 이별의 사연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이화우 훗날 일제 울며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도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이화우 훗날일째 울며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도다. 여창가고 계면조 이수대엽 이화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가곡 반주를 정식으로 할 때에는 검은고 가야금, 대금, 해금, 피리, 장구 이런 악기를 두루 갖추고 연주하지만 들으신 대로 검은고 한 대로 반주하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런 연주는 노래와 검은고 선율에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곡을 피리와 아쟁 두 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르조타령, 군악을 이어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쉬타와 이어지는 연결가락, 그리고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입니다. 이 곡을 노래하는 시조시 동창이는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때 시조시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또 노랫말에 따라서 선율이 어떻게 구사가 되는지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은 감상이 될 듯합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희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평소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고금 성현들의 글을 가운데에 의미 있는 내용을 모으고 엮어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쓴 책인데요. 하루에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 화두에 관련해서 평소 톨스토이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엮어서 소개한 책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때론 자신의 이야기도 쓰고 마지막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1년 365일 동안의 사색 일기처럼 써놓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용한 글도 매우 다양한데요. 쇼펜하우어와 니체, 에머슨과 소로, 칸트, 유교 경전, 노자 장자, 불교 경전, 성서, 우파니샤드 철학, 격언 등 동서 고금의 좋은 글, 생각, 사상이 이 책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인용한 글은 출전을 모두 밝혀 놓았습니다. 이 톨스토이 사상 형성의 중요한 글들이라서 울림이 있는 그런 글이 다 모여 있죠. 톨스토이가 쓴 서문에는 독자들이 매일 이 책을 읽으면서 고귀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생각, 그의 사상을 형성한 여러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책,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1월 29일의 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1월 29일,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 지혜는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1. 우리는 세 가지 길을 통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색으로, 가장 고귀한 길이다. 둘째는 모방으로, 가장 쉬운 길이다. 셋째는 경험으로, 가장 어려운 길이다. 공자. 2. 인간의 가치는 그가 가진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달려있다. 레싱. 3. 인생은 학교이며 거기서는 실패가 성공보다 훌륭한 스승이다. 그레나다의 슐레이만. 4. 자신을 알고 싶거든 남과 남의 행위를 관찰하고 남을 알고 싶거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실러. 5.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다.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고 매혹되었다가 깨어나고 열정을 쏟아부었다가 냉정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열정을 쏟아붓기만 한 사람은 그런 적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믿었다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본 것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려면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일에 사로잡혀 봐야 한다. 아미엘. 6. 한 인간의 삶이나

민족의 삶의 연속성이 하루살이의 삶처럼 하찮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루살이의 삶이 먼지처럼 많은 민족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의 삶처럼 무한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자신을 아주 작은 것으로도 아주 큰 것으로도 느낀다. 저 높은 하늘에 서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 작은 유럽을 뒤흔드는 작은 회오리 바람을 알아볼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사상을 자유롭게 한다. 아미엘. 7. 우리가 흔히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 먹고 마시고 씨를 뿌리고 샘하는 존재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다. 만일 인간이 행위를 통해 영혼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신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와 만물의 근원 사이에는 벽이 없다는 것. 결과인 인간과 원인인 신 사이에 벽이 없다는 뜻이다. 에머슨. 8. 영혼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재판관이고 도피처다. 내 안에 인식하는 영혼, 지고한 내적 재판관을 모욕하지 마라. 만우. 지혜가 발현될 수 없는 상황은 없으며 그런 무의미한 일이란 없다.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김효영의 생황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월 29일의 일기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 지혜는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내용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공자, 레싱, 실러, 에머슨 등 여러 사상가 작가들의 글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지혜란 바로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혜에 도달하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공자의 말도 쉽게 풀어서 인용을 했죠. 우리는 세 가지 길을 통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색으로 가장 고귀한 길이다. 둘째는 모방으로 가장 쉬운 길이다. 셋째는 경험으로 가장 어려운 길이다. 사색이 가장 고귀한 길이고 모방이 가장 쉬운 길, 경험이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생각, 공감이 가시죠? 또 뭔가를 이해하려면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일에 사로잡혀 봐야 한다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죠. 그런 경험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혜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 이야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서용석류 대금산조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박종기에서 환주환으로 전해진 가락을 서용석이 이어받아 완성한 작품입니다. 서용석 명인은 남도음악의 진수를 온몸으로 받아낸 명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예술성이 이 대금산조에 올곧게 담겨 있습니다. 변청과 변조가 세련되게 연결돼서 선율 흐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다채롭고 풍부합니다. 서용석 명인의 남도음악에 기반한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네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명인이 직접 연주하는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서용석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그렇지.
1: 아. 그렇지.

0: 남도 음악의 진수가 담긴 산조죠. 서용석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서용석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굵은 선, 극적인 표현력, 탁월한 식임새 등이 하나하나 이 판소리 성음에 기반한 세련된 선율과 조화를 이루어서 세련된 그런 대금산조 들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야금 병창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춘향가 중에 눈대목이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대목이죠. 춘향가 중에 사랑가 듣겠습니다.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가고지고 가고지고 우리 춘향집을 가고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춘향이를 보고지고 이렇게 이도령이 춘향을 그리다 못해 방자를 다리고가 춘향집을 찾아가서 춘향모를 졸라 백년 가약을 맺은 후에 정이 점점 깊어가니 하루난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논이 난디.

0: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
1: 그렇지.
0: 1년이면 몇 밤이냐? 365 밤이지요.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1: 그렇지.

0: 여보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단 말씀은 왜 하시오?
1: 그렇지.
0: 그러면 정담을 허리야. 정!

춘향가 중에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가야금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진도 북춤가락 준비했습니다. 보통 북을 칠 때에는 한 손에 채를 쥐고 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진도 북춤의 경우에는 양손에 북채를 들고 여러 춤사위와 함께 북을 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춤사위와 북가락의 절묘한 조화가 눈길을 끌고 귀를 사로잡는데요. 그 반주 음악을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음이 함께하는 음악인데요. 강송대의 구음, 김호현의 쇠, 김태영의 장구, 강민수, 조성재, 강은영의 북, 정광윤의 징, 이재혁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진도 북촌가락 들으셨는데요. 강송대의 구음, 김호연의 쇠, 왜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휘무리 작가 바위타령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위타령은 서울 풀무골에 이현익이란 분이 처음 만들어 노래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략 늦어도 1910년대 이전 무렵부터 노래된 걸로 추정됩니다. 신문기사에 처음 보이는 게 1913년 12월 27일자 매일신보 기사인데요. 장안사에서 구연극과 함께 바위타령을 공연한다 이런 기사가 보여서 늦어도 1913년에는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노래된 사설은 지금 노래되는 것보다 장황하지 않은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설이 확대되는 양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전반기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곡입니다. 배가 고파 밥을 지었는데 밥 속에 뉘도 많고 돌도 많은데 그 이유는 이미 안 계신 탓이라고 합니다. 그 밥에 들어있는 돌은 이내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는 각종 바위가 되는데요. 그 바위 이름들을 엮어서 노래합니다. 휘모리 잡가 바위타령 듣겠습니다. 최수현의 소리입니다.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최수연의 소리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변을 보니까 휴가가 좀 늦은 분들이 이번 주에 휴가에서 돌아오시고요. 초중고 학생들 대부분 개학해서 이번 주는 뭔가 좀 바빠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대학생들은 아직 9월 개강이라 방학 막바지 보내고 있죠. 저마다 분주한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리듬 잃지 마시고요. 한 주의 마감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하디하 절하디하 상사로세 절하디하 절하디하 상사로세 기농사를 서지요 나라 봉양을 구보세 절하디하 절하디하 상사로세.

아동배의 군자지기교 여지병이라 십실초리도 충실히 나고 칠세지 아이도 효도를 일삼고 요손 인군 시절도 사용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치기가 났으니 일종 여의를 인력으로 하소였나. 경상 전라 그 두 얼품에 사는 흥부가 놀부가 살았겠다. 놀부는 행이요 흥부는 아윈디 동부동부 소생으로 사람마다 오쟁이 육보로 돼 놀바는 오쟁이 칠보라. 어찌하여 칠본고 하며 침술부 하나가 위와 갈비대 밑에 가서 장기 궁짝 막내님이 그저 똥떠들어 목에 붙어가지고 잠만 자고 일어나서 그저 밥만 딱 먹고 나면 심술이 오고 부르는디 어떻게 심술을 부른 거는 개트림이 나면서 이상시럽게 그냥 사지를 벌벌 떨고 심술을 부리는디 놀부 심술이 또 이렇겠다. 대장군방 덜목하고 오기방에 집을 짓고 삼살방우다 인사관고 불불나대 부채질을 그저 활활하고 우방에 말도 받고 길가는 과계장바 채울 뚝뚝 붙들었다 하가나 집을 대고 쫓고 도라의 몸에는 땀나 찍고 그사 보면은 속고 도장 그만 몸에는 짐도 잡진 예악마도면 화가를 찍고 애매무인데 동창과 수대를 아무런 부합장하고 그 그대의 겁다 겁사되기는 되지만 웃고 간진배기는 태극을 차고 비단전에 불총 놓고 고추한테 말을 날리기 옷꽃은 반채로 면 가방 찾아와서 찾내기 거둬 자기 노루는 농주자는 치고 동사를 있다 동치르고 노루내기 집어뜯고 우르내기로 콧방이 울기고 호를 모진 그냥 꾸진 마주고 시암지리다 허방을 얻고 새만큼 편자 끊고 새갓법에는 담대뛰기 소리 흐르는 데냐는 소리 흥중하는 데다 말을 모르고 길가에 허방을 얻고 어따 이름이 시암수리 되었더니 삼강은 아느냐 오주라는 자 이르가

야, 상강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는 놈이 형제 융진들은 할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 금지 오객 같은 동생을 내쫓으려고 비 오는 날 와가라 성음을 내야 제 동생을 부르겠다. 내 이름 흥보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흥보 듣고 바깥으로 우르르 나오면 아이고 형님 저 불러 계시옵니까? 이러면 더 불렀지 이 녀석아. 내 걸음자 불렀단 말이냐? 넌 몇 초처럼 이게 잘 차렸구나. 야 이놈아 관대가리나 쉬고 뭉개바지 입고 골마리 손이나 놓고 도랑으로 그서 시떨이 맞은 뎅군에 댕기듯이 실실 돌아댕기다가 내 방 출입 많이 하야 자석 새끼는 그저 뒤아지 물도 까놓듯 움쭈르르르 까놓고 아 내 것만 뜯어보니 내가 무신 어머니냐 이 녀석아. 오늘은 그럴 것 저럴 것도 없고 너희 처자 권수 그저 자식들 데리고 모조리 나가도록 하여라. 흥보가 깜짝 놀대면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역정을 내신지 모르오나 한 번만 통축해 주시지요. 멋있었자 이놈 이름이 내 성질을 몰라 몽둥이로 이놈 허리를 각신 부지르기 전에 썩 못 나가. 이때 흥보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 하늘에 무너진 듯하고 땡기에 툭 꺼진 듯하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형집을 불구러 입이 포토바론 그 자리 엎쳐서 한번 빌어보는 뒤 흥보가 기가 안 막혀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말을 듣던 자리가 꾸라 없어졌어. 아유 형님 형님께 웬말이오 이암동서를 풍경 순당호 자식들을 타리고 어느 그 곳으로 왔어 산다 날이오 정집 한번 동쪽을 하고 없어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줬냐 단소리 말고 나가그래 몽둥이를 죽여들고 주상과 친구를 놀고라 흥보가 깜짝으로 내가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집에 나가라 허니 어느 여기나 여기 오고변 오고병 정리했다고 안가겼소. 자식들을 챙겨보 큰 자식아 어디 간다 두째 놈만 이리 오라 인삿짐을 챙겨주고 너를 보아 피가 꿀없죠 형제은 가디대야 우리 아니의 기호지우고 찰까거라 흥보가 할일 없이 우릴 벼불 멸당하면서 신세잔 탄구름 분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냐 부모님이 살았을 적에 내 것이나 또 없이 병에 호지오식 먹고 있고 쓰고나 한번 세계에서 가든 유를 몰라.

0: 흥보고 신세가 일종의 될 줄을 어르가 아르기야 옆보게 마누라 코스 쪼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산중으로 산자거늘들 백부리기야죠 산을 수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이강교 삼부주사법성 도방을 앞서던들 피디 내가 지구이정사를 수 없고 주체야 응도가 서자건들 양반들이 모두 악시여서 그곳으로 살 수가 없었지 그 곳으로 와서 산단 말이냐
1: 이렇게 흥부가 울며불며 나가 그랑저랑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디 아 살 데가 없으니까 그 동네 앞에 빌 물방아 실도 자기 안병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시흥연동 폭독초를 당도하였겠다. 여러 날 흥부 자식들이 잘 먹다가 굶어놓으니 모두 아사지경이 되어가지고 하루를 음성노래요 이놈들이 죽 나와서 조르는 뒤 한님이 썩 나서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가 고파 못 살겠소 나 육개장국에 살쌀밥마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녀석차 입맛 도적이 아니 육개장국에 살쌀밥이 어디 있단 말이야 이 녀석아 또 한 대 왜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 런종미봉탕에 자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녀석아 아이 보리밥도 없는데 용미봉탕에 자죽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너희들 날씨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또 한 입이 썩 나시면 아이고 어머니 나 호박닭 한 시리만 먹었으면 좋겠소 호박닭은 뜨거도 달고 식어도 달고 아 이놈은 입이 쫙쫙 들은 게 입에서 맛있지요 한 시리만 갖다 주시오 아이고 이 녀석아 호박대기 어디 있단 말이냐 이때 배를 득득 긁고 나오는 놈은 흥부 큰아들이었다 시엠이 가지가 도치갖고 이놈이 이가 쭉쭉 빠져서 요상시 이렇게 생기갖고 썩 나와서 지금이를 한번 졸라보는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나는 옷도 싫고 밥도 싫고 밤이 날아지나 불멧지 생겨 참아론 벽이 있소 흥부 마늘에 깜짝 놀라며 어따 이 녀석아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고사하고 아이 폐기나 없이 안 쓰겠느냐 무슨 병이냐 말을 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노라고 나 장가 좀 보내줘 흥부 말로래 이바로 듣더니 선 던자리 주장 안지병

내가 성시가 듣고 보면 네 장계가 여태겠어요. 죽어가는 간장을 보고 내가 깊고 인자 씨를 뺏기었느냐 돈 뺏기고 본이 핑계 미기 갑자기 타로다 이라 다시 흥부만의 울음을 울고 있을 적에 흥부가 썩 들어오면 여보시오 마누라 이렇게 울음만 울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옴니 좀 갔다 오겠소. 아니 옴니는 뭐하러 가시려고 그러시오? 환자마 돌 호박한테 들어가서 환자 심이나 얻어다가 아 우리 군수관이 먹고 살이 할 것 아니니까 그래 가시나 좀 내오고. 아이고 영감 가지 마시오. 아이 왜 내가 가지 말란 말이야. 그 정성에 환자 묻고 도망간다고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절대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허허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로 꼭 믿고 막 댕기는가? 사구일생이지. 참말 말고 그 가시나 좀 내오. 가서 어디다 뒀어요? 아이 남자 갔둔 지도 몰라? 뒤안 굴뚝 속에다 여뒀어. 아이고 얄구잖아. 아 왜 가슴 굴뚝 속에다 였단 말이오? 그런 것인가? 신민전 국상시 조대전에 어느 친구 한 분이 백리비쟁이 존존하다고 치를 베끼시라 하니 아 치를 베낄 돈이 있어야지. 그 시림에 끓이시려고 8시 내오. 그리고 그대 도복이랑 내오. 아 도복은 어디다 뒀어요? 뒤안 장안에 들었지. 흥부마을에 있다가 아 여보시오 우리 집이 무슨 장룡이 있단 말이오. 아 이 사람이 아 탈구장은 자네 장으로 안 한가 그래요. 참말 말고 얼른 내워서 흥부가 칠층을 들어가려고 의복을 차리고 들어가는디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 지리를 볼 자심 절대 떨어지는 바림 버릴 두둥 조매야 조사가 끈을 달아 연자 터진 흩만근 밥풀 간자 주인다 흥도 뒤통을 하게 조준다며고 떨어진 흥도 목을 실뒤로 종종지어 호품배 눌러뜨고 한 소리 나가 겁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소리 나가는 떨어진 무채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전한 팔자거든 모두 걸음어서 즐겨 뛰어 어식비식 흥부가 어식비식 들어가다가 한 생각이 났겠다. 내가 그래도 양반인디 내가 저다려 허시오 얘기는 그렇고 허소 얘기는 좀 보더니 내 웃음으로 반말로 따질 밖에 수가 없다. 흥부가 대문을 열고 쓱 들어가며 여 호방 귀신인지 모르지 호방이 나오며 아이여 박사라이쇼 참 잘하라 마쳤구만. 아이고 박사는 어쩐 일이쇼. 그 호방아 대하수막을 일으써 왔는디 들어주실란지 모르지 아 무슨 말씀이오. 그 환자 한 선만 주자. 그 환자 한 선만 주면 어른 자식들 구안하고 내가 가시리 가서 소매 동냥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착실히 갚아줄 터이니 그 환자 한 선만 주지. 아 박시원 형님이 천석궁 부자인디 환자를 야시다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오. 허허 이 사람아 행정한 것도 놈에다 갖다 먹으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건 그렇지요. 박시왕 그럴 게 아니라 품 하나 팔아보실래요? 아 도저히 품 같으면 내가 팔고 말고 무슨 핌가 와서 말 좀 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역령으로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개만 맞으면 곤장 한 개에 돈이 성냥 썩 30냥은 고바는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마삭 단냥까지 딱 지지긴 왔으니 그 품 좀 팔아볼라요. 흥부가 돈 말을 듣더니 어찌게 좋던지 내 팔타이니 그 돈 단당 얼른 길이 내주로 그냥 그리 하시오. 정하지연 그두구하라 개연물할 강연고돈타는 내여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탄저우 단지 핑하지 단저우 박흥보가 좋아라고 질척문 맞서라서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말아 시환자제야 졸시오 돈 말아 돈 말아 부산 배가 고프니 떡국지 물로 들어가자 여보 떡국 장사 떡국 서기름만 주시오 떡국을 사서 바지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그릇을 사서 먹고 피자집으로 들어가서 여보 피자 장사 피자 한 모신만 주오 피지로 사서 지우 하게 먹고 어깨를 띄우고 죽통은 뺏으리고 드시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대장 무한가 눈이야 옆자서 눈은 예색이 없구나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여보게 이 사람아 집안을 아직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것이 또 어디 올지 다 내가

있는 사람 흥보받을 때나 올라 흥보받을 해가 나와 흥보받을 해가 나온다 다자가 한자가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가 영가 무엇인 줄도 몰랐소 영가 무엇인 줄도 몰랐소 이리고 시오지지와 어따 이 사람아 저리 좀 가소 이 돈 큰 볼을 자네 안가 돈이 큰 볼을 자네 안가 몰라 산다 뭐 잘나 잘나 산다 뭐 더 잘난 돈 백성구로 줄리 받고 저 동굴 동굴이 생겨온 생산을 찍어나 같이 돌 부기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식구나 졸시고 흥부 마른 내가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정가 뒷돈 큰

예수 별을 왔소 원수 차여 파소 별을 얻어 왔소 풍날 별을 얻어 왔소 아주 생한지로 견적 역시 쫄게 없었나 지혜에게 하다 웃대야 돼 하나 지금에도 꽃이 여 공돈

그런지 착한 마음이여. 그렇지, 여자가 그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뭐 외말말로 덜렁덜렁 오대기 무엇이니? 내가 그러면 내력을 가르쳐 줄 테니 들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르골 좌수가 병역령문이 잡혔다고 하지. 그 좌수 대신으로 권자 10개만 맞으면 권자 한 개의 돈이 성냥색이고, 아 우선 바싹 단장 받아왔어. 말 타고 가라고 해서 이 돈 갖고 두말할 것도 없어.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로 움직여 쑤소. 귀숙이 많으니까 큰 가면 솥에다가 그저 다 푹 쑤어. 그래갖고 코끝으로서 그저 죽말귀기 댕강 댕강 넓지다 목당 한번 먹어보시오. 흥보마루 내가 이 말을 듣더니 주원간장 몇 번 받아먹고 산단지 두루지 캄캄하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사뜻 잘리죠. 벗색 주장 안지병 아이고 영감 영감지게 꾀한 말이요.

병이 졸아 한나한테 불어져도 못살한 궁계가 인득은 벌빈이 집안을 덕분 가지마오 응제가 양지되고 약지가 응지되고 평양정을 공원자 한계만 막고물변 총실을 골뱅이 그답디다 영감

나오. 영감, 영감 부대 가지 마오. 흥부가 회로 왈칵 내면 야, 이 사람아 시끄럽네. 아, 대장부 사람아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아, 이 사람아 그런 것 말 한 번은 했다가 내미 알면 내 앞이 가니까 그 조용 좀 해서. 그러면 영감 부대 매아 맞고 오기를 바라겠소. 아, 이 사람 큰일 났어. 아, 매 맞으러 가는 사람이 매 안 맞고 오면 돈을 어떻게 벌라고 매를 안 맞고 오기를 바랴. 흥부 자식들이 모두 나오면서 아이 아버지 아이 어디 가시나요? 어, 나 저 병영 좀 갔다 올란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면은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그 패비나 한 그릇 사오시오. 오냐 밥 사다 줄 테니 좀 지달라라. 또 한 입이 나앉으면 아버지 어디 가시오? 병영 간다. 병영 가. 병영 가시거든. 그도 나도 떡이나 좀 한시리 갖다 주시오. 오냐 갖다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자기들을 날 내놓고 내 다녀올 테니 마느라 정신 말고 아들 데리고 오시시오. 아침 밥을 지어먹고 흠도 평화를 내띠

뛰어가면 신세가 나갔다는 것도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봉권 저런 내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강정은 높은 집이요 부익이기 예고가 좋아하고 잘싸더니 나를 모신 팔자가 니 배쁨이 잘 맞으니 마디야 아이고 가가지고 그래시시야 그대형처럼 평양에 물어를 탕도하냐 신한대 아버지 대장이요 내려오고 부모지요 숙정패로구나 신한대와 우장같은 육자무침 굴로사정들여 이리 가고 저리 갈죠 이때요 흥보나 본래 썼던 사람이라 벌벌벌떤 변속 들어가라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삼육궁기로 안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에서 매를 만지라고 야단이 났겠다 흥보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진짜 와서 매 맞고 돈 수백 냥 버는구나 내가 여기 한번 엎드려봐야지 별그릇 볼기를 내놓고 산문 밖에 가서 이만 하고 엎드실 적에 사령 한 쌩이 나오며 허 참여 배경산업쪽에 볼기들 놈 생기란데 흥보가 있다가 매 맞으러 왔지 아니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 있는 매야 한 사령이 딱 보더니 어여 박샤라이쇼 참 잘 알아맞췄구만 박샤 안두야소 흥보 깜짝 놀래며 아니 안두다니 뭐가 안두야 박샤 대신으로 어른님이 내 솜씨에 곤장 10개 맞고 돈 30장기를 모지고 발씨 갔소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림이 어떻게 생겼던가 말 마시오 시털 시험에 아기야 이님이 간디필이 쭉쭉 빠져가지고 아기야 잘 마십디다 옳지 우리 집 마누래가 날 다녀가시오 가지 마시오 밤새 두루 굴던지 뒤집기 셈이라 님이 날 먼저 발등거리 하였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박보관 저거 내 신세자 내

흥보 마르대는 자기 영감 비명 가시루고

저쪽 피라티다 피정가신 우리 정가

시랑 하나님 저거 피라티나 길길을 타놓고 하트를 받아보지 자기 영재에 올라오거라. 흠몸 안에 후루루 달려들면 아이고 영감 다녀오시오. 비행까지 갔다 오시더니 매를 얼마나 맞았소. 어디 매 맞은 상치나 좀 봅시다. 흠부가 회를 왈칵 내면 놔두게 이 사람. 아 요망치럽게 자네가 가지 말라고 밤새도록 조르고 울더니 뒤집게 세비라님이 날 먼저 발등거리 해버리고 내 매 한 개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지. 아니 정말로 안 맞았어요. 흠부가 다리를 툭 걷어올리면서 자 매 맞았는가 좀 보소. 여 전부 좀 보소 매 맞았는가. 흠부만 내 좋아라고. 아이고 정감 매 안 맞았지 얼마나 좋소.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오라고 축수를 해야지 매를 아닌 맞고 오라고 축수를 해야지 그 매 맞을 것인가 이 사람아. 흥보마루래 좋아라 흥보마루래가 좋아라고 주말춘여 누구를 구래 어시고 좋구래 영감이 어깨저께 평영지를 떠난 후 후원은 나타를 믿고 부대배를 맞지 말고 부사가 뒤돌아 오시라 주자가 죽수로 빌었더니 배하지 마고 돌아오지 이런 경사가 또 있기라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배가 고파도 나는 졸대 얼씨구나 조시구 얼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 지워다 졸대 이런 경사가 또 있기라 흥보만에 한참 돌다가 아이고 영감 좋은 건 내미오 굳은 건 행지간이라고. 아 우리가 시숙댁에서 나온 지가 언제요? 시숙댁에 건네 가서 전국간에 무엇이든지 좀 가지고 오시오. 허허 이 사람 매 맞고 돈 벌어갖고 온다니까 거기다가 축수를 해가지고 매도 못 맞게 오면서 이제 형님한테 가서 전국간에 얻어와. 형님이 선심을 써가지고 쌀말이나 주시면 모르되 만약 돈이나 주시면 어떨 것인가. 아이고 영감도 아 우성씨 포로 잡고 쌀 찾을 거 뭐 있단 말이오. 아 포로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자네가 포리 이름을 다 아는가. 아 그건 몰라요. 허허 참 어디 알아보소. 쌀보리 동보리 겉보리 늘보리 회보리 아 그건 모른단 말이오. 야 이 사람아 그 보리가 아닐지 수양산 봉디보리는 자네 모르네 그려. 봉디보리? 아 봉디보리가 따로 있다요. 허허 이 사람이 아이 봉디로 허리를 부지른 봉디보리 말이시. 아이고 영감도 참 아 오래간만에 건네갔는데 그래도 그 시숙께서 그럴 리가 있겠소. 어쨌든 한번 건네갔다 오시오. 그래 매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사 일반이니 내가 건네가야지. 흥보가 건네가는디 흥보가 건네간다 흥보가 건네간다 흥보 칠 대를 못 잡히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길을 걸을 때조차 귀에 무언가를 꽂거나 고개를 숙인 채 작은 화면 속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이 아무리 신기하다 한들 지금 내 발길이 닿는 길 위에 이 세상만 할까요? 걸을 때 말입니다. 다른 방해물 없이 오직 산책만 해보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내가 서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가장 오롯이 살아내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늦여름 더위에 산책이 쉽지 않은 날들이지만 잠시 귀를 막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발을 내디뎌 봅니다. 이어폰을 벗어던진 귓가로 여름 나무들의 서걱임, 바람을 타고 오는 알싸한 숲의 향기, 또 귓가를 스치는 부지런한 새소리까지 자연이 내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맡겨보는 아침, 오감을 세상에 온전히 열어둘 때 매일 다니던 익숙한 집 앞 산책로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양금조입니다. 양금 연주의 문정원입니다.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문정원의 양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양금조였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실제로 의학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매일 이어폰 없이 길을 걸으며 주변의 새소리나 바람소리를 의식적으로 듣는 청각 자극, 그리고 길가에 피어난 꽃이나 풀향기를 맡는 후각 자극이 우리 뇌 기능을 유지하고 인지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훌륭한 활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감을 열고 산책하는 습관은요, 비록 작은 행동이겠지만 우리 삶을 훨씬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가올 산책길에는 이어폰도 한번 빼보시고 휴대전화, 동영상도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은 늘어지기 쉬운 주말이지만 내 몸과 마음을 채우는 다정한 습관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잘 채워갔으면 합니다. 자, 토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편안한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 아침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기 위해 마련한 인문학 코너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도잡가 장한몽 듣겠습니다. 소리의 신정의 오봉녀 유지숙입니다.

0: 소개해드릴 곡은 2018년 새 음원 시리즈로 선보인 박서연의 검은고병창 앨범 중에서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입니다. 병창이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죠? 소리꾼이 악기를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연행 방식인데요. 성악과 기악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 가사의 의미 전달과 감정 표현이 훨씬 강렬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비 노정기 하면 주로 가야금 병창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검은고와 가야금의 이중주 병창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야금의 맑고 화사한 음색에 검은고의 중후한 울림이 더해져 음과 양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는데요. 흥보에게 은혜를 입은 제비가 박씨를 물고 날아오며 바라보는 조선의 팔도 절경이 두 현악기와 목소리를 통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자, 그럼 박서연의 검은고병창, 문수정의 가야금병창, 연재영의 장구반주로 듣겠습니다. 흥보가중 제비노정기입니다.
1: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강남 백조들이 점거를 허겄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멀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0: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것이니 그날 나가거라.
1: 삼동을 다 지내고 준삼월이 방장 커날 흥보 제비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민하고 부속이 허해가야 만만세 이직을 탱이라 경상도는 함양이 전라도는 우봉인데

0: 신을 솟아 해군간으로 날아간다.
1: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하고 시작하는 가락 속에 검은고와 가야금이 주고받는 울림이 아침을 더욱 흥겹게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박소연과 문수정의 병창으로 제비 노정기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이 정성으로 기록한 새음원 시리즈

리즈와 함께하는 도들뼛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호적독주 연불 굿거리 허튼가락 능계 자진몰이 능계 휘몰입니다. 연주에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0: 호적독주 연불 국거리 허튼가락 능계자진몰이 능계휘몰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어렵게 살을 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늘기 시작한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체중 감량 뒤에는 우리 몸이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욕이 다시 갑자기 늘게 되는데요. 따라서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고 다이어트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조심할 건 식사량이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몸무게는 줄었는데 예전에 먹던 양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먹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계속 굶거나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달걀, 생선, 살코기, 두부나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챙겨주시고 현재 체중과 활동량에 맞춰 먹는 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살 뺐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간식이나 야식이 다시 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체중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 비슷한 조건에서 체중을 재보기 바랍니다. 물론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자는 건 아닙니다. 뭐 0.5kg, 1kg 정도는 수분이나 염분 섭취, 배변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며칠 동안 체중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 바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전날 많이 먹었다고 다음날 아예 굶는다?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간식과 식사량을 평소 수준으로 되돌렸다면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단가 고황금례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박초월입니다.
1: 고황금례 사세

하라. 천왕제왕 연왕제는 실왕제 포익히 지난 연혼우탕 문무조왕 운맹안증 대성연은 안착한 바를 주어치면 사적에 집담하는 우리 같은 초로 인생 한번 아차 죽어지는 사적이 그러지 끊느냐 육진장포 칠끝 묶어 소방산 뜻도루에 덩그르크 올려 메고 산천으로 행할 적에 공수를 공수거니 세상사가

백발 한심해.

칸푸르를 들고

죽을까 만만치 수를 잘 놓고 방송

단가 고황금 내었습니다. 소리의 박초월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부 마무리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철연금 독주

1부 마무리 곡 철연금 독주 육자배기 듣고 오셨습니다. 철연금의 유경화, 장구의 김태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또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설입니다. 오늘 막을 올리는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예술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대표 창작 가무극 청사초롱 불밝혀라를 다시 무대에 올립니다. 공연은 오늘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울 국립정동극장에서 이어지는데요. 이 작품은 이야기의 출발이 참 재미있습니다. 만일 조선시대에도 웨딩 플래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에서 시작한 작품인데요. 무대의 중심에는 조선 최고의 혼례업체 청사초롱이 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혼례식에서 관객은 단순히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의 하객이 됩니다. 배우들은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관객 가까이 다가오고 관객은 연등을 밝히며 혼례를 축복하는 한 사람으로 그 장면 안에 함께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연은 보고 듣는 무대이면서 동시에 함께 축하하는 잔치에 가깝습니다. 우리 전통 혼례가 가진 격식과 아름다움은 살리되 그 안에 웃음과 온기, 오늘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더했습니다. 음악도 눈길을 끕니다. 대야쟁과 태평소 같은 국악기에 색소폰과 키보드가 더해진 라이브 음악이 무대 위에 흐릅니다. 한국적인 색감이 담긴 의상과 역동적인 군무가 어우러지면서 혼례라는 오래된 의례를 한편의 밝은 K공연 콘텐츠로 다시 풀어냅니다. 창단 40주년을 맞은 서울예술단이 다시 밝히는 청사초롱. 그 불빛은 한 쌍의 혼례를 비추는 등불이면서 우리 전통을 오늘의 무대 위로 다시 데려오는 따뜻한 빛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국립 정동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창작 가무극 청사초롱 불밝혀라.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울 호로다 전해드리죠. 노래의 절대가인입니다.
1: 이렇게 이틀 밤을 지내노니 허물도 적을 뿐더러 이제는 춘향모도 아는지라. 하루는 도련님이 술도 한 잔 얼근어요. 마음 놓고 사랑가를 부르며 놀던 것이었다. 사랑

조을 호로다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절대가인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휘산조인데요. 이 곡은 전통의 산조법을 바탕으로 바라지만의 감각과 즉흥성을 더해 새롭게 풀어낸 곡입니다. 여러 악기가 긴밀하게 주고받으며 점차 에너지를 쌓아가는 흐름이 참 인상적인데요. 우리 소리 바라지의 휘산조 들어보겠습니다.

바라지의 연주로 휘산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야금 병창 세타령 이어드리겠습니다. 소리와 연주의 소리현입니다.

가야금 병창 세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와 연주의 소리현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참으로 징글징글하게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폭염에 기운이 쏙 빠져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 변화와 느닷없는 태풍 소식에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으시죠. 계절이 바뀌고 있음에도 그 무더위가 핥히고 간 지친 몸과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고사성어는 바로 이런 상처와 회복의 상태를 가리키는 글귀 창이 미추입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면 다칠 창, 상처 이, 안일 미, 나을 추. 직역하자면 칼에 맞아 입은 상처가 아직 낫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죠. 이 성어의 유래는 중국 역사서 사기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한나라 초기 흉노들이 최고 권력자인 여태후를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장수 번쾌가 태후마마 군사 10만 명을 주시면 흉노를 싹 짓밟고 오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개포라는 신하가 번쾌의 목을 베어야 한다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고조께서는 군대 40만 명을 이끌고도 공경을 당하셨는데 지금 번쾌가 어떻게 10만 군사로 흉노를 물리치겠습니까? 번쾌는 아첨을 떨며 다시 나라를 흔들려고 합니다. 전란과 수탈로 무너진 백성들의 아픔이 채 씻기기도 전에 또다시 칼을 뽑아드는 무모함을 경계하며 나왔던 말이 바로 이 창이 미추였던 겁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검은고 풍류 이중주입니다. 연주의 검은고 앙상블 답입니다.

검은고 풍류 이중주였습니다. 연주의 검은고 앙상블 답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시해.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창이 미춥니다. 지나온 여름에 유난했던 폭염도 어찌 보면 우리 일상이 치러낸 작은 전쟁과 같았는데요. 창이 미추. 이 성어를 가만히 곱씹다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치 상황을 보면 서로를 향해 미움과 혐오의 날을 세우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끝없는 복수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한번 입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못해 서로에게 끊임없이 또 다른 칼자루를 겨누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서로 비벼대고 덧나게만 만든다면 결국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닐까요? 개포가 여태후 앞에서 창의 미추를 외쳤던 진짜 이유는 또 다른 싸움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지친 백성과 세상을 먼저 보듬고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절절한 경고였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본다면 우리를 아프게 했던 상처도 서로를 향해 세워두었던 미움의 날도 이제는 거두어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이 미추하지 않고 아문자리마다 고운 새살이 솔솔 돋아나듯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속에도 평안하고 온화한 기운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나무가 있는 언덕입니다. 연주의 안은경 외 여러분입니다.

안은경 외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들으신 곡은 나무가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인데요. 대금 연주의 서승미입니다.

아름다운 추억, 서승미의 대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콩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연못에 둥둥 떠 있는 수련잎은 소금쟁이들에게 좋은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수련잎을 보면 이빠진 동그라미처럼 한쪽이 갈라져 있죠.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잎이 받는 힘을 분산시켜 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잎이 물 위에 잘 펼쳐진 상태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무언가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운동도 일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오래갈 수 있으니까요. 자,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흙으로 만든 악기입니다. 송훈, 도자기처럼 생긴 관악기고요. 또 물을 담은 그릇을 쳐서 소리내는 악기 역시 도자기 유율타악기입니다. 율기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송경근의 바람길이었습니다. 자, 좋아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아낌없이 열정을 쏟으면서 전력 투구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인데요. 그것과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해서는 힘을 조절하고 애정을 안배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운동인데요. 하루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다음날 몸살로 운동을 쉬는 것보다는 예, 매일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운동하면서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오늘도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좋은 이야기나 신청곡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 가능하고요.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김덕수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새벽종 듣습니다. 볼프강 푸시닉이라는 색소폰 연주자가 플루트 연주를 하고 있고요. 김광민 피아노 연주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1980년대부터 국내외 재즈 연주자들과 협연을 했었습니다. 김덕수 명인, 그가 연주한 새벽종 함께 듣고 왔습니다. 피처링으로 볼프강 푸시닉, 김강민 두 연주자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야금 연주단이 연주하는 대중적인 선율의 국악 크로스오버 음악, 그 장을 연 팀이죠. 숙명가야금 연주단, 그리고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옹혜야, 부드러운 목소리의 결, 그리고 맑은 가야금 연주 함께 들어보시죠.

아카시아와 숙명가야금 연주단이 함께한 옹해야에 이어서 신인류 3인조 인디록 밴드죠.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더라고요.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매미는 울지 않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웅산의 노래인데요. 2022년 발표한 10집 앨범, 그 앨범 수록곡 중에서 우리 전통 가락의 전통 악기 연주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 음악 역시 남도민요 흥타령을 재해석한 음악인데요. 꾸미로다입니다.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라고 시작하는 후렴의 음악. 네, 굉장히 몽환적인 연주와 또 웅산시 하면 소리가 굉장히 큰 그런 보컬리스트인데 이 곡에서는 굉장히 읊조리듯이 노래를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말이죠. 허무한 느낌을 목소리가 표현하고 굉장히 짙은 슬픔은 목소리 대신에 기타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죠. 웅산의 노래 꾸미로다입니다.

부질없다.

0: 웅산의 꾸미로다에 이어서 특유의 감성을 지닌 가내 수공업 뮤지션 사공의 음악이었습니다. 마리오네트 함께 들어봤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나를 가내 수공업 뮤지션이라 불러주세요. 그게 소박하다. 그리고 진짜 집에서 작업을 한다. 이런 아티스트의 성향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 가내 수공업으로 만듭니다 라는 거는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는 음악을 오래 할 겁니다 라는 의지를 표현한 말이기도 한 듯해요. 60, 70년대 포크 음악의 느낌이 잘 담겨있는 포크 연주곡인데요. 기타와 만돌린을 직접 사공 씨가 연주를 했습니다. 자, 토요일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포크 음악은 메시지로서 저항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순수한 그 포크 그 본연의 자세를 또 가지고 있는 결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포크 음악의 선배님들 중에서 조동진 씨 음악이 딱 그런데요. 조동진 씨 이름이 떠오르는 그런 순수한 포크 음악 손지현 씨 3집 앨범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각배라는 음악인데요. 자, 함께 들어보죠.

손지연의 조각배에 이어서 지화자 선생님의 소리로 창부타령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무려 100절이 넘는다고 하죠. 셀 수 없이 많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창부타령인데 이 방금 들었던 버전의 창부타령 중에서 마지막 구절 저 이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냥 2026년 대중음악의 시선으로 봐도 아주 감성적인 그런 가사예요. 1위 생각, 절이 궁리, 생각 끝에 한숨이지. 얄미웁고 아쉬워라, 분하고 그리워라. 아픈 가슴을 움켜만 잡고 나만이 혼자 고통이로다. 굉장히 슬픈 이별의 가사인데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후렴은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로 끝나요. 묘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슬프다가 눈물기 싹 닦아내면서 얼씨구나 지화자로 넘어가는 그 구절이 말이죠. 자, 계속해서 호랑이의 이야기를 담은 가야금 삼중주 곡입니다. 오드리의 범이 올시다인데요.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을 가야금 선율로 표현하고 있어요. 호랑이의 어흥하는 으르릉거림, 또 사냥감을 추격할 때 빠른 날쌘 달리기 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고양이처럼 귀여운 모습. 아, 그러고 보니까 호랑이도 결국은 고양이과의 동물이네요. 그런가 하면 꽃감이 무서워서 발걸음이 빨라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도 이 가야금 선율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눈앞에 한번 쫙 그려보시죠. 오드리의 범이 올시다입니다.

오드리의 연주로 봄이 올시다 듣고 왔습니다. 1부 끝곡인데요. 야,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뭐 그림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음악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파노라마의 모습을 김소라 타악기 연주자와 라이브 드로잉의 선구자 김정기 작가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김정기 작가가 백지 위에 노래를 하듯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작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지 위에 자유롭게 악기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파노라마 김소라 김정기의 그림과 타악기 연주로 함께 느껴보시고요. 저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오이들인 햇살 2부 첫 음악 피리 연주자 진윤경의 음악이었습니다. 리추얼 댄스 탈 듣고 왔습니다. 탈과 의식, 춤이 지닌 역동적인 에너지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윤섭 밴드와 한충은이 함께한 진도아리랑 듣습니다. 퓨전 재즈 기타리스트 조윤섭 씨 2집 앨범에서 한국적인 음악을 많이 도전했었죠. 네오 아리랑이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들려드렸었는데요. 이 음악에서도 한충은 씨의 소금 연주와 더불어 아리랑을 앞으로 큐반, 그러니까 쿠바 스타일의 리듬으로 편곡해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 조합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다음 앨범인 오늘 소개해드릴 3집 앨범 수록곡 진도 아리랑에서도 한충은 씨의 소금 연주로 또 풀어내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블루스 연주로 가요. 템포감은 좀 없지만 끈적끈적하고 진한 감성을 연주로 표현하고 어느샌가 중반부터 이제 막 스윙 재즈로 바뀌는데요. 아, 그때부터 엄청 또 신나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여러 나라 작곡가들이 세계 각국의 민요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운 선율을 가졌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투표를 했는데 아, 대충 짐작이 오시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로 아리랑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 아리랑 함께 들어보시죠. 조윤섭 밴드와 한충은의 연주로 진도 아리랑 듣습니다.

조윤섭 밴드와 한충은의 연주로 진도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코너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얘기 앞두고 있습니다. 송내관님, 오늘도 내감복장 딱 차려입고 왔습니다. 만나볼게요.

0: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송내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이야, 이 더위에도 변함없이 내관복장으로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1: 아, 저는 정말 토요일이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8월도 끝이 보입니다.
1: 아, 점점 계약이 다가오네요.
0: 아, 그러네요.
1: 우울합니다.
0: 자, 지난 시간에 8.15 광복특집 했는데요. 일명 네. 송내관의 동상 찾아 3만리. 광복의 그날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이들의 동상을 탐방하는 시간, 굉장히 특별한 시간 보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전국의 애국지사들의 동상을 탐방하고 있죠.
0: 네.
1: 예.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동상의 주인공이 그 전북 진안에 있는 이재명 열사 동상이었다.
0: 아,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동명이인 네, 이재명 열사였고, 자, 그리고 또 드라마 야인시대에 나오는 한용운의 명연설 장면.
1: 그렇죠.
0: 지난 시간에 들어봤고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주에 있는 3.1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죠, 손병희 선생님 동상도 살펴봤습니다.
0: 맞습니다. 뮤지컬 배우죠.
1: 그렇죠.
0: 손준호 씨가 손병희를 기억하여 기록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플래시몹 퍼포먼스 장면을 했는데 정말 멋졌어요.
1: 아, 감동이었어요.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충남 태안에 있는 이종일 선생 동상을 만나러 떠났죠.
0: 맞습니다. 3.1운동 당시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분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스코필드 선생의 동상을 찾아갔습니다.
0: 네. 일제의 잔인한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렸던 분이죠.
1: 정확합니다. 오늘 또 이제 가봐야죠.
0: 네, 오늘도 동상 찾아 산만리인가요?
1: 그렇습니다.
0: 아하.
1: 떠나봐야죠.
0: 네. 네.
1: 그 이제 3.1 독립운동 이후로 우리는 제국에서 민국이 됩니다.
0: 네.
1: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된 거죠.
0: 대한민국 만세.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역 가잖아요.
0: 네.
1: 서울역 앞에 동상이 있어요. 잘 모르세요,
0: 아,
1: 사람들이.
0: 아, 지금 사진. 네. 송내관이 고개 숙여서 동상에 예를 표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1: 그렇죠. 이분이
0: 이 바로
1: 동상이
0: 여기 있었나?
1: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죠? 몰라요. 네. 되게 큰 동상인데. 네. 이 동상의 주인공은

0: 강우규 열사입니다.
1: 예.
0: 이제 이게 1919년이면 3.1 독립운동 때잖아요.
1: 예.
0: 9월 달이었는가? 그 일본 총독이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해요. 서울에 열차에 도착을 하는 지금으로 치면 인천공항이죠.
1: 예.
0: 당시에 이제 서울역이 이때 당시 65세 어른이었어요. 어르신이었어요.
1: 어르신이요.
0: 65세 어르신. 예, 노인이죠.
1: 네.
0: 와, 폭탄을 들고 던집니다.
1: 던져요.
0: 근데 안타깝게

0: 선이 춘풍이 감도는구나.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리요.
1: 몸은 있으나 나라가
0: 나라가 없으니.
1: 없으니,
0: 그래서 결국 생을
1: 아이고,
0: 마감하게 됩니다.
1: 예.
0: 그 뒤로 2011년이죠. 서울역 앞에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건립이 됩니다.
1: 아, 오래도록 있었던 동상이 아니라 한 15년 전쯤에 세워진 동상이군요.
0: 맞아요. 예. 저도 그 장면 준비했지요.
1: 아, 뭐 장면이 있어요?
0: KBS 역사 스페셜 강우구 편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역사 스페셜 65세 노인은 왜 폭탄을 던졌나? 강우규 의사편 들어보겠습니다.
2: 한 발, 한 발. 예포소리에 맞춰 강우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그리고 총독이 마차에 오르려는 순간. 오사카 조일신문 등 신문 기자들과 일본 육군 소장과 경찰 소장 등 귀빈실에 모여있던 30여 명이 부상했고 이들 중 3명이 사망했다. 현재 서울역 철도 박물관 앞에는 강우규 의사의 흔적을 더듬어 항일 의거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1: 아,
0: 나중에 서울역 가시면 꼭 한번 찾아갔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아, 진짜 가봐야겠습니다.
0: 예.
1: 서울역 구역사 앞쪽에 있네요.
0: 그래요.
1: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뮤지컬 영화 영웅 중에서 정성화, 조재윤, 배정남, 이현우가 함께 부릅니다. 누가 죄인인가?
0: 와!
3: 내 안에 공몽병 성황으로 시행한 죄 태안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불사 늑약과 정미 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죄

0: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일본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1: 안정구, 우덕순, 조도성, 유동화, 외노연인による 홍호대와 全ての 신령에 次のように判決する。被告우덕순、懲役3年に処す。

0: 안정근과 시케니셔스.
1: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군부 명성 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다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역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 돼.

0: 누가 죄인인가 뮤지컬 영화 영웅 중에서 정성화, 조재윤, 배성남, 이현우가 함께 부른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1: 속이 뻥 뚫립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자, 이제 계속 가볼까요?
0: 네.
1: 예. 이제 3.1 독립운동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항일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0: 예.
1: 상해 임시정부도 만들어지고요. 외교전도 하고 그 항일투쟁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죠.
0: 오호.
1: 항일 무장투쟁하려면 무기 사야 되죠.
0: 예.
1: 군사훈련 시켜야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0: 근성?
1: Excuse me.
0: 아, 뭐 돈인가요?
1: 돈이죠.
0: 아, 돈이구나.
1: 돈.
0: 돈이 필요하죠.
1: 돈이 필요하죠.
0: 네.
1: 돈이죠. 이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0: 네.
1: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십니다.
0: 이회영 네. 선생님요.
1: 사실상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죠.
0: 아하.
1: 그 이회영의 가문은 네.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요.
0: 우와.
1: 여러분 그 정도로 명문가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는 종로에서 태어났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종로 사직로에 가면 이회영 동상이 있어요.
0: 아, 진짜. 여기 흉상.
1: 예,
0: 흉상 앞에서 성대관이 거의 90도로 예를 표하고 있는 사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는 6형제가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전 재산을 처분합니다.
0: 와.
1: 그리고 예.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수천억입니다. 예, 그거를 독립 자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0: 예.
1: 그래서 그 독립군 간부 양성을 하고요. 그 봉우동 전투, 청산리 전투 다 이분의 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0: 아.
1: 그 전투 이후에 독립군이 광복군이 되고 지금이 국군이 됐으니까요.
0: 예. 네.
1: 근데 그때 이제 이회영의 형이죠. 이석영이 대부분의 돈은 동생이 이제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역시도 독립 자금으로 쓰는데
0: 아이고.
1: 정말 힘들게 상해 빈민가에서 생활을 해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벌 2세가
0: 네.
1: 전 재산을 독립 자금으로 내고 빈민가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0: 그 흔히 하는 말로 뭐 재벌은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나라를 위해서 전 재산을 네. 와, 쓴 거잖아요.
1: 결국 이석영 형인 이석영은 굶어서 사망을 합니다. 나중에.
0: 아이고
1: 이렇지. 이거는 이게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0: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다 알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와, 코너 너무 잘 만들었다.
1: 아, 동상 찾아 산말리.
0: 예,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근데 이제 그 이회영이 제가 이제 KBS 특집 드라마를 했더라고요. 2010년에
0: 예.
1: 그 이회영 역할의 정동환 배우님이시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이석영, 형인 이성혁 배우 역할의 이대로 배우님이 이제 열연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회영이 이성영을 만나서 상해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나와요.
0: 아이고.
1: 형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0: 아이고.
1: 아닐세. 근데 이 드라마에서 그 일본 장교 역으로
0: 네.
1: 자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 타짜의 묵고 떠블로가 김홍수 배우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안 되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1: 예. 여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예. 드라마 이회영 속 이회영, 이석영 두 형제가 만나는 장면 오디오로 들어보십니다.
2: 형님,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0: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구나. 가문과 형님들께 누를 끼친 죄 씻을 길이 없습니다.
1: 만주에 가서
0: 부디 대업을 이루시길.
2: 형제 오열하는 장면을 오디오로 들어봤는데요. 네. 김홍수 배우님의 그 대사는 없네요.
3: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예.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갈 곳이 어디냐면은 부산으로 갑니다.
2: 부산이요?
3: 예, 네. 부산의 용두산 공원에는 안희재 동상이 있어요.
2: 아, 진짜 동상 찾아 산만리 전국 방방곡곡을 예. 다니고 있습니다.
3: 당시 이제 부산 출신의 사업가죠, 안희재. 예. 우리 드라마 보면요. 그 여러분 영화 밀정에서 그 공유 씨가 골동품상을 운영을 해요.
2: 맞아요, 맞아요.
3: 예, 운영을 네. 하지만 사실 그곳이 아지트였잖아요. 네. 독립군들의
2: 항일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3: 아지트였죠. 네. 예. 진짜 그걸 한 거예요, 이분이.
2: 아, 예. 실제 인물이 있었군요.
3: 예, 백산상해를 설립해가지고 민족기업이죠. 예. 많은 많은 교육활동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사실상 그 항일 비밀 항일투쟁의 비밀 연락책이었다 이곳이. 아, 예. 예. 그리고 이분은 그 만주 지역 가가지고 발해학교를 만들어서 또 그 교육활동도 하시고 또 민족지도 만들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 참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2: 그러네요. 예.
3: 결국에는 1943년에 아 너무 슬프게 혹독한 고문으로 59세의 나이로 순국을 하십니다.
2: 예,
3: 물론 건국훈장 받으셨고요.
2: 예.
3: 제가 이제 그 장면 이 안희재 선생님 관련된 다큐가 있는데 나레이션이 김웅수 배우님.
2: 잠깐만 앞서서
3: 앞에서 친일
2: 일본군 장교였는데 여기서는 나레이션.
3: 네.
2: 야 이런 또 세세한 1mm를 성내가는 찾아냅니다. 자 김응수 배우님의 나레이션으로 독립영웅 안희재 나레이션 들어보겠습니다.
4: 안희재 선생은 일평생 독립운동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놓고도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진정 정의로운 자산가였습니다.

0: 아, 진심을 가득 담은 김응수 배우의 나레이션으로 독립영웅 안희재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1: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떠나야죠? 네. 예, 다음 정착지는
0: 부산 찍고
1: 청주로 갑니다.
0: 야, 이제 서울 올라오는 건가요? 예,
1: 청주에 가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0: 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이 말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1: 근데 사실 이 문구는 정확히 신채호 선생님의 문구는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아, 예,
1: 명언은 아닌데 이제 당시에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는 나와 다른 사람의 투쟁의 기록이다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민족 생존의 근본으로 보신 거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가 유명해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신채호 선생님이 이 업적은 그 발해 있잖아요.
0: 예.
1: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한 분이 바로 그 조선 정조 때 유득공 선생님이세요. 발해고를 하셨고.
0: 예.
1: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서 발해를 언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우리의 서태지가 발해를 언급했죠.
0: 최근도 아니죠.
1: 아, 그렇죠. 아,
0: 한 30년 됐어요.
1: 아, 30년. 어, 벌써?
0: 발해를 꿈꾸며.
1: 발해를 꿈꾸며.
0: 서태지 2집 타이틀곡. 아, 시간 참 빨라요.
1: 정말 빨라요.
0: 우리한테는 사실 뭐 한 10여 년 됐을까
1: 얼마 전인데.
0: 말까 이런 기분인데.
1: 그렇죠. 우리가 또 서태지와 동갑 아닙니까?
0: 아, 아. 서태지, 배용준, 유재석, 윤도현까지
1: 장동건, 장동건까지.
0: 아, 장동건까지.
1: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신채호 관련된 드라마를 찾아봤는데
0: 예.
1: 그 MBC 특집 드라마에서 드라마가 제목이 한이에요. 한.
0: 한.
1: 예, 네, 한인데 단재 신채호의 일대기인데 이정길 배우님이 열연을 하십니다.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0: 네, 특집 드라마 한에서 신채호가 법정에서 떳떳하게 독립을 말하는 장면 오디오로 만나봅니다.
2: 기본은 사기를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가?
3: 사기? 우리 동포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사기 아니라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은 없어이다.

0: 충청북도 청원군 남성면 휘레리 일당의 단죄 신체로 있었음을 사회 동포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으며.
1: 1980년대 그 오디오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2: 그렇죠? 예.
1: 정감 있어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2: 서울로 가야죠. 다시 서울로 가야죠.
1: 아, 서울로 돌아오는군요.
2: 이번에는 서울의 도산대로로 갑니다.
1: 어, 도산대로요?
2: 예. 도산하면 또 우리가 안창호. 안창호. 예. 도산 안창호 동상이 도산대로, 도산 기념관에 있죠.
1: 아, 도산공원이 있잖아요.
2: 도산공원 내에 있죠. 네. 이곳은 원래 이제 그 안창호와 특별한 연은 없는데 안창호의 묘소가 옛날 조성이 됐어요. 아. 1970년대. 그래서 예. 이제 도산대로가 됐죠. 예. 그 사실 우리나라 그 항일투쟁하면은 딱 두 분이 떠올라요. 선생 칭호를 받는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도산 선생. 아. 예. 김구 선생이 무력 의열투쟁을 했다면 예. 안창호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많이 하셨죠.
1: 아, 맞습니다.
2: 예. 1932년 체포되었고 서대문형고소에서 고문 투병을 하시고 1938년에 서거하십니다. 예.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너무 유명한 분이시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셨죠. 예. 제가 그 네. 도산 안창호 관련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오. 뮤지컬 영화 호조라고 있어요. 오. 2025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1: 작년 영화네요.
2: 예. 호조는 서로 살리는 세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1: 아, 서로를 살리는 세상.
2: 예, 네, 여기서 이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손정도 그 지사의 이야기인데 예. 그 안창호 역할로는 장정식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예. 손정도 배우 역할로는 최민우 배우님이 열연을 하셨는데 오호. 그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손정도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비단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1: 비단은 없어도 살 수 있죠.
2: 하지만 걸레는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 나는 기꺼이 우리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 아. 이런 명언을 남기십니다.
1: 그렇군요.
2: 예, 손정도 애국지사께서 제가 그 장면이 참 감동스러운데 제가 예고편을 준비해봤어요.
1: 예.
2: 네, 예고편을 제가 짧게 편집을 해서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1: 좋습니다. 영화 호조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3: 날 못 속여 날 못 막아 피할 수 없어 피하지 않아 끝까지 간다 미안해
4: 멈춰라! 안창호 여기 있다! 더 이상 동포들을 괴롭히지 마라!
5: 태한 동포를 도산 영리가 꿈꿨던 호조 세상의 이상촌이지.

0: 영화 호조 예고편 함께 들어봤습니다. 광복의 그날을 위해. 좋네요.
1: 감동이 몰려옵니다.
0: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서울 왔으니까요.
1: 서울 왔어요. 네.
0: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영화 호조 OST 수록곡입니다. 비단이 아닌 걸레로 함께 들어보죠.
2: 동지 여러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좁은 이 나라 한 핏줄 결애가 갈라져서 싸우며 다투려 합니까? 무슨 까닭에, 대체 무슨 까닭에 미워해야만 합니까? 지방이 지방을, 나라가 나라를 겨누고 싸워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이토록 악하고

뮤지컬 영화 호조 OST 수록곡 중에서 비단이 아닌 걸레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윤윤석 선생님의 연주로 윤윤석류 철아쟁 산조 함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려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0: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돼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에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 하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